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뇌 보신환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제약공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관리하는 양치, 양치라는 게 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산둥 뚱어 어조 제약공장은 국가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질량과 량을 다 보존, 질과 량을 다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런 약재 들어가 떼서 아무 약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약재들이 질과 량을 다 꼭 제일 좋은 질을 가진 약재로, 그 다음에 량도 비싸냐 그는 정말 들어간다 말뿐이지 얼마 들어도 안 가죠. 예? 근데 그 량을 보존하고 이래서 약의 질량이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써놓기는 별난 약이 들어갔다고 다 써놨는데 써보면 아무런 효과 없는 약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뚱어 어조 제약공장, 아주 그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죠. 예? 이래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 보신환은 아마 아직 드셔보지 못하는 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과 다릅니다. 효과가 명확하게 알린단 말입니다. 예? 특히 우리 그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다는 게 우리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 심장열이 세갖고 계속 그저 가슴이 부채고 녹인데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리물란이 나온다 말입니다. 쪼버라든가 황찬이라든가 얼렐리 살렐리 이런 심리물란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신덴토를 해보면 이 쪼버가 있다, 또 우리 황찬이 있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얼젠반이랑 관비부첸이 있는 분들, 물론 사람 나이가 있으면서 심장에 와서 얼젠반, 산젠반, 관비부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치료에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 우리 다 이게 심장열이 센 데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 거증 있고 한다 할 때 우리 심장에서 B초를 찍어보면은 정말 사람 심장 같지 않게 동물의 심장처럼 엄청 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젠반 관비부채, 산지반 관비부채니 다 나옵니다. 심장문란도 나오고. 예? 이래서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던 분들, 이 간열이가 올라가면서 심장열을 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그 심장열이 자꾸 생기는데.
0: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소변이 자꾸 급하고 참기 힘들고, 예? 어디 갈려 하면 이게 화장실부터 정해놓고 댕겨야 된다 말도, 그러면 급하고 어디다 막 실수할 때 이럴 때 쓴다. 그래서 다니다가 좀 불편하신다. 어디 가서 하면 근심이 많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건뇌 보신환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소명이 한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이 효과가 아주 잘 납대다. 저는 소변 장기 참을 수 있을지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꾸 방광염증이 다소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꾸 졸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지금 있었지. 근데 이거 먹은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소변에 또 다소 또 여러 번 다 됐다 말입니다. 조금씩 자꾸 나도 잘 알아가면서. 그런데 그 증상도 지금 어서는 다소 지내 이렇게 많이 안 보면 어서는 저녁이면 더 했다는데 저녁에 어서는 기쁘면 한 번 내지, 한 번 보고 알봅니다. 증상 어서는 됐습니다.
1: 암신염,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모인 여도염, 이게 다 콩팥이 허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 약을 쓰면 그런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게 원인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저녁에 뭐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가보관 귀에서 소리 나는지 그 향유인 소리 나서 자지 못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약간씩 소리 납니다. 이제 더 먹으면 완전 해결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허혈이 자꾸 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이러면서 자꾸 뜨거운 감이 자꾸 나타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입도 마르고 가슴도 막 따가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허혈이 맞습니다.
2: 눈도 건조하고 빨깔하고 또 뭔가 피져서 많이 텁텁했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어떤
1: 허혈 중에서도 간혈이 센 사람들 콩팥이 허해서 오는 간혈입니다. 이 약 쓰면 그런 거는 싹 없어집니다.
2: 근데 그 증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먹다 좀 이런 좋은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내 머리도 맑아집니다.
1: 그렇죠. 허혈이 없어지면 머리 맑아집니다.
2: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약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더 먹자고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위는 돋고 아래가 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서 그런가? 왜서 심장열이 세지고 심장열만 세지겠습니까? 그 폐혈도 세지고 폐가 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 엑스레이 해보면 섬유변이 왔다. 젠저식 폐혈이 왔다. 한쪽 폐가 굳어졌다. 말라버렸다. 이게 다 폐혈이 싱글 오래 두게 되면 이렇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콩팥이 나빠서 양등이 싹 붓기고 양 옆구리 아프고 사변이 다소 받아도 사변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세웠었는데 지금 양등이 붓긴 게 싹 내렸고 이번에 양 옆구리도 아프고 사변 용이 다소하고 용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콩팥이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3: 네, 그리고 이 갈갈병이 좋습니다. 또
1: 고파지 좋아지면 골가병, 비뇨기계 통질병 이게 다 따라서 나서지네.
3: 사주기 뼈 아파서 그래서 앉았더니 그냥 겨울하기 전에 차려나고 용 잘 걸어 댕긴다. 잘 먹었거든요. 정맥경화의 혈진 없던 것도 선생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1: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하게 되면은 청혈, 정혈이 됩니다.
3: 또 경력이 없는데 경력도 회복된다. 이 병살 뭐 가지를 나갔다도 뭐 가지를 나갔던가 했던 게 전에 그런 생 그러지 않고 인사가 쭉 나온다. 심장에도 좋습니다.
1: 네.
3: 네. 어느 때 선생님 약을 몇 년 전에 심장약 쓴 게 이러졌습니다.

0: 완전 이렇게 네. 또 어렸던 아이스가 또 심장이 또 목이 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1: 예.
0: 이거 선생님 약 때문에 우리 그냥 선생님 강의 선생님 효과는 약이 없습니다.
1: 예, 약이 좋습니다.
0: 또 선생님이 강의도 잘하시고 얼마나 약이 좋은 것도 팔고 선생님 약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또 자기 양이 쏟다만 신장 기준이 계속 두두두 떨리는 게 아이 떨린다. 용도 없습니다.
1: 이 약은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약입니다. 예. 제약공장도 믿음직스럽고 그 성분들 따져보면 제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고 해서 예. 이 약은 꾸준히 쓰십시오.
0: 그 약이 영 믿음에 가서 쓰기 좋습니다.
1: 네.
0: 많이 조달받아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렇게 심장열, 폐열이 닿으면 그 열은 또 올라옵니다. 열이라는 건 자꾸 올리솟는 물리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찬기운은 자꾸 내리 떨어지고 이 더운 기운은 올라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이래서 목이 마른다. 또 머리에 와서는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오리보리하다. 귀가 소리 난다. 귀가 아이 들린다. 내 조직이 빨리.
2: 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1: 네,
2: 네, 네, 네.
1: 이래서 예, 네. 이런 허열들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이걸 우리 음양 평형을 잡겠는가 이게 문제죠.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네.
3: 건강 보시하는.
2: 네, 끊겼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1: 근내 보신 환우는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데 에, 아주 그 약재가 평형이라는 게 뭡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게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재가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지금 건리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중풍이 와서 말하면 주사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예 건리보상 쓴다면 말은 이론을 하셨으니까 여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한쪽 다리에 살 걷지 말겠으니까 걷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팽이지 그랬습니다.
1: 네.
4: 그러니 보수 안 쓰니까 지팽이에서 짚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1: 그런 효과 보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미네 맥이 없던 게 지금 이 그러니 보수 안 쓰니까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네.
4: 이번에 조금 그래도 숨차 그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냥 저는 이게 이렇게 효과적가에 더 싸서 쓰겠습니다.
1: 예. 의지할 때 있습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예. 이런 허열들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그렇대서 계속 이 허열을 없애는 약만 먹으면 몸이 또 차집니다. 뭐 우리 우왕청심환이라며 동인당 우왕청심환이요 하고 그거 싸놓고 예, 상용약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체청심환이라는 거는 몸이 차질 수 있습니다. 그 열을 없애기만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죠. 예?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내보신환은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이면서 거기다 위에서 진이화라든가 이런 약을 넣는가 음양 평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5: 나는 이 건의보시안 쓰는 한잠 밖에 쓰기 전에는 우리 자꾸 예, 어제 오늘 도보나고 눈이 깔깔해나지 머리도 따가워나지 그 다음에 뭡니까 손발은 또 시리고 그 다음에 허리 네. 아래 아래 그니까 배쁘게 아래 배부터 예, 자꾸 시립니다. 바깥에 나가면
1: 네.
5: 뚱하지 거기. 근데 오늘
1: 그게 위는 없고 아래가 냉한 상러시한증입니다.
5: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이야기 선생님 강의를 좀 잘 하시고 이야기 또 예, 제가 다 들어봐서 좀 참 좋은 약 같은데 그 냈은 이제 예, 한 달 열흘 났는데 약이 정말 좋습니다. 더운 게 벌써 없어집니다. 우리 막 더워나고 예. 그다음 네. 아래에 뭔가 차 나는 게 이렇게 무슨 밥을 다 식은 밥 먹어도 자꾸 더워난다 말입니다. 국물이라 싹 식혀서

0: 먹어서 자꾸 도전하지.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그 다음 또 기운이 중용 좋아집니다. 계속 맥이 좀 나고, 이게 좀, 맥이 난 데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 네. 그래, 보면, 예, 정신용 나지. 이게 눈도 좀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동에 좀 맨날 쌓았는데, 우리 오빠, 우리 이 약 잡수는 게 아주 좋다며. 뭐, 전리사님이 정말, 아유, 대단히 좋다면서, 서비 한 노도 대번 노댄데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한두 달은 넘었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의대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오로빠 싸겠답니다.
1: 네. 의대 활동 있습니다. 예.
2: 네.
1: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이 음양 평형을 잡아준다는 거는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약이가 좀 중점적인 걸로 딱 평형 잡아줄 수 있는 약으로 들어가야 되죠. 진행화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뉴방즈라는 게, 이 뉴방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엉이죠. 이 그걸 약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엉 우리 그 시장에서 싸먹는 것 갖고는 크게 효과 못 봅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물론 좋지만, 이 그런데 이런 걸 다 이 덮어서 고 닦는 그 어간을 덮는다고 하는데 약으로 만든 겁니다.
2: 네.
1: 그다음에 잔투에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그님 보시면 모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 네.
3: 소비 자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 네.
3: 소비 화장실이랑 소비 인상모도 아시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나고요. 아침에 일하는데 허리가 아파한데 허리를 아프지 않고
1: 네.
3: 이제 변비도 없어요. 어쨌든 이게 아파트 돕는 게 이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1: 맞습니다.
3: 이제 한 달 안 돼서 효과 이리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그래 활동하도 싸게 이번에 싸서 또 쓰셔서 합니다.
1: 네. 우리 할 때 있습니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1: 그 외에도 이 단추란 이야기 들어간데 이 약은 풍열을 다 없애는 약입니다. 바람하고 몸의 열, 풍열이 만나도 이게 중풍이 오기 쉽습니다. 예. 수산 풍热的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 약재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 환우는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약이고 또 이렇게 명약이다 보니까 처방을 그냥 열만 청하는 뭐 홍삼요 로경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음양평형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든 약이기 때문에 아무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약을 쓸 때 나는 또 요리 센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 아무런 근심 안 하시고 쓰셔도 우리 이런 음양 평형에는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건네 보신 환우는 내 몸에 좋은 많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서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좋은 약은 없죠. 어떻게 말하면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을 내가 써볼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환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호화에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꽃향기와 함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꽃처럼 상큼한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산골짜기에서 맑게 흘러내리는 시냇물, 돌과 부딪히며 내는 절절 소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 가수의 상큼하고 발랄하게 부른 시냇물을 전해드립니다. 맑은 물결처럼 깨끗하고 경쾌한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을 노래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조을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 말입니다. 조례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 바로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시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반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작은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콤한 감처럼 아름답게 이어가길 바라며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단감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 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 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고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한 세트는 보통 두 과기이기 때문에 24과 갑니다. 예, 그리고 이러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어지간해서 이 활동에 장감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288-0018번,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나는 우리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오늘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또 혈배강에서 나온 심리첩, 5과, 이 5과기랑 5달 칩니다. 이걸 증송해 드립니다. 이 심리첩은 공농주체다, 우리 그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증, 중풍, 반신불순, 뇌경색, 이런 데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장례통하고 청임미로방, 예, 이것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통, 청임미로방 이거는 9세트부터 드리는 겁니다. 6세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굽은 길을 많이 걸었다는 분들, 이 기질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척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척추라는 거는 중에서는 간단히 척추인 것이 아닙니다. 척추 그쪽에서 모든 이런 동맥이 동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기관나 우리 원시인 때는 다 기회된 게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향해서 나온 그 면을 우리 보통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양지후이라고 우리 중에서는 말합니다. 예? 모든 양기가 거기에 제일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를 함부로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나 그걸 막 이렇게 수술하고 이래므로서 예, 당황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신경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장육부를 관할해주는 신경, 사지를 관할해주는 신경, 내분비계통 관할해주는 신경, 몽땅 대뇌에서부터 그자글로 척추 거기면 해서 쑥 내려와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나뭇가지 뻗은 것처럼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예, 그 방면 문제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함부로 그걸 다치지 말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뭐 제프라 맞거나 또 우리 중간반 탈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잘못해가지고 원래 걸어댕기는데 마지막에는 뭐 집행이를

0: 짚고 다니거나 개체물 뭐 이 유생실 다닐 때도 개에 댕기거나 이런 분들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예? 예, 물어보게 되면 다 그렇게 손상받았습니다. 약을 잘못 쓰거나 그 다음에 수술 잘못했거나 예, 이래가지고 문제 생긴 게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또 잘못해가지고서 예,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지금은 집행기 짚고 다녀야 된다. 개체 밀사에 앉아야 댕겨야 된다.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뇌실금. 네, 예, 엄청 많습니다, 지금이.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리는 겁니다. 예, 치료 방향도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칠 때 앞에다 취호 닮아줬습니다. 예, 링스산산 닮아줬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이 잘 아시고, 우리 풍습방, 우선 아는색이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과병을 치료한 데는 이건 많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두 가지 약 조합인데, 하나는 잠은 깊은 곳에 풍한 습기를 몰아낸 약. 깊은 곳이라는 건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 골수 안에까지 이런 한기 들어찼다. 이게 다 깊은 곳입니다. 이것을 그 집어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쌍우셸링방이라는 겁니다. 우토 두 가지 들어갔대서 쌍우셸링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토라는 거는 유일하게 골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는 약입니다. 예.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명문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렸죠. 동맥이라는 게 영 중요하다 했습니다. 명문혈이가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요추 두 번째 마디 밑에 그 혈점을 우리 명문혈이랍니다. 명문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농촌집을 놓고 말한다 할 때 농촌집을 다 장기적으로 비워뒀다 할 때는 거기에 습기람 차고 한기람 꽉 들어찼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동풍만 해서 거기 안에 습기 한기 몽땅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숫개에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이 부숫개 작용이 명문혈입니다. 명문혈을 들어갈 수 있는 약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이 우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토란 거는 보통 약방에도 파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서리 고대 서적에 다 나왔습니다. 이 우토는 무조건 명문혈을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두 가지 우토, 좌우토, 좌우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남방의 우토와 북방의 우토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걸 통해서 거기에 또 지령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지령이는 뚫고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땅 밑에 막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이래 수승하게 하고 그래 영양가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용. 그래서 이런 지령이 작용은 인체 내에서도 전문 뚫고 들어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토 작용이 지령이 작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뼛속 깊은 곳에 한기를 내보낸다는 게 거기서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안을 콱 덮여줌으로써 한기 거치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처방이 쌍우셸링방이고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풍한습을 없앤다는 처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재요. 그래서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 이 두 가지 처방. 골수 보충해준 처방은 여기 왜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예, 그 여우주의 단쉬가오라는 겁니다. 그 기초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이래 결합하게 되면 모든 이런 골과병은 여기면서 해탈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야왕 풍습방을 쓰고 예, 네. 정말 어떤 잘 됐습니다.
0: 예,
2: 고난의 예, 아 관절병을 해서 예, 몇십 년 고생한 사람입니다.
0: 네.
2: 그래 무슨 뭐 중소의학이나 무슨 그 다음에 보수 치료나 또 예 그 다음에 토방법도 많이 있었지만 예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누구나 예 그런 게 부작용에만 해서 영 고생했습니다.
0: 네.
2: 지네 뭐 집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왜 이야기네 관절.

0: 병화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타 120여 종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의 구슬이 선생님께 가서 내가 진맥하니까 네.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은 방면에서 좋아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간호 돕는 약재만 16가지가 들어갔다던 게 나는 찬바람만 맞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시려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1: 예.
0: 근데 이것도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네.
0: 또 역시 바람 맞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이래 아기도 잘 이래 배우지 않습니다.
1: 예, 많이 흐르셨습니다. 예.
0: 야, 영 얼마 심했습니까? 예.
1: 네.
0: 그리고 예. 자골 신경통도 있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다 통증이고 뭐 붓기고 그래서 참기 어려워서 예. 어떤 때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 풍습방을 쓰고서 예. 깊은 곳이 한기 습지 독을 제거를 해주고 예. 골수를 돕는다든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1: 네.
0: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평이 은영 벗어대지, 우담 층계를 올라갈 때도, 예, 그저 단숨에 쑥 6층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니까, 이제서 정말 살게 됐습니다. 통증과 복기가, 그 다음 마목이 다 이래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러나니, 예, 정말, 이 약재가 좋고, 두 가지 우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종이 그 간동의 양만, 있다더니, 이 두 가지면만 봐도, 예, 나는, 정말 어전 살게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고요. 박선생이랑 얼마나 복무 태도랑 얼마나 썼습니까?
1: 네.
0: 나는 정말 연기실에도 이런 약바이 없고, 영신단 약바이 이런 게 없고, 예.
1: 네.
0: 정말, 침도 예, 모셔가고 모셔 오면서 예, 정말 그 빨리, 약을 잡수면서 예, 빨리, 그저, 예, 경락이 통해서 그 치료로 속화, 빨리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정력 다하고
1: 가서 노력 다하고
0: 감옥 그저 한 집 같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예 서로 그저 어떻게 나서지고
1: 네.
0: 어떻게 좋고 이랬거나
1: 서로 펀샤하면 설명서
0: 나도 예. 예 나도 여러 번 가고 침도 많이 맞았는데 짐이 예, 경락 동는 데는 또 약을 먹으면서 제일입니다. 선생님 정말 영하십니다.
1: 예.
0: 계속 풍습방을 계속 쓰면서 여생에 예, 즐겁게 살아야죠.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나도 풍습방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특히 골가가 수한테 없이 아팠습니다.
1: 네.
3: 무릎관, 체형성 관절도 있고, 무릎관절도 상한 쪽이 있어서 아프고, 요전판 투치지, 견수염이 견충, 뭐, 없는 게,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근데 풍습학 선생님 설명도 그소리 쓰는 게 효과 좋았습니다.
1: 네.
3: 여러 가지 다니면서 약도 먹고 침도 맞았지만 선생님이 이 약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친구도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내 원하는 수레를 몰고 다니던 게 그 수레도 어떤 것서
1: 밀차를 밀고 다녔죠. 예.
3: 몰고 다니지. 그래서 안 몰고 다니겠습니다.
1: 아, 예.
3: 예.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3: 그래도 나 앞으로도 이 풍습방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저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1: 네.
4: 예, 경력도 점점 못해지고, 예.
1: 네.
4: 피부가 이래 말라두고,
1: 네.
4: 엄청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먼지가 생기면서리 내복에
1: 비닐이 많이
4: 내복을 예. 입었다가 예, 툭 풀면은 그래서
1: 먼지 떨어지는 내복, 것처럼 예.
4: 예, 그런 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1: 네.
4: 그러면서리 저기 머리카락도 이래 눈썹도 어째서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1: 혈이 부족해 그렇습니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4: 저기 피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겠습니다.
1: 네, 예.
4: 예. 그리고 살은 또 어떤 데 두문두문 올라가고, 예.
1: 네.
4: 예. 그리고 이래.

0: 변비가 심하고 이렇게 또 숨이 차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1: 네.
0: 예, 우리 집을 놓고 볼 때는 좀 증기가 높아가지고, 예, 집이.
1: 네.
0: 이렇게 예, 그 증기를 오르고 내리자면 예, 숨이 차서 여러 번 이런 심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단 말입니다.
1: 네.
0: 네. 예. 다른 사람들은 예, 잠이 안 오는데,
1: 네.
0: 저는 예, 너무 이래 잘 자서, 정말 이게라, 또 안 잤다 나도 잠이 오고, 예.
1: 네.
0: 예, 어쨌든 맥이 없는 이런 현상으로서, 예, 정말 버스에 올라타자 해도 어떤 때는 그 안 잤다 나면은, 이렇게 자기 싶은 이런, 마음이 많단 말입니다.
1: 다 그래. 나아지고 밤이고 계속 자는 사람들이 다 지멜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0: 그렇군요.
1: 심합니다 이게.
0: 예. 그래서 버스를 타자고 하다도 예, 버스 놓칠 때가 예, 영 많았단 말입니다.
1: 네. 예.
0: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래 비늘이 또 심합니다.
1: 네.
0: 예. 이게 이런 그래다 놓으니까니 골다공증이 또 심해서 예.
1: 골다공증이 심하죠. 예.
0: 예, 그런 게 심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무슨 그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1: 네.
0: 예. 그래든 참이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서리
1: 네.
0: 정말 이렇게. 결대강에 풍수방에 이래 친구를 결합하니까니 엄청 이렇게 정말 좋은 기적이
1: 네.
0: 일어났다.
1: 결대강 번신이가 거기 공농수치에다 갑상선 네. 기능 저하에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고 그다음에 네.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방 네. 또 우리 전문 뼈 속에 네.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합하면 엄청 좋은 겁니다.
0: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1: 네.
0: 머리도 옛날에 좀 풍성하게 많이 나아졌고 대변도 하루에 딱딱 이렇게 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보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이 예, 비늘도 많이 없어졌어요.
1: 예.
0: 아, 그러니까니 이 풍습방이 너무 좋아서 예.
1: 네.
0: 정말 내 몇 달 동안 이렇게 썼는데 척추뼈도 예,
1: 네.
0: 예,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그럼 골다공증이 해결됐습니다. 예.
0: 그랬습니다. 예. 잠 자는 것도 예, 옛날처럼 그렇게 모조리 자면 안 잔다.
1: 네.
0: 예, 예, 예.
1: 사람 머리에 산소 부족함이 자꾸 잡으러면 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 부족함은 머리 대뇌세포도 대량적으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0: 예,
1: 위축이
0: 예.
1: 오면서 그런 치매작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예. 그게 해결됐으면 그러면 이런 치매작으로 예.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0: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예. 집이 우리 집은 5층인데 정말 올라가고 심해 닮에 이랬다는데 지금은 정말 맥이 좀 나니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이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1: 네.
0: 아주 정말 예, 좋다 말입니다.
1: 많은 효과를 봤지. 예.
0: 많은 효과를 정말 봤습니다.
1: 응.
0: 예, 지금 이 맥이 그렇게 없거나 그런 증세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네.
0: 예. 예, 이번에도.
1: 응.
0: 사실 그런 또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1: 네.
0: 아무튼 먹든 바 하고는 약을 계속 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1: 네,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의 네. 심리첩, 또 다섯 달 치량의 다섯 곽도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 치지.
0: 예, 고마워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말 들어보게 되면, 그, 척추에 뭐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강직이라는 건 장질, 구구대졌다. 이런 이름이죠.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 이름을 달 때, 절대 이 병의 근원을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기술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근원을

0: 받아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풍습광하고 혈배강신을 한답니다.
0: 네.
2: 이 약속이 전에 내 골관절이 너무 심하고 풍습관절도 심했습니다.
0: 예.
2: 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리 협착증 거지 왔겠습니다.
0: 협착증 왔죠, 예.
2: 예, 근데 이 약도 가지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계략해서 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0: 예.
2: 예,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0: 네.
2: 그리고 우리 고모부도 이 약을 쓴 지 1년 넘어 쓰고 있는데, 구토 하수에 있어서,
0: 이 약을. 구토 하수, 예.
2: 예, 하수 와서, 예. 이 약하고 혈배강 같이 썼는데, 예. 바로 걸지 못해서 집행이 짓고 다니던 게, 집행이 예. 아이 짓고 다닌 지 어서 몇 달 됐습니다.
0: 예.
2: 이 약을 쓴 지 1년 넘어 썼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우선 신체도 많이 허약한데, 신체도 좋아지고 지금 병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0: 네.
2: 그래서 선생님 친구를 결합하니까 나 영 효과 잘 봤습니다.
0: 그건 친구를 꼭 결합해야 됩니다. 구도 활성이 대단히 심하죠.
2: 약도 효과 좋고 선생님 친구를 어찌나 잘 하시는지 전 연변에는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다는 말 앞대라.
0: 네.
2: 예. 처음에는 이 선생님 차에 계속 짐 맞으러 다녔지 않고 뭐니까.
0: 네.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
2: 예, 예. 그래, 그냥 차에 갔는데 지금은 집행이를 아이 짓고 마음대로 컸습니다.
0: 네.
2: 그래,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오늘이 저기나 우대소 때 약을 좀 많이 싸겠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동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2: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럼 우리 강직성 척추염 형태를 본다 할 때는, 예, 머리가 같은가 하면, 예, 우리 그, 인두가 그 원신 때부터 진화해 오지 않습니까? 원신 때는 개이 댕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걸어 댕기기 시작하는 게, 예, 이것이가 개든 딜러부터 허리를 쭉 펴고 서리 걸른 이 시간이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450만 년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은 꼿꼿이 걸른 데로부터 점차적으로 원신 때처럼 개이 댕긴다. 지금 개이 댕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기껏해 어지는가? 집행이를 짚어야 됩니다. 집행이를 아예 짚으면 개이 댕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것이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15년에서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퇴행성 관절,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 때는 점점 발전해서 걸어댕기고, 그 다음에 걸던 딜로부터 전 퇴행성을 해가지고 퇴화돼서 전 점점 개댕길 정도 됐다. 이렇게 발전한다고 뜻입니다. 그럼 근원은 어째서 이런 병이 걸리는가? 이 근원을 알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렁 차우스, 그러니까 우리 이 날씨가, 그 환경이가 벌써 춥거나, 그 다음에 차우스란 게 물질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수도를 전문 이런 고치는 그런 공작하거나, 개체면 우리 그 쌍나위랑 가게 되면 그 초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김에서 계속 온 하루 그 김에 떡 퍼져 있거나, 이걸 통해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런 습하고 차고 그 다음에 덥고, 예, 이런 것이가 막 들어가서 그 혈관 그쪽에 끼면서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척추에다 영양물질을 공급해줘야 되겠는데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고, 그 렁스위치지라는 거는, 예, 이건 우리, 찬물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헤엄치는 사람들이랑 찬물에서 자꾸 헤엄치지 않습니까? 이런 방면에서 문제 생기는 게고, 그리고 찬 기운이라는 거는 또 어디면서 오는가? 지금 서약을 대량적으로 쓴 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단 무슨 약을 먹는다 할 때 그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계속 차가워진다 할 때는 이 약이 잘못된 겁니다. 이 약은 한기를 낀 약이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창투 그 차를 모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방호실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은 뭐 나가면 또 차를 몰고 앉아 댕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에 들어와도 계속 소지를 보면서 앉아 있고.

0: 그리고 또 우리 방호실에 앉아도 계속 앉아있고 이것이가 척추가 활동 못합니다. 활동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투 이런 잘못한 사람들은 덜렁덜렁 되면서 길이랑 덜렁덜렁 되면서 척추에다 손상 많이 가게 되죠. 이래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청한 탈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척추에 여러 가지 이런 골수가 대량적으로 모자라고 그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고 그 깊은 곳이라는 건 우리 동맥을 말합니다. 뚜마이라는 건 모든 척추를 동맥에 속하는 겁니다. 그 동맥에 한기 꽉 들어참으로써 거기 양기가 없어졌다. 주 양줄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양기가 거기에 몽땅 한 대 집중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벌써 양기가 없어진다 할 때 그럼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이거는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신 인쿠이 간 곰팥이 음에 대한 액체가 모자라다. 예,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잠 잘 못 자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꿈이 많고 허리다리가 쏘아내나고 나른해나고 흉골 그짝이 륵골 그짝을 해서 계속 아파난다. 개원한다. 입이 계속 말라든다. 손 발바닥이 열이 식이 난다. 그 다음에 오후만 되게 되면 따오한 네, 도둑 땀색이 흘린다. 예, 이런 현상 나타나는 분들은 간신 인쿠일로 인해가지고서리 이게 다 강직성 척추염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우리 여기에 구수이부하고 그 다음에 여전자 인양호 이런 약재들은 몽땅 간 곰팥이의 음에 대한 액체를 보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류 뚜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치 나쁜 것들이 동맥이 계속 머물러 있는다. 자리 잡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자꾸 꾸꾸대나면서 쥐어올라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 아파나고 결국 쌍배의 장지 그러니까 뒷대티 뻣뻣대나고 꾸꾸대나고 그건 저공판장 이거는 다 아시죠. 척추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점점 구부러듭니다. 이런 방면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재, 거우지란 약재 들어갔습니다. 예, 강아지 그 척추뼈처럼 생겼대서 거우지란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가 동맥으로 쭉 들어갑니다. 동맥에 이런 시의 치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반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반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박매는 명자를 끌고 전쟁이인 종대사를 찾아갔고 골목에서 종대사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매는 종대사에게 도도가 어디로 갔는지 간절히 물었고 종대사는 그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간단히 답했다. 박매는 도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종대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도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래라면 공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꽃나비에게 마음을 주고 꿀을 따볼 시간도 잃어버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도도의 행방을 물었고 종대사는 도도의 운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주의 봄 총재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유아 씨가 함께 동행했다. 봄 총재는 유아 씨가 이제 자신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고 유 총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아 씨는 도도가 정말 달아나 버렸는지 물었고 후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때 릉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고 그 남성이 외국인이며 앞에 있는 화원 호텔에 묵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리리가 중년 남성을 데리고 들어왔고 운전사 라 선생은 와인 한 상자와 와인잔 한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리리는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사업 친구이며 투자회사의 한 총재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방 안에는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요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이자 모두 잔을 들고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총재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회사 계획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리디와 한 총재는 매우 세심하게 경청했으며 곧 함께 서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령자는 릉홍을 보며 중국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왜 외국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했다. 릉홍은 왜 안 되는지 되물으며 외국인이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자는 그 외국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릉웅은 그래도 상해의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미소를 지며 아보의 못스러운 모습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의 조카가 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방금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릉웅은 즉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갈 선생은 조카는 회계사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정말로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흥분하며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아보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며 사람은 늙으면 온갖 괴로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릉홍은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화원 호텔에서 만난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고 자세가 바르며
온전히 복만 누리는 분이었다고.

릉헝은 회상했다. 릉헝이 화원 호텔 로비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고 뒤에는 외국인 부하가 따라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릉헝에게 외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으셨고 릉헝이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냐고 물으셨다. 릉헝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으셨고 부하는 즉시 쿠션을 깔아드렸다. 할아버지는 늙었으니 오직 복만 누리려고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릉헝이 괜찮다면 앞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제안했다. 릉헝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릉헝은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어 함께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고 부하는 곁에서 늘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정원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을 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고 대략 45분 정도 두세 바퀴를 돌았다. 릉헝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로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릉헝도 좋아서 정말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릉헝이 미소를 짓자 할아버지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릉헝도 괜찮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물으셨고 릉헝이 고개를 끄덕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 할아버지는 숫자를 잘 기억하니 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외우겠다고 하셨고 릉헝은 번호를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2시에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흘째 점심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빨리 결론을 들려달라며 재촉했고 릉헝은 넷째 날도 2시에 산책을 하고 2시 30분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모두 네 번을 함께 산책했는데 할아버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니 릉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하라고 하셨다. 릉헝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릉헝은 자리에 있던 호생에게 추측해보라고 했고 호생은 외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두 나라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말을 잠시 멈추었고 갈 선생은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웃으셨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를 낮밤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봄 총재는 네 번이나 정원에 함께 갔으니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고 시간에 따라 여금을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보와 호생은 크게 웃었다. 유아 씨는 친척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릉자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릉홍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온갖 헛소리일 뿐 점점 황당해진다고 말했다. 릉홍은 자신은 그때 화원 호텔이 정말 좋다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높고 예뻤고 꼭대기 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릉엄을 34층 스위트룸으로 데려가셨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릉엄은 자신이 화원 호텔 최상층 방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이 상해였고 사방이 상해 풍경으로 가득했다. 릉엄은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릉엄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다시 상해에 오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릉엄은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전화를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들 말을 잠시 멈추었고 릉엄은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평생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죽어라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아 씨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풍경만 보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의심을 표했고 리리는 릉엄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지지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셨다면 분명 후하게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릉엄은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시 뒤 분위기가 바뀌어 주방 아주머니는 컵을 들고 술을 살짝 마셨다. 갈 선생은 령자에게 한 잔을 권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드니 몸 조심하라고 걱정했다. 령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갈 선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자신은 하녀처럼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당 개업은 원래 갈 선생이 주도했고 모든 비용도 갈 선생이 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후생은 자리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느끼고 급히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릉홍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자신과 갈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웃 사이였다고 말했다. 릉자는 이제 싸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갈 선생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식당을 열게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치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는 깜짝 놀라 말을 멈추었다. 친구들 앞에서 특히 새로운 한 총재와 애국인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또 이야기하면 스스로 얼굴

물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한 총재는 사소한 일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고, 봄 총재는 잔을 들고 령자와 릉홍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한 잔 마시겠다고 제안했다. 허생은 달 선생을 대신해서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했고, 리리는 한 모금은 너무 적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는 함께 한 잔 마시자고 했고, 리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마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갈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0: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수는 환경 제고, 산업 인솔, 흥변 부민을 줄손으로 변경이 아름답고 향촌이 흥성하며 주민들이 부유해지는 지능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3: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각급 인대 대표들이 일선에 진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2: 대학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의 연변 제2중학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전 심리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신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켜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림성 동부의 천리 변경선에서 우리주는 환경 제고, 산업 인솔, 흥변 부민을 줄손으로 변경이 아름답고 향촌이 흥성하며 주민들이

0: 부유해지는 지능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의 논은 변모로 파랗게 단장돼 발랄한 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구촌에서는 생태 우세를 입각하고 유기 입살 산업에 초점을 맞춰 토지 통합, 표준화 육모로부터 전과정 친환경 재배에 이르기까지 완산된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현대화 입살 가공 공장을 가동하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해 수구촌의 량질 입살을 외부 시장에 널리 알려 촌민들의 돈 주머니가 도둑해지고 촌 집체 경제도 꾸준히 장성하게 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최경남입니다. 우리는 변경 향촌 자원 우세에 입각해 유기 입사를 주도 특색 산업으로 간주하면서 당지부 인솔, 합작사 운영, 농민 참여 모식으로 통일적인 토지 정비, 육모,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입살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현지 유기 입살 브랜드를 널리 알려 촌민들의 안정적인 증수뿐만 아니라 촌 집체 경제 발전 장대도 이끌었습니다. 수구촌의 변화는 우리 주 98개 변경촌 지능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 남평진 흥화촌에서는 산란계 양식을 기간 산업으로 삼고 경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는 한편 촌민들의 취업 증수도 이끌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대상판공실 3일군 한전직입니다.
1: 흥화촌 단지 양식산업
0: 흥화촌의 산란계 양식산업은 2022년에 시작됐고 240만 원을 투자해 800평방미터 양계장 1개와 부대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해마다 촌집체 경제에 9만 6천 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 원을 추가 투자해 720평방미터의 조림달걀 가공기지를 건설하고 껍질 제거, 조림, 건조, 세척, 포장 등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조림 달걀 약 700만 알을 생산해 매년 촌 집체 경제에 수입 20만 원을 보태주게 됩니다. 331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개통은 변경촌의 관광 발전 새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에서는 마을의 유휴 가옥, 토지 등 자원을 이용해 민속 관광, 변경 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켜 대중 증수 치부 경로를 1층 확장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 당지부 선전위원 김호입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와 민족 특색이 입각해 향촌 면모 재고 사업을 힘써 전개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특색 산업 발전을 함께 다잡고 한마음으로 흥변 부민을 추진해 변경 안녕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수입도 증가시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 향촌에서 활짝 피어나게 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결을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새농촌 건설 사업판공실 주임 류수입니다. 연변주에서는 331국도 연선 등 국도, 성도, 현도, 향도 연선, 도시농촌결합부 마을을 중점으로 마을청결 봄철 대회전, 가을철 난관공략 등 계획 행동을 통괄적으로 펼치고 시설 건설을 완산하며 농촌 주거 환경에 두드러진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천리 변강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더 실속 있는 부민 조치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변경 향촌 지능 발전의 새 장을 엮어가게 됩니다.
2: 6월 2일 우리 주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환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0: 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1: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2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2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1건, 중점 사건 1건, 룡정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두 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0: 근년래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로호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체육기재, 휴식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인대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조사 등 행동을 펼쳐 로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로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우환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한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세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대표들은 로계로 조제 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 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동무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장다허리.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촌과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 보민, 변경 안정, 변방 공고의 로정에서

0: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조화 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제2중학 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곤혹을 정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변제2중학교에서는 다차원적인 심리보호체계를 내오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나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전 심리 지도 수업을 개설하고 심리 교원이 압력 조절, 정서 통제, 긍정적 심리 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하며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주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유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장악하도록 돕고자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는 일전 연변 조의 병원과 손잡고 세계 금연의 날 주제 선전 및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호흡내과, 심혈관 내과, 신경내과 등 부문 전문가들이 함께 진료를 하면서 연초 유해성, 금연 방법, 심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호흡내과 보조임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 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단계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인식을 1층 높이고 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요해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초 유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0: 대회 및 제8회 연길 관광 상품 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 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책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1: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가 1일 장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용정시 체육학교 여자 배구팀은 을조, 병조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용정시 체육학교 여자 배구팀은 을조 3위, 병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0: 주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연합으로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일전 왕청현에서 사용에 투입되는데 이는 우리 조 첫 번째 모범 퇴역군인 이름으로 명명된 사업실입니다. 사업실이 설립된 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관심 봉사 등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 퇴역군인 봉사 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수행해 연변의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리였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기회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0: 왔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잘 활용하시겠다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적으로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기회를 낮은 값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드리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 제품 자체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닦이게 되며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많은 혈액이 죽상경화 그리고 혈관이 동맥경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경이 생기거나 노공이 생기거나 그 외에 눈에 충족한 양이 혈액이 제때 소통되지 못해서 눈이 정상 대사를 제때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과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콩팥지함으로 인해서 심장 공능의 저하를 더불어 하면서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콩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뭐 소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가 슬들리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으로 힘든데 단순 골격 치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복용해 보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한 가게 498원인데 하나는 100% 15가게 15가게 무료로 주게 돼 있고 1500원 또 행군권 주게 돼 있고 그 외에 레이저 치료이기 주게 돼 있고 한 가게 19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를 제외하고는 두 번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이런 기회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전세 만날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야간다 이렇게만 인정하지 마시고 며칠밖에 남지 않은 그 우대 활동 기회니까 이전에는 보통 1,000원 현금권을 주는 데서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500원 더 붙여서 현금 1,500원을 총액에서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항상 머리가 싱하고 그래고 그 경력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지 그래, 얼음진이 자꾸 나면서,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천이 박사님 썼는데, 정말 안개로 이 천능 학, 이 박사들 모여서 이 연구를 한 거, 이거 써보니까 확실히 호력이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머리가 싱한 거는, 싱한 거는 혈압과 온정될까요? 이 싱한 게 좀 많이 났다만 합니다. 예.
0: 그렇죠.
2: 그리고 기억력은 어제 자꾸 뭐 해마다 못한 거 했더만, 이게, 아이, 나를 가면 갈수록 전제 못해. 그러니까 이거 무시했던 이거 아이스 망하면 무시 되는지 모르겠더만.
0: 예, 치매가 올까봐 걱정이죠. 기억세포가 예, 빨리 탈락됩니다. 예.
2: 예, 이거 빨리 쓰니까 좀안 네, 그래. 언제 썼더라면 많이 좋아져. 기억력은 그저 지나요. 뭐, 그만한 뭐 거리가 뭐지 안 돼서 갔다 오면 그 가서 무슨 생각하다 아예 나타난다만. 그런 게 지금 이거 쓴다 보다 기억력이 완전히 좋아진다.
0: 그렇죠.
2: 아무리 먼데 가든 그 거리가 뭐 한 시간 후에 가든 어디는 그 안담합니다.
0: 확실합니까?
2: 예, 바른담합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꾸준히 이거 쓰면서 하나 보충할 건 세신이로는 이게 야 이거 나도 쓰고 좋은데 집사람도 같이 쓴다만 이거.
0: 그럼요.
2: 이거 소변이 자고 얘 나도 소변 자고 집사람도 소변 자고 이래서 그 둘 다 된 증세가 비슷할까 또 같이 쓰는데
0: 그렇죠.
2: 확실히 이게 야 말 다 듣나만데. 맥이도 없는 것도 맥이도 나고
0: 빨리 맥이 납니다 이 제품 자체.
2: 예. 예. 그다음에 그 허리 다리 아프고 이 어미가 소변이 어찌 산지 이래서 둘 같이 쓴 게 정말 신도했다 이 둘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만 합니다.
0: 예.
2: 그 이번에 활동도 지금 이제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거든이 오래됐는데 이번에 배달 받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이번 우대 활동 기회는 며칠 남지 않았다 하니까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0: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나는 알겠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천이 박사라고 해서 강의 하시자마자 나 순 환자입니다.
0: 아, 그럼요. 기억나죠?
3: 예, 천이 박사, 예. 아이, 무슨, 어디 나 뭐거나 경력이란 게 없어지, 심장이란 게 약간 무슨 게 떠든가 돌아오면 벌써 또 소리나 어디서 소리나는 그저 심장 와닿다 놀라고 해. 어쨌든 젊었을 때 내가 늙을까 벌써 이래까 이런 약 안 쓰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좋으냐고.
0: 그럼요. 예. 이런 제품 자체는 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3: 예, 예. 그렇지. 이때 가서 정말 이렇게 어떤 10년 20년 약을 먹고 강의하신 거 다 들어봐도 전이 박사처럼 두 개 노벨상 받은 건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럼요. 전리해라고 예, 계세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0: 지금 먹고 이제 가도 예, 미쳐가면 좋은 게 정신 맑아지고 경력이 좋아지고, 좀 조금 살아서 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가고. 예, 이게, 언제 때 내가 생각 똑같이, 나도 이제 조금 사는 게 살 것 같아. 정식이 또 그냥 흐리멍텅하고, 나 그런 것도 흐리멍텅할까, 산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1: 살아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 약은 그 다음에 청춘이 많이 발견하지. 그러니까 얼마 그 완으로 좋은 완 훌륭한 말씀입니까?
1: 그러니까 너무 잘 내라고 계시니까 효과도 잘.
0: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또, 예. 예, 우리도 먹어보면 그것도 개별한다 말한다, 우리 환자들은. 예. 정말 그렇죠. 이런가, 이런가.
1: 어, 그렇죠.
0: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한 봉지 턱 먹으면 벌써 예, 정신 나가지니, 아, 내 집에 있었으면 아니다. 바깥으로 자꾸 뛰쳐나가고 싶다 말한다, 예.
1: 그렇죠.
0: 그니까, 징징대고 산자를 걸는 다음에 얼마고, 이전에는 얼마 먹고 그렇습니다. 다리 맥이 없어서. 발바닥도 무슨 내 발바닥이지, 내 발바닥이지, 감각이란 건 없지. 그런 게 지금 발바닥이 감각이 와서 자꾸 거리는 것 같아서 그게 맥이 된대 나지, 정신 나가지지, 잠을 잘 자지. 이게 약도 잠도 영 잘 자게 도와줬대다,
1: 예. 선생님. 그렇죠.
0: 예. 아니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슴도 든든하게, 막 자꾸 놀라든지, 이렇지. 어쩔 때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막 빨리 뛴다. 저 빨리 가서 어찌 해야 될 때는, 심장부터 벌써 빨리 뛴다. 그것도 정수해야 돼, 그러니까.
1: 예, 그렇죠.
0: 그런 게 이것도 이롭어졌습니다. 어, 예. 솔직히 원래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 보면.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저거 막 따라가고, 어찌 이러면, 예. 막 뛰던 게 아이 뛴다. 야, 내 길에, 이 약은 어쨌든 쓰긴 써야 되고, 약은 좋은 약 써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다. 그러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런다.
1: 예,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포의 신호 가운데서 호르몬이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 주는데 큰 힘을 실어 주는데,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신경, 이제 말씀한 신경 전도 역할을 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이제 위에서 말씀한 전희 박사 씨의 MP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고 본인이 뇌가 잘 되고 이러니까 예.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장가하겠습니다. 가수이란 게 비싸지 않지.
1: 그렇죠. 예, 이번에 예. 특수한 예. 활동이 진행됩니다. 예. 예. 아, 강강결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세심이로도 갔다 오는 한 5달 썼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이거 쓰거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머리가 항상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전기선을 자꾸만 하고, 그리고 왜 머리가 어떻게 많이 빠지고, 예, 샤워할 지금 하다 보니까 머리 형편없이 빠졌습니다. 머리. 그래서
1: 그렇죠.
3: 지금 예. 쓴다는데 지금 어지럽거나 지금 귀에 전기선 나는 거 완전 없어지고 지금 머리가 빠지면
1: 술 빠지죠.
3: 머리, 예, 술 빠지고 예, 머리가 지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곰팍과 간이 든든해야만이 머리가 술 빠지고 머리가 새로운 머리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예.
3: 예. 그리고 예, 머리 또 자지가 내기 전력선 비전에서 어제는 한 20년 됩니다 이게.
1: 예.
3: 밤소변이, 그것도 딱, 낮에는 이러는데 어떻게 저녁에 밤에는 그것도 6번, 7번씩 봅니다.
1: 야, 아니, 어쩌이라는 게입니다. 예, 예.
3: 아, 그래, 이거네, 약에 무슨 천레강요, 무슨 이런 약도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 없습니다, 이게 내가.
1: 그렇겠죠.
3: 예, 근데 이 약을 먹으면부터 예, 자수는 다쯤 지금 예, 소변 자수 쪼라든게 어제는 보통 마늘찌개 2번 먹어도 한 번씩 봅니다, 어제는.
1: 여기. 아주 곰팥을 빨리 다스려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야 그렇지 단순히 소변에서 소변 서의 치료 방법은 만약에 소변이 급하거나 혹은 소변에 염증이 생기면 단순히 소염 치료 그 방면에 뚜이정 치료를 하지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같은 이런 약재가는 다른 중약에 들어가기 어려운 록혈정이라든지 전노권이라든지 그리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글쎄 말이야. 내 그래 이 약 쓰고서도 이래 아 여름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정말 생전에 내 지금 약을 먹어도 아이 떨어지는 게 내 전력 더욱히는 이 전력선이 전래생 이야기가 이게 떨어진 게가 이게 야 이글래서 얼마나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옛날에 예 그리고
1: 그랬겠죠.
3: 지금 예 손발이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던 것도 지금 많이 온화해지고 예 어쨌든 이 약 쓴 다음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정신하고 지금 매우 힘이나 뭐 매일마다 예 한 1시간 2시간 지나가 좀 댕깁니다.
1: 그래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 댕겨. 그래야 근육이 단련받고 연골도 누르면서 생기고 누르면서 소모되게 되고 평형

0: 유지하는 데는 많이 적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위축을 가져오게 되면 100%로서 나는 어서는 집에 약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해도 그 집안에 있는 안절배나 다름없이 되게 되면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가 그런 데서는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는 데는 부선 역할을 하는 데는 특수합니다.
1: 예, 선생님들은 오늘 내 전에 15시간 전에 배달 받기시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예, 저도 지금 전이 박살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내기시에 후유증을 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도 소리 나지, 또 심장도 좋지 않고. 그래,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전이 박살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운동됐습니다. 이거 쓰고 소리.
0: 어, 그럼요. 전이 박사가 예.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서는 알아줍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자꾸 나던 게 어지럼증이 다시 안 나지 않고, 예, 경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바로 그럴 그래, 겁니다.
3: 예. 예.
2: 네.
0: 조금 움직이 말씀하세요. 예. 신호가 안 잡네요. 예.
3: 신하는 게 알립니다.
0: 어, 이제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3: 예. 그래, 예, 이 세심이로 좀 문의하자, 그럽니다.
0: 예.
3: 우리 집에 남편이 이거 위축성 위험이 있어서 그냥 위가 아리고 쓰리고 소화한 데서 예, 밥을 얼마 또 못 잡으니 맥이 없어 하지. 또 거기 또 전입성 비다 있어서 예, 소변 보기 힘들어 하는데 지금 세심히를 쓰면 되겠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0: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제처럼 전열선에 문제가 있고 소변이 작고 골격통이 생기고 그에 어떤 분들은 좀 더 지나가면 지금은 괜찮지만 해도 단순 말하는 거 말 길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말하면 평소에 듣는 거 괜찮은데 그런데 기술은 콤파치 허함으로 인해서 콤파치 양이 부족으로 인해서 퍼뜩퍼뜩 말이 내게 와서 반응이 잘 생기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콤팥 부족으로 생기는데 이제 남편분이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특히 노년성에 들어선다면은 빨리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이 같지만 해도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콤팥에 있습니다. 콤팥을 잘 다스려야만이 심장의 피가 콤팥에 와서 충분하게 뇌가 되는 건데 이래서 세신이를 빨리 시작하는 게 잘 맞습니다.
3: 어, 그럼 예, 오늘 배달받아 예, 쓰겠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집에 남편분이 심장이 아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리부치가 심하고 쭉 하면 놀라고 항상 불안해하고 심장에다 이렇게 도르지 모르는 것처럼 예, 숨이 올라오고 이래고 또 다발성내기 세균 인해서 계속 어지럽고 고란해서 허리 나고 뒤에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 박사를 드시고 계시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영이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항상 가슴이 불안하던 정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심장을 누르고 있던 돌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 급분하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리고 어지럽고 정말 소리,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랬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는 영 기분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예, 전제성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예.
4: 소변이 양이 적고 자수가 많고 예, 소변 보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예, 기관지도 아니고 기침 가래가 자꾸만 기침하면 가래가 성합니다.
0: 예.
4: 그래서 방금 물어보니까 세심이로 하고 전이 박사가 이 따당이라서 두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 좋다는데 좀 병도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드시다 그랬나.
0: 어, 그렇게 하세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천이 박사 식전에 꼭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에 풀지 말고 따뜻한 물에 풀게 되면 금방 완전히 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 대에서 들고, 그런 다음에 식전에 연속 세신이로 같은 거 드셔도 되지만 해도,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래서 세신이로는, 식전 식후로 나눠서 드시거나 식전에 드시려면 한 30분 간격 두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래서 이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로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선

0: 말씀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콤팥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돼 있고 다각도로 소화가 잘 되고 호흡기통이 좋아지게 돼 있고 소변이 좋아지게 돼 있고 골격이 좋아지게 돼 있는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세신이로 따당이 잘 맞습니다. 이제 대란 게 너무 심각하게 잘 되라고 계시니까 효과성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저도 세신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저만 사실 그 밀서에 화장실들 가기 전에 소변이 막 나가고 물살이 나도 소변이 막 나갔습니다.
0: 아, 그렇죠.
3: 이 약진에 지금 이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이 정사를 하면 뭔가 기도 자꾸 소리 나든지 소리 나지 않고 혈압이 높든지 정사를 됐습니다.
0: 그렇죠.
3: 또 예, 잠을 잘 못 잤든지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또 등갈이 있어서 땀이 높았는데 땀에도 지금 정사를 됐습니다.
0: 이게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실을 넣고 쓰시면 북간선 토사사 같은 게 지북간선 해주는 이런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예.
3: 예, 저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예, 지병이 짓고 댕겨서 지병이 짓고 짓지 않고 영상을 걸려 댕깁니다.
0: 어,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렇게 효과적과에 전화를 받아서 쓰겠습니다.
0: 예,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할당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 이름 그대로 콤팥을 관리해주는 제일이라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에서는 콤팥은 선천이 지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콤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기들 혹시 그 산전검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선지수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수라는 게 아기들 그 오줌 위주로 나가면서 생기는 그건데 선지수이가 생겼다는 거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 중요학설에서 콤팥 공능은 아기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출생한 다음에부터도 콤팥 관리를 아주 심각하게 잘해야 되는 건데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선천이 지번이 콤팥은 무엇 때문에 선천이 지번이라 하고 비장은 후천이 지번이라 하게 됐는가 하면 여기에 세신이론은 기본으로서 콤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녹혈정과 그리고 전녹근과 32가지 진귀한 중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중약을 만난다는 게 보통 처방을 해도 이 정도 처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혈정하고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는 찾기 어려운 이런 좋은 성분에 속하게 되는데 이 성분들은 구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역할 자체가 아주 우리 그 중약은 천장내하고 쌍후싱, 천장내라는 건 내리누르는 약하고 올리떠주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약은 크게 나누게 되면 천장내 내리누르는 약인데 그러니까 정심원 같은 이런 걸 놓고 말하게 되면 내리누르, 열을 내리누르는 차원에서 병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0: 제품 자체는 원리 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위를 쉽게 타거나 그리고 맥이 많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양이가 생기고 유증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가 생기고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노인성 질병은 바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각기관은 공능이 처지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 세신이로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우리 떨어지는 걸 원리 쳐주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탈락되고 이걸 평형시켜주는 역할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제품을 견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간구이 높던 게 간구이 정상, 간 공능이 정상으로 왔다. 병리적인 간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게 큰 해결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좀 효과가 빠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서 한두 세에 깨어나게 되면 초저녁에 조금 자고 새벽에 깨어나면은 한두 세에 깨어나게 되면 계속 못 자는 불면증도 해결받고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수위를 타는 걸 제때 막아주게 되어있고 소화공능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전반 좋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오늘을 먼저 유서연 씨의 봄을 읽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봄을 읽다, 류서연.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해년년 어김없이 순환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갔다. 내 발길은 거침없이 부근의 공원으로 향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은 강을 끼고 있어서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유람객들도 많이 찾는 쉼터이고 나의 지정된 산책지이기도 하다. 립춘이 퍽 지났는지라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병아리 가슴털처럼 노란 봄 햇살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매일 한 시간 산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공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들이 정화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공원의 익숙한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걷는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허들의 일에서 해탈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유작작하게 건너라니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너무 정답게 느껴진다. 마음이 즐겁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마구 옷깃을 파고들던 매손 칼바람은 어느샌가 누그러졌고 겨운에 꽁꽁 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땅속 깊숙이 받고 있던 뿌리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머금고 많이 나긋나긋해져 새움을 틔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땅 나무가지의 힘을 줘보니 아닌 게 아니라 꺾이지 않고 휘오듬이 활등 모양을 이룬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가지를 젊도록 보고 있노라니 저 남쪽에서 연분홍 치마가락을 휘휘 날리며 사뿐사뿐 봄이 걸어오는 소리가 내 마음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 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봄이면 삼라만상이 눈을 뜨고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가 파릇파릇 피워낸 실록이 대지의 초록 비단 옷을 입히는 것도 신기하고 산에 들에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바라고 들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온 땅에서 저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겨울 뒤에 오는 따스함과 푸르름이야말로 봄이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 자연을 주관하는 조물주가 선물한 봄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래서 또다시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노라니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이 순간의 나이에도 그 어떤 새로운 열망을 가져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봄의 정취에 한껏 젖어 걷고 있는데 문득 땅에서 파란 색이 꼬물꼬물 자신의 미약한 존재로 봄을 알리고 있었다. 불이었다. 겨운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명을 틔우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담은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겨운에 마른 나뭇가지만으로 채워진 풍경을 보다가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신선했고 성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파릇파릇 고개를 내민 풀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겨운에 어두운 땅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여린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남 먼저 봄을 알리면서 온 땅을 뚫고 빠끔이 고개를 내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파란 풀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도 흔한 봄풀이지만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에 내심 감탄이 나온다.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고 무사람들의 어여쁨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한낱 평범한 풀에 불과하지만 대자연의 품속에서 나름대로 저만의 매력으로 조용히 봄을 알리고 이 봄날에 한 줄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풀이 한없이 돋보였다. 가장 평범한 풀이지만 꽃과 나무와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도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생명을 다하는 봄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일어서고 목마름도 오롯이 잘 견뎌낸다. 무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려 여지없이 바닥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불에 타고 햇볕에 시들어도 비가 오면 끈질기게 다시 머리를 쳐들고 우뚝 몸을 세운다. 풀은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틈새에서도 허기를 달래며 꿋꿋이 살아가는 완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는 풀을 무척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풀과 너무도 닮아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온다. 소박하고 평범하고 생명력이 강한 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누군들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지 않으려면 나는 살아오면서 어지간히도 많은 풍파를 겪었다. 허나 나는 생활의 역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얘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면 희망은 너를 안아줄 거야. 난 우리 딸이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닮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12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한 해였다.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에 일하러 갔다가 주의하지 않아 허리를 다친 나는 그 뒤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엉덩이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던 그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허리에 수많은 침을 꽂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허리에 뜸을 뜨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느라 혀를 깨물어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봄풀 같은 완강한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어린 나에게 용기를 줬고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셨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트팀없는 신념을 심어줬기에 퇴직을 앞두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생명력과 완강한 의지로 암과 맞서 싸우며 아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 200여만도 기꺼이 떠안았다. 살면서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봄풀 같은 의지력이 있었기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을 겪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은 그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좌절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회역할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 시각 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는 봄 햇살을 맞아본다. 불과 속삭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의 발표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척추를 세우는 풀의 지혜를 닮으리라 생각해본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란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이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바릇바릇 봄 색깔을 담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고 풀들의 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언젠가 나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나를 깨우쳐주고 세월을 깨우쳐주는 봄이 한없이 고맙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

겨울은 춥지만은요, 언젠가는 지나 또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생기, 치작이라는 뜻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곧 다가올 봄을 기대를 하며 이겨내는 것이 봄을 정확하게 읽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원호, 김호식의 고초 농사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초 농사, 김호식. 5월은 꽃 피는 계절이고 파종하는 계절이며 푸름의 계절이기도 하다. 봄을 맞으면서 우리 고진의 산과 들도 푸름으로 짙어간다. 남세모는 대부분 5월 중순에 옮긴다. 너무 일찍 옮기면 땅이 차가워 모종이 잘 자라지 못한다. 남세 모종에서도 고추모는 질땅과 사질땅이 혼합된 땅에 심으면 좋다. 질땅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빠지지 못해서 고추모가 죽고 사절땅은 빗물이 땅속에 선배어 들어가는 반면에 가물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고추모가 말라 죽는다. 친한 지인이 빌려준 이 밭에 4년째 고추, 상추, 호박, 감자, 열콩, 도마도, 가지, 찰옥수수 등을 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추를 제일 많이 심었다.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지만은 요즘은 고추를 심는 방법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옛날에는 고랑을 파고 직파를 하여 심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고추모를 옮겨 심는다. 고추모를 심기 전에 먼저 이랑에 비닐을 씌운 다음 고추모 뿌리를 심을 만한 구멍을 뚫어서 고추모를 옮겨 심는다. 그리고 물을 주고 물이 땅에 스며들면은 복합비료를 조금 넣고 흙으로 파묻는다. 비닐도 검은색 비닐을 덮어야 하는데 흰색 비닐을 덮으면은 잡풀이 막 자라 올라온다. 비닐을 덮는 일이 힘들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온 여름 김을 매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다. 6, 7월에는 김을 매고 돌아서면은 또 잡풀들이 머리를 젖은다. 그래서

기미를 씌우지 않으면 김을 몇 번 매야 할지 모른다. 고추는 심술을 부릴 줄 아는 것 같다. 정성들어 가꾸면 고추가 잘 달리고 대충대충 가꾸면 잘 달리지 않는다. 자식들은 70세 넘은 나이 밭을 붙인다고 겪음내기로 말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힘으로 능히 다를 수 있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 하기에 농사를 해서 절반은 남을 주니 자식들이 반대할 만도 하다. 하지만 나는 나눔도 일종 미덕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취미로 농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심은 유기농 채소라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처음에는 농사를 하면서 몸 여기저기가 쑤셔나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 조임을 하다 보니 몸이 튼튼해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도 얻은 셈이었다. 6월 중순에 들어서면 고추밭은 푸름으로 꽉 찬다. 고추잎 파도가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일렁일때 내 마음도 달아서 설레인다. 6월 말이면은 고추가 달린다. 아삭한 고추를 고추장에 푹 찍어서 밥 반찬으로 먹으면 세상 비옵니다. 된장을 올려 고추를 지어서 찰옥수수 함께 먹을 때면은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상이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고추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시기이다. 고추밭을 헤치고 보면 가지마다 익어가는 후함진 고추가 따닥따닥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때면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내 마음도 빨갛게 무르익어간다. 한해 고추 농사의 마무리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잘 말리오는 게 관건인 것 같다. 8월이라고 해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자주 오기에 고추를 너무 일찍 따서 말리우다 보면은 습기 때문에 썩어버린다. 재작년에는 못 모르고 8월 초에 익은 고추를 몽땅 따서 햇볕에 말리보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었다. 바로 고추를 들여봤지만은 비를 조금 맞은 고추는 점차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400여근이나 되는 고추를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해는 고추 농사를 헛되이 한 셈이었다. 다행히도 후에 딴 고추는 잘 말리워서 고춧가루를 몇 근 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해의 실패를 경험으로 미리 익은 고추를 뜯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할 때쯤에 땄다. 고추를 따면서 썩은 것을 골라버렸지만 전해의 수확량에 비하면 꽤 많았다. 그래서 지난해는 고춧가루를 30여근이나 빻았다. 직접 고추를 내고 내 손으로 정성들여 말리웠더니 빻은 고춧가루는 색깔이 고와서 고추장을 만들어도 그렇게 먹음직스러웠다. 어린 시절에는 절인 고추를 밥반찬으로 많이 먹었다. 어머니는 고추가 익어갈 때쯤 푸른 고추를 따서 절구었다. 맛이 들면은 통고추를 그대로 밥반찬으로 올리거나 작게 썰어서 볶아 먹기도 했다. 지금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세월에는 세상 별미였다. 그때는 학교로 갈 때면은 도시락 한쪽 켠에 절인 고추를 반찬으로 싸가지고 다녔다. 어머니는 봄이 되면은 집 앞에 발을 찌으러 온 아주머니들한테도 절인 고추를 한 바가지씩 나눠주기도 했다. 비록 생활 형편이 쪼들기는 해도 마음이 너그러웠던 어머니는 늘 호상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말했다. 나한테 있어 고추 농사는 무료함을 달래주는 삶의 별미기도 했다. 요즘은 인정이 메말랐다고 하지만 인정도 결국 스스로 각국에 달린 것 같다. 이 또한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수확한 풋고추를 나눠주면서 깨달은 도리기도 하다. 내가 수확한 남새들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에 정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인정이라는 것도 마치 고추를 가꾸듯 메마르면은

밑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싱싱해지는 법인가 보다. 고추를 가꾸면서 나이가 들수록 움츠리지 말고 적당히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는 법도 배웠다.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더 쇠해진다. 나는 당뇨병 간경화, 추간판 탈출 등 병을 앓고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침마다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농사에 전념을 하니 건강도 유지되는 것 같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어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 얼굴도 빨간 고추처럼 아름답게 무르익어 간다고 여기면서 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두 번째 청춘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니.

0: 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날씨 걱정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매일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건강도 챙기고 잘 자란 고추를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성취감이 들기도 하죠. 다음으로 남홍란 씨의 잎새 푸른 백향나무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잎새 푸른 백향나무 남홍란. 지구에는 각종 나무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고 가지가 많이 뻗으며 몸체가 우중충한 도처의 흔하디흔한 백향나무는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고 경의를 품고 숭배하는 우상이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단수이다. 장춘시 고급중학교의 학교 대문 옆에 바로 하늘을 떠받치듯 우중충 서 있는 백향나무가 유표하게 내 눈에 안겨온다. 5층 높이는 착실히 되는 나무이다. 듣는 말에 의하면 이 나무들의 연륜은 100년도 넘는다고 한다. 100여년 동안 한 곳에 자리매김하고 서서 사거리 변화와 한 패, 또 한 패의 아이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기쁨을 인간들과 함께 공유한 백향나무는 해마다 아이들 숫자의 몇십 배만큼 부푼 가지에 잎새가 다닥다닥 열린다. 가관이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볼 수 있는 백향나무. 낮이면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고독이 엄습할 때 나는 일방적으로 백향나무에 정을 붙이고 속삭이면서 대화하고 고독을 풀고 희망을 털어놓으면서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듯 뚫어지게 바라보면 나무는 무시로 살아라 살아라 쏴쏴 바람소리를 내면서 귓맛 좋게 화답한다. 먼 친척보다도 이웃사촌이라는데 낯선 고장에서 이웃사촌도 없는지라 나는 백향나무의 감성을 쏟아부으면서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간다. 말할 줄을 모르는 백향나무는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과 벗으로 사귀면서 사는 게 인류의 명지한 선택이라면 식물인 나무도 역시 인류의 벗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봄이 오면 겨울 동안 들썼던 먼지를 떨치고 고깃비늘 같은 터덜터덜한 껍질을 헤집은 채 파란 눈을 빠끔히 뜨고서 밖에 세상을 구경하는 백향나무의 봉이 눈이 그처럼 귀엽다. 잎새는 인간 세상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믿음, 사랑과 련민을 품고 왕림한다. 하지만 천진하고 단순한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조화 많은 천지 기후를 감안하면서도 백향나무 엄마는 잎새들이 은하수의 별처럼 무지 많이 열리도록 백방으로 부추기고 보호한다. 봄, 여름, 가을까지 엄마의 몸체를 덮은 잎새는 엄마를 아름다운 이팔 청춘 미녀로 치장해주고 새인들에게 자랑한다. 겨우내 딱 말랐던 단보릇도 입지 못했던 엄마는 봄이 오자 몸체가 부풀면서 풍성한 푸른

푸른색 실크 블라우스를 떨쳐 입은 귀티나는 마님으로 됐다. 잔잔한 봄비가 잎새에 스며들면서 시원한 냉수욕까지 마치고 햇빛의 강렬한 빛을 몸 전체로 받아안은 엄마는 정춘의 성렬과 기백이 차넘쳐서 그토록 청신하고 싱싱하게 보인다. 백세년론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인류의 단신이 빠르게 찾아오고 늦은 나이가 되면 생육이 어려워지는데 백양나무는 백년이든 천년이든 관계없이 생명의 상징인 잎새들을 무한정 많이로 피워올린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밑동으로부터 하늘을 떠인 가장 우쪽 가지에 파란색 깃발처럼 날리는 잎새가 정확하게 내 눈에 안겨온다. 보기에 창공과 가까운 거리, 태양의 따스함을 가장 많이 향수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밑동잎이든 제일 우쪽 가지에 붙은 잎이든 색깔이나 크기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 백양나무 엄마는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먼저 난 자식, 후에 난 자식 쪽을 가르지 않는다.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하고 키워준다. 중심을 위주로 자기만 뽐내려고 곁가지들을 쳐버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높낮이와 좌우가 골고루 퍼져 웅이롭고 매력있게 위력을 과시한다. 나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리저리 춤을 추는 잎새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동쪽 바람을 등지고 서쪽으로 잎들이 기울 때면 햇빛의 반사에 무수한 은빛 붕어가 말랑말랑 뛰어노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동쪽으로 기울 때면 무수한 잔별 아기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몸으로 백여 년간 그렇게도 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모체의 위대함을 나는 백양나무를 통해서 느꼈다. 모체는 그토록 신기하고 성스럽다. 운동번개 풀어치는 바람에도 가지에 잎새가 달린 채로 꺾이워서 땅에 떨어질지언정 잎새만 딸랑 떨어지는 일은 드물다. 잎은 모체에 든든히 매달리기 위해 고무줄 같은 끈질긴 줄기로 가지에 접착돼 있다. 여름이면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대끼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세월에 삭혀져서 뿌리 둥지 밑둥은 승냥이가 파먹은 양의 창자처럼 애처롭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됐다고 백양나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백양나무는 땅속 깊숙이 사면팔방으로 뿌리를 내렸다. 지신과 천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중간에 태연자약하게 하늘을 떠이고 떳떳하게 서 있다. 굴처럼 된 밑둥에 나는 귀여운 강아지가 비바람을 피하느라고 엎드려 있는 것을 봤으며 삐약병아리를 품어하는 암탉이 뜨거운 삼복볕을 피하여 낮잠을 자는 것도 보았다. 와글와글 끓고 있는 개미네 집도 보았다. 생령들은 100년 된 백양나무 뿌리 둥지를 제 집으로 삼고 비바람을 피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생태 환경의 수호 전사들이다. 백양나무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처럼 세월을 등에 지고 샛별 같은 애어린 잎새를 한 해 또 한 해 키워내느라고 등이 휘어서 하늘을 향한 것도 있고 또 엄마 가지와 아빠 가지 옆에 찰싹 들어붙어서 자라나고 있는 한 가정 울타리 같은 것도 보인다. 자식을 품어 안았던 모체와 잎새들의 동냥과 상봉의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을 추위가 살금살금 나무 전체를 휘감으면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가을 여인의 눈길로 가을의 한 전경인 백양나무를 관찰한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날마다 무수한 잎새들이 빙글빙글 돌다가도 가로세로 꼰지면서 지면 위에 떨어진다. 세상에서 사유가 능란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감성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감수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식물과 동물들도 아픔을 인지하고 비애를 느낀다. 다만 인간처럼 상봉하는 기쁨과 사별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속심이 깊은 여인처럼 그저

묵묵히 받아들인다. 바람의 방향과 강약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수많은 참새떼들이 날개를 파닥이면서 날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밤이면 현란한 가로등 불빛의 조화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나비들이 땅에 헤딩하면서 꼰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나무는 무관해로 지켜볼 뿐이다. 마치 이쁘게 단장한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는 대견하게 느끼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해 눈곱을 찍는 내 엄마처럼 말이다. 잎새들도 봄부터 가을까지 지켜주고 살펴주고 먹여주던 모체를 떠나기 아쉬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아찔러운 소리를 낸다. 모체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자식들을 빨리 뛰어내리라고 응원한다. 강추위가 들이닥치는 겨울이 오면 갸냘픈 잎새도 어차피 살아남을 희망도 조건도 없으니 말이다. 돌아오는 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꼭 떨어져 내려야만 하는 이유로 설복한다. 갈라지는 것은 재상봉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오늘 떨어진 나뭇잎들이 꼭 새봄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고 샛잎 동생들이 태어나도록 릴레이 봉을 엄마에게 남겨놨다. 백양나무는 이렇듯 한 세기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100번도 더 되는 다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자식을 끌어안는 기쁨과 행복을 맛봤으며 이별의 아픔도 맛봤다.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그 위대한 모성애에 머리가 숙여지고 경이로움을 느낀다. 사람도 저 나무처럼 묵묵히 사명을 지니고 사계절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이다. 백양나무에 비하면 그 옆에 무더기로 피어난 이름 모를 꽃풀들은 애잔하고 아름답다. 꽃을 바라보느라면 속으로부터 꿀맛보다 진한 향수와 감성이 올롱볼롱 괴어오른다. 갸날픈 빨간 꽃잎, 하얀 꽃잎들이 어느 날인가 뇌성과 비바람에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만 같아서 눈물이 울컥 치민다. 꽃잎처럼 어려진 내 마음의 발로다. 나는 이성을 찾으려고 다시 아름드리 백양나무를 쳐다본다. 애잔하던 감성은 대뜸 숭엄하게 변한다. 여린 꽃나무와 꽃잎에 비하여 터실터실 갈라터진 백양나무 모체와 파란 하트 모양의 잎새가 내 마음에 무한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까치는 광선이 제일 좋은 우까지에다 아예 집을 지어놨고 백양나무와 동행했다. 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잠새와 까치의 휴식터이자 먹이를 찾는 원천이기도 한 백양나무. 누가 가꾸지 않아도 무단하게 잘 자라는 백양나무. 나는 자식들도 저 백양나무처럼 한 곳에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뿌리를 대지에 튼튼하게 박으면 쉽게 뽑히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낙조가 곱게 물든 전형력 은회색의 청아한 하늘, 우중충 창곡 높이 걸려있는 백양나무와의 삼위일체,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듯 경관인 자연의 모든 것을 나는 그토록 사랑한다.

네,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곳에 꿋꿋하게 서서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기쁨을 함께한 백양나무는 이 사계절의 순리에 따라 묵묵히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백양나무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멋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문학사랑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남명현, 제작의 정설배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장약 심리방 우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

0: 드리는 거는 이전에도 그렇게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이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이 우려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9각을 사는데 2,270원이 수요됩니다. 예. 그리고 17각을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예전에도 4,000원은 드렸습니다. 4,000원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대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이중으로 지금 빼드리 됩니다.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예전에도 4,752원은 빼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이거나 17곽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9곽을 사시는 이런 분들이 생방송에 참가한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려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36곽을 사시는 분들은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리물 시트를 증송해 드리고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은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 드리고 9곽을 사시는 분들은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또 증송해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입니다. 이번에
1: 네 알겠습니다.
0: 우대활동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 약 쓰는 한선다.
0: 예.
2: 예, 저는 신장이 안 좋아서 2년 전에 이 약을 썼는데,
0: 예.
2: 신장이 어떻게 안 좋은가 하면,
0: 예.
2: 뭐, 소리도 놀라고, 채찍이 소리도 놀라고, 무슨, 문이 이거 뺏고 해도 놀라고, 사람이 크게 말해도 그 소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신장이 막 벌렁거리면, 영 안 좋고, 그러면 모든 장소 수리하였습니다.
0: 아, 심장이 나쁘니까, 그런 증상.
2: 예, 모든 장소 수리하고, 높은 소리 수리하고, 때문에 고래 아프고 이랬을 때다.
0: 예.
2: 그리고 얘 밤에 잘 때도 돼 숨이 올라오지 않아서 입으로 심장을 올려놓고 잤습니다.
0: 예, 그게 눌려오는 것 같아서. 예,
2: 가까워서.
0: 예.
2: 그래 그 내려놓고 자고 이래서 이거 내 이래다 내 심장이 딱 죽을 것 같을 때다. 또 얘
0: 심장병이라는 게 원래 바쁜 병이지 구멍인가.
2: 예, 원래 숨이 올라와요. 나 얼마나 바쁜지 주는 게 이렇게 죽겠다 하고 생각 안 했더니 그런데 내 원래 방송 좀 듣기 좋아한다 무슨
0: 예.
2: 방송이나 예, 이사들 얘기를 하는 건 내 호감이서 한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 방송에 또 매번 그 방송하는 게 요새 선생님이 또 이거 서시마생 후배에게 좋다고 그에 선전하니까 또 내 배에 딱 맞을 때다 정상하고
0: 예.
2: 그래 내가 그 주문해서 그때 다섯 가게 시각도 줄때 싸먹었는데 효과 영조체인가?
0: 예.
2: 그래, 친구들 가도 많이 말하고, 많이 알켜주고 이랬는데, 그래, 쓰고서 한 1년 쓰고서 나서니까, 경제 좀 딸리니까, 한 1년 또 쉬었단 말입니다. 그게 1년 쉬어도 그간에 이뤘을 때다, 신자랑.
0: 예.
2: 그런 게 또, 예, 작년 겨울부터 신자 아이 좋다고, 좀 그래고, 그래, 차에 또 우리 형제는 또, 녹방이 걸려가도, 병원에 입원하고, 예,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어쨌든 영감도 심장이 나쁘다고 예, 나오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랬거나, 내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 또 그, 영감도 드시고, 나도 먹다고, 이렇게, 한세에 36각에 36각 주는 때 땄습니다.
0: 예.
2: 대행금으로 7천에 그때 넘었습니다.
0: 예.
2: 7천 얼마나 지구에 싸서 먹었는데, 야, 우리 영감의 효과 어떻게 좋은데 지금 중생들 사람처럼 놀라다니.

0: 이제 내 우리만 새 생일 사수가 두려한다.
1: 아 예.
0: 어 지나서운도 그래 내 이 동네 아내들도 여러분들 소개라고 이랬는데 다 역할을 보고 어쩌니 아니 주방에서 일 못하던 것도 주방에서 좋대다고 해. 수저도 그런 벤세를 다 싼단다.
1: 아 예.
0: 원래 손이 이렇게 왼쪽 손 비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1: 예.
0: 이게 무슨 두번 먹을까 나. 오후에 내 구산 주문에 사는데 오후 저녁에 먹고 이튿날 먹은 게 무슨 이 소에 폐지더란다.
1: 하, 그 사람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정말 빠른 게입니다. 그건.
0: 야 빠른 효과를 네. 어떻게 빨리 보는도 얘가 아이 먹다 먹은 사람 되고는 또 저래 다리도 덜 싸우고 이게 이튿날이 나 말할까 우리 게 우리 약이 정말 맞는 매라고
1: 우리 약은 아무리 강력하고 이렇게 그래도 내가 정말 처음 본다. 그 5년 2개월을 지금 강의 드리면서 그 이튿날에 예. 소위 꼬부랐던 게 폐지했다는 건 그거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나는.
0: 처음 듣는 소리. 예. 밤에도 지 올라오던 게 아이러니다. 우리가 인참하다 뛰다. 우리 모다들이 조선 아줌마이니 한조 아줌마이니 저기 대여수씨 매일 나다다 놉니다.
1: 예.
0: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효과 좋구나. 들어오는 게 어두는 한 두 달 거의 쓸겠다. 그런 게 다툴 댕긴다 저는.
1: 아우,
0: 주방에서 일도 하고.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그 어떤 아줌마이 또 자꾸 앉아서 잡으고 잡으고 자꾸 닭배 걸린 것처럼 잡으던 게 그 잡은 것도 이렇고 예. 이렇고 이 시간에 얼굴이 넓어지고 배를 또르르해지고
1: 이게 머리에 그게 산소가 부족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자부럽고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이 약은 예. 약재들 자체가 산소 저장량이 아주 높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예. 예. 그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약인데 이래 보면은 잠을 세게 자는 사람들이 있지 그 뭡니까? 예. 예. 이 신경세포에 그 문제가 생기면서 이 잠자고 있는 이런 세포들이 역마는데 예, 이런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잠을 자는 이런 그 이 거기에 이 세포에 문제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약인데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예, 잠을 세게 자던 분들도 잠 안 자고도 지금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입니다.
0: 예. 예. 어떤 아줌마이 또 예. 어제 저기 심률이 자꾸만 예. 120층 올라가고 어떤 때는 140, 150으로 지금 심률이 올라가는데
1: 예.
0: 근데 예. 어떤 약은 많이 썼답니다. 지금 약 써도 어찌 내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그래, 내, 아니, 그래, 내일 순약 써보라면 그랬구나. 어쨌든 선생님과 다시 문의를 해서 선생님 좋다 하면 자기도 배달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아, 예, 그게 심률이 120개 어떤 때는 무슨 130, 140개씩 이렇게 올라간다. 잼까지 이 심률 문란이 나타나는데 어째서 많은 약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까나 지금 효과를 못 보고 계속 그렇게 심률이 높아지는가 하면은 아,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랐을 때 예,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0: 예.
1: 그리고 아, 또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까? 심정이 아주 유쾌해지죠. 예. 그럼 그 예.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 전체 신경계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심률이 예. 빨리 뛰는 이런 분들 단순히 심장병이나 무슨 이런 걸 예, 치료해 주는 약만 딱 써서 아예 됩니다. 예. 효과를 못 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해결해준다. 예. 예. 그리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장약 심리방에는 또 예.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 아주 우수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랑 홍경천이랑 담남성이란 천궁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 주고 아, 또 우리 이 그 이 장약 심리방은 아, 또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0: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 약을 쓴다 할 때 예, 치료해서 아주 좋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예.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 예.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예.
0: 241-7979번으로 예.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려드릴게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장야씨 몇 번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이 먹기 전에 혈압조절 안 돼서, 예, 좋다는 약을 예, 많이 썼는데, 예, 혈압조절이 영 안 됩니다.
0: 예.
3: 예, 그러면 바르스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야씨 몇 방을 예,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몇 달 벌써 먹어보니까, 예, 혈압조절이 하도 잘 되니까, 예, 선생님께 전화해서,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그래서 뭔가 이틀에 한 번씩 먹고, 혈압약을 예, 돌 닷새 한 번씩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보름에 한 번씩 먹고, 이렇게 예. 감량만 먹었습니다.
0: 예, 어, 그렇게 감량함이 잡사야 됩니다, 원래.
3: 예, 그래, 예, 이렇게 서서히 감량해서, 예, 그 다음에 장약 10행, 10예방만 먹어도 지금 혈압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3: 지금.
0: 그럴 수 있어요.
3: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이 혈압조절이 예. 정말 확실한 효과입니다. 예. 그러고 나도 이게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예, 그냥 가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앞뒤 가슴이 그냥 킴킴이 아프고, 숨이 차고, 이 어지럼증도 자꾸 나는데, 이 어지럼증이 나는 거는 이상 없어질 때다.
0: 예, 어지럼증이 원래 빨리 좋아집니다.
3: 예, 걔는요, 실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매럽다 하면, 예, 어떨 땐 시술할 때도 있고, 유출하면 벌써 화장실부터 찾아가는데, 이 약 먹고 이중성을 하게 되려야 마음대로 유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지금. 예.
3: 예, 이 약이 벌써, 예, 해발 4,500m 이상 되는 야상약 되고, 환경선은 또 5,400m 이상 자라는 약 되고, 예.
0: 맞습니다.
3: 세상에서, 예, 이런 한국이라 불리는 약자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맞죠.
3: 야, 그래,
0: 예.
3: 예, 그래 그런지 막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약제가 예. 원래 또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3: 예, 예.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좋은 약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낸다고. 예.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먹어보니까. 아,
0: 그렇지.
3: 예, 먹어보니까 확실한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0: 예. 예.
3: 그래, 이 경험입니다. 앞으로 나 약사도 정말 이 약성분을 먼저 보고 약사에 되겠을 때다.
0: 그렇죠, 예.
3: 예, 정말.
0: 예, 이건 다 아주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우리 약재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3: 예, 들어보니 원래 예. 그렇지 않고 뭡니까, 예. 아, 예, 정말 그리 많고 많은 약 가운데서, 예, 이 약을 정말, 정말 맨발의 선택이 얼마나 내 잘하는지, 나 혼자 이런 사과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우리는 우리 남편과 둘이 그래서 이 약만 먹고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예, 배달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0: 예, 배달받아 왔습니다, 예.
3: 예, 근데 우리 속이라서 우리 동서가 지금, 셋째 동서가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우리 동생은 심정이 나빠서, 예, 과신병 진단을 받고, 계속 손발이 차갖고, 예, 온몸은 따갖고, 아랫몸은 영 찼습니다.
0: 아.
3: 그래, 예, 굉장히 이 약 먹고, 야, 이면에서 효과가 몸이 그래서 온몸이 영 따뜻해 나지, 심정도 많이 좋아졌다며, 이 약만 한 게 없다며, 지금, 예, 이런 활동에 참가해서 오늘 지금 배달받겠다며.
0: 예, 그런 증상도 좋아질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제 혈원정대한테 아이 이 약을 지내봐도 먹고 있는데 조금은 혈압이 엄청 내려 알립니다.
0: 예.
4: 예, 특히 선생님 지도하에 매일 먹던 혈압약을 아, 이틀에 한 번씩 먹던 거, 이틀에 한번 먹고,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닷새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이래 먹으니까, 아, 먹어도 정말 혈압이 엄청 됩니다, 지금.
0: 그게 한 달, 두 달 가지고는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니까, 네. 어느 만큼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올해 그 좀 몇 달 동안 잡순 후에, 이게 서서히 깨거나, 예, 약을 조금, 혈압약을 감량하던 데로부터 지금 이 장약심 예방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 예, 정말 이 신입아 확실히 이게 나는 신입감대를 써보니까.
0: 예.
4: 아, 그리고 난 경담의 오른쪽 방콰리서 항상 근심했는데, 아, 신입방 넉 달 반 먹고 내 검사하니까 경담만 방콰리서 딱 사라졌습니다. 예.
0: 예.
4: 야, 정말 큰 것이 들었습니다, 이게.
0: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 약을 잡수고서리 지금 경동맥이 빵칼이 뭐 두 개, 세 개 어떤 분들은 뭐 큰 게, 작은 게 이렇게 있던 분들이 지금 없어져가서 수술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4: 예. 예, 정말, 예. 이 약이 서당에서, 아, 서당 약이지, 햇발로 본대를 달한 약이고 또 오해 없는 약인데 그런지 정말 써보는 믿음.
0: 예, 써보니까 다르지요, 예? 예, 예,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4: 그리고 나는 항상 머리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차고 차는데, 그리고도 난 또 전례실에서도 특히 밤소변이 영 찾았습니다.
0: 네.
4: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지, 이랬다니까에, 이래 고생하다가, 아, 심해방 뭐 후부터 한 번만 소변 나게 많아지니까, 소변 찾고 맛있어 두고, 한번볼 때도 있고, 어느 날 통장 잘때 많습니다, 이 양성담부터.
0: 강파치 예, 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아, 예. 그치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잔잔에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 정신이 난다, 아침부터 나온다.
0: 아, 예.
4: 예, 예, 약 뭐 후부터 나는 정말 다른 약 아니면 그 어디 병원인 약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많이 틀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0: 예, 병원은 아이 댕기니까 모두 좋아서 이 약을 지금 오래 복용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4: 예, 나는 예. 이 약이 효과 좋을까 우리 집사람 같이 건강 찾기 위해서 이거, 이, 앞으로도 이 약 꾸준히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거.
0: 예, 꾸준히 써도 예. 좋죠. 이 약은.
4: 예, 하여튼 선생님이 좋은 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저희가 지금 심내방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네.
0: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5: 혈압이 이렇는데 왜 자꾸만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0: 어째 그래서 이게 자꾸 그 신호가 뚝뚝 끊어집니다 지금.
5: 그렇다고.
0: 예. 신호 잘 잡고 어디 신호 잘.
5: 창문 옆에 와. 창문 옆에 와.
0: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들립니다. 여보세요.
5: 서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0: 예.
5: 그래도 얘 안정화에 돼가지고 저를 보상 많이 했는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이라니까 서장의 장약이라니까 이 믿음 속에 가가지고 저리 저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 쓰기는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0: 예.
5: 예, 그 혈압 때문에 서약인 혈압 때문에 그랬는데 그 먹으면서 몇 달 먹으니까 예, 혈압이 자꾸만 난 파도에 생겼는데 그 파도야에 생기고 이렇게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다 하는 게.
0: 예.
5: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영 혈압이 안정되고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선생님과 문의라니까 그 차수를 좀씩 이렇게 간격을 노려봐라 이래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시를 예. 받아가지고 저희 선생님과 저기 뭐입니까 방도를 받으면서 저희는 그 차수를 노렸단 말입니다.
0: 예.
5: 두 번씩 먹던 거에 한 줄을 또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보름도 먹어보고 이렇게 안정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줄이고 이랬는데 약달 반이 되니까 혈압이 기본상 다 안정됐단 말입니다.
0: 예.
5: 그래서 지금 1년 혈압을 지금 많이 먹습니다.
0: 예.
5: 혈압이 지금 대달 되니까 예. 그리고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고사한단 말입니다. 예. 머리 그냥 무겁고 어지럼증이 특히 세게 난다. 힘 자꾸 돌아가고 예. 골이 무겁고 언제서 그 머리 안이 말썽하게 정신이 안 되었고 예. 이렇게 아침이라는 일이 누웠다는 남 눈은 뜨지 못하겠단 말이야. 눈은 예. 그래서 예. 어떻게 이거 무슨 받쳐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다 했습니다. 막 눈 잡았더니 그랬는데
0: 예.
5: 예. 그런데 지금은 예. 그 어지럼증도 없고 예. 머리 예. 아프고 무겁고 이런 증상도 사라지고 예. 눈꺼풀도 있으나 예. 눈도 있으나 떼어집니다.
0: 아, 예.
5: 예. 예. 그래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5: 그래
0: 예. 지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5: 그래서 위 나빠가지고 소리 소화에 돼가지고 그냥 고생했는데 지금 위가 편안해서 밥 잘 먹습니다.
0: 아.
5: 무슨 미스겁거나 무슨 시구물이 올라오는 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예. 그리고 발다리 저리고 예. 발다리 그냥 저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난 이렇게 장단지 있다 보니까 예. 동아리는 영 섹시이다 말입니다. 그거 예. 여름에도 길에서 그다음 뭐 조심 깨야 되는데 발은 또 영 따갑다 말입니다. 아니 영 지금
0: 예. 발은 또 예, 따갑고, 예. 이랬습니다, 이전에. 예, 그 신호가 너무 아이 좋습니다, 오늘이. 본방상 들을 수가 살... 없습니다. 자꾸 너무 끊어져가지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다 아니고 영 여러 번 지금 끊어집니다. 예. 한

0: 6번, 7번 막 이렇게 끊어집니다, 지금.
1: 예, 그러니까 창문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어째 그런지 예, 예. 어머니 신호가 예. 그리 아이소 온지 모르겠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효과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할줄 좋으니까 예, 약 배달 받았습니다, 36명.
0: 예.
1: 예, 그런데 우리 친구 내 마에 소개를 했는데 우리 친구 하네, 예. 내게 3번 왔다가 파킨슨 증상도 있고, 예.
0: 예.
1: 예, 몸이 불편하다만. 그래서 내 이번에 할때 돈을 감해준 할때니까 예. 싸겠답니다, 오늘이, 배달.
0: 예. 그분이, 예,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았습니다. 2417979. 예, 창문 역할인데 어째 그렇지?
0: 글씨, 오늘이 어째 그렇게 몇 번씩 예. 끊어집니다.
1: 이상하지?
0: 예, 신호가, 예.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오랫동안 쓴 환자인데, 약이 선택을 잘하는 덕에서 막 지금 사는 게에서 막 내내 행복하게 삽니다.
0: 하하 예.
3: 예, 저는 이 당약 심리방 내서 막 우선 5년 두 달 거진 가까이 먹고 있는데
0: 5년 두 달 우선 거의 대강.
3: 좋은 약입니다.
0: 예. 예,
3: 저는 원래 이런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만성 빈혈이 만성 기혈 부족으로 혈압이 제일 낮으면서리 이런 기혈 부족으로 다 이렇게 심장도 나빠지고 노시산도 두고 나오고 하다니까. 국내 왔을 때는 그나마 경력이 없고서 한 못 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런 오지름증이 심하고 이러던 게 그다음에 대사 오니까 나 반신 잘못 쓰고 병원에서 나와서는 정말 유생식 수립도 남이 도움이 없으니 다니기 바빠졌습니다. 부처의약 네. 다니고 하던 게 이 약을 쓰면서 그다음에 많은 이런 정말 좋다는 약이 그런 뭐 병원 치료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거기다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어느 장애에 약이나 쓰고 먹자면 아래 태우고 떨고 밥이랑 먹자면 줄줄 그래서 해가 뻣뻣하면서 어느 달 되지만 밥은 먹을 수 없더라면 삼키지 못해 들이 그다음에 제 볼 막 씻으면 해를 씻고 이래면 엄청 고생해야 됐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실망한 나머지 이거 따이고 저거 따이고 그래서 이래니까 그다음에는 실망한 나머지 그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소장약이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 늘었댔습니다. 근데 교회를 만나지 못해 써보지 못했는데 아 이게 소장이 4,500m 이상의 오염이 없는 약행약제를 만든 약이고
0: 야 혈액이 원래 강합니다. 이 소장약은 네. 오염이 안 된 이런 곳에서 자란 약재들이고 예 결국 산소 저장량이가 많고 이래가지고
3: 네. 예. 그러지 아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소분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뭔가 또 이 묘한
0: 연황금으로 된
3: 연황금으로 된 이야기가 네 가지다 이거 네 가지 들어갔다 죠 홍경초는 5,400m 이상에서 그
0: 자라는 겁니다.
3: 약대라게 그니까 그러니까 약효가 좋을 수밖에 없대 그니까 좋은 약제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0: 맞습니다.
3: 그리고 공조치가 이제 그니까
0: 예, 그게 많이
3: 공을 쭉딱 치료 딱 치료한다고 그다음엔 아이 이 관상동맥 경화요 뇌동맥 경화요 아이 그런 모든 협신증이요 이거 다 치료한다니까 이런 약을 내 선택했으면 딱 들이서 일어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쓰기 시작한 게 차츰차츰 이렇게 얼굴이 뻣뻣하던 것도 풀리기 시작하고 아이 밥도 이 혈이 씹던 것도 안 씹고 밥도 이렇게 어느 당에서 차츰차츰 도와주고 모든 것이 도와주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가 매일매일 쓰는 게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된 게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반신 지으시고 어떤 것도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아이 모든
0: 그거 반신은 아이 끄으니까 나 그렇게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안심 끊으라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3: 아니, 다른 노래도 걸려 넘어질 집에 문턱에서도 이렇게 걸려 넘어질 때도 많겠는데 그리고 심장도 그래서 얼리 숨 쉬지 못하고 올라와요 하니까 답답하고 그 숨이 차고 그래서 통증이 아까 숨 딱 빨려져서 하는 것은 싸게 되면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온몸이 얼굴부터 진단이 내리고서 다 물펀질이 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장관님 주시와를 조금씩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 약순이 그런 게 일체 어디 진도 아니고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심리도 정상이 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니까.
0: 그거 아이삽사도 원래 되는 이야기인데.
3: 네. 기혈부족으로 혈압이 났던 것도 좋아지고 우선 기혈부족이 해결되니까 나 옛날에는 혈이 부족할까 예, 영양실성이 도와가지고 신체가 마르고 다 뭐 챙겨놓고 모두 나가면 오야 지네 버기고 그렇다고 예, 먹고 사는가 하면 다 이랬습니다.
0: 예.
3: 기혈이 부족하니까 이번 서방에서도 양말 신고 다리 신고 다 해야 되고 지내고서 이 뭔가 운을 또 덥다 못해 이렇게 머리는 따가봐가지고

0: 뒷골이 뒤로 올라가서 땀이 뭐 오늘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됐습니다.
1: 누가 우리는 이 여기 딱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그 주치 공능이 딱 씌어있는 이야기입니다.
0: 야, 약을 쓰면 예. 이렇게 딱 소리 나는 약을 예. 선택해서 써야 병에서 해탈합니다. 그렇지. 야, 내 경험보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쓰는 사람들 많고 우리 친척 형제들이 사돈 것이도 다 모두 이거 쓰고
1: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0: 예, 그래요 선생님. 내가 또 이렇게 좋으니까 내 소개를 지금 또 우리 친구니 그 언니 주례로 와서 딱 쓰고 있는데 어느 다시 이런 아까 이름도 모르고 아예 새끼 이름도 모르고 하던 게 어느 경력이 다 돌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지금 토돈도 남이 토돈 거지 가끔이 일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2: 네 시간이 돼서요 레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3일 왕청에서 대상건설 추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유능 정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건설을 경제사업의 첫째 가는 대사로 다잡아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을 건설해 중대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일찍 효익을 보도록 추동함으로써 실속 있는 대상 락착으로 현역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중저 왕청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최신 진전을 살펴보면서 설비 용량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는 미리 초급 반응, 쾌속 주파수 조절 및 전압 조절, 파동 평형 등 우세를 갖추고 있어 지역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당면에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작업 공정을 최적화하며 부지 평탄화, 물전기 공급 부대 시설, 통신망 부설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쟁취함으로써 전력망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진일보 증강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에 견실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흠의 귀버섯 식물 발효 대상은 주로 냉면, 효소, 만두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 1년의 건설을 거쳐 대상 1기가 이미 시험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생산 규모, 공예 절차와 주력 제품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시장 기회를 다잡고 2기 냉면, 애완동물 사료 등 생산 흐름선 건설을 서둘러 가동해 제품군을 1층 풍부히하고 제품 구조를 최적화해 다양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기능성 식품, 애완동물 사료 등 세분화 시장을 깊이 발굴하고 귀버섯, 연변소 등 연변 특색 자원에 의탁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며 연변 우선 등 온라인 판매 경로를 잘 활용하고 체인 상점, 애완동물 병원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해 더 많은 제품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무부질 유익균 옥수수 전 곡물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

0: 및 기능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목전 작업장 정화 판벽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작업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물으면서 기업이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며 설비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작업을 다그쳐 생산 흐름선이 일찍 가동되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확실한 효익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 왕소미 농업과학기술연회사는 블루베리, 풋 옥수수 재배 및 가공 판매에 조력합니다. 회사는 재배기지, 농산물 건조 작업장, 정밀 심층 가공 작업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면서 원료 레원, 생산 공예,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블루베리, 풋 옥수수 심층 가공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쳐 제품이 초벌 가공에서 정밀 심층 가공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1층 높여 제품이 더욱 잘 팔리고 기업이 더욱 좋은 수익을 거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삼 자작나무 수액 음료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제품 종류, 시장 개척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제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대,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기업 효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왕청현 류수화 100만 마리 산란계 중약 양식기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공사 기일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율을 제고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하길 바랍니다. 인삼닭 도축 및 정밀 심층 가공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인삼닭 계열 제품을 개발하며 제품의 친환경, 건강 등 특징을 두드러지게 해 더 많은 중고급 소비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바닥짐이자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현역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실하고 믿을 수 있는 의탁이 있게 되며 연변의 도약 주어를 다그치는 데 지속적이고 강력한 원동력이 있게 됩니다. 왕청현은 경제발전 추동에 대한 대상건설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자세와 난관 공략의 토지를 유지하면서 대상 유치, 낙착, 건설 등면에 공을 들이고 실속 있는 조치를 내놓아 더욱 많은 새 대상,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을 틀어주고 일상 배치를 강화하며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고 명세를 내오며 사업 책임과 기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각종 막힌 부분을 효과적으로 타파하며 요소 보장의 병목을 없애는 데 주력해 대상이 하루빨리 실물량으로 전환되고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상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발전 추세와 경영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시하고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 료해하며 기업이 관심하는 융자 대출, 인력 및 에너지 사용, 시장 개척 등 면에서 정밀하게 시책해 확실하고 따뜻한 조치로 기업이 발전 신심을 진작하고 예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정밀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목표 지역의 산업 이전 추세와 기업의 투자 동향을 깊이 연구하고 투자 유치 산업도를 건전해하고 완산하며 지도 간부의 선두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을 함대하게 제정하며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자원, 원가,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정성껏 추천 소개해 기업가의 시선이 연변에 모이고 투자자의 신심이 연변에 남도록 함으로써 큰 대상, 좋은 대상 유치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유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왕청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일 우리수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군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종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0: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네 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1: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두 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두 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한 건, 중점 사건 한 건, 룡정시 한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두 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0: 근년래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노후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체육기재, 휴식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인대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 조사 등 행동을 펼쳐 노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노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 오한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한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대표들은 로계로 조제 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 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전가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보민, 변경안정, 변방공고의 로승에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 기층 조화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제2종합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곤혹을 정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변제2중학교에서는 다차원적인 심리보호체계를 내오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나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전 심리 지도 수업을 개설하고 심리 교원이 압력 조절, 정서 통제, 긍정적 심리 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하며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주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위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장악하도록 돕고자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는 일전 연변 조의 병원과 손잡고 세계 금연의 날 조제 선전 및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호흡내과, 심혈관내과, 신경내과 등 부문 전문가들이 함께 진료를 하면서 연초 위해성, 금연 방법, 심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호흡내과 보조인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 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 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 단계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인식을 1층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유의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소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0: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길 관광상품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책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리였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호화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꽃향기와 함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꽃처럼 상큼한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산골짜기에서 맑게 흘러내리는 시냇물, 돌과 부딪히며 내는 절절 소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 가수의 상큼하고 발랄하게 부른 시냇물을 전해드립니다. 맑은 물결처럼 깨끗하고 경쾌한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을 노래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흠이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을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 말입니다. 조례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 바로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시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계속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반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작은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콤한 감처럼 아름답게 이어가길 바라며 윤민호 작사 양춘복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단감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2: 천성백로 인해서 혈압이 변동하고 약물 반응이가 달라집니다. 예, 우리 젊었을 때 치료하는 이런 양, 치료 방법하고 나이가 들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 개선은, 예, 일정하게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저염식, 금연하고 절주와 같은 이런 습관은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지, 혈당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이런 도움도 됩니다.
3: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노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4: 동화초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4: 아이 동성화초 써보니까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는 예, 이 당뇨를 오래 해놔서리 여러 가지를 정말 합병증이 들어와야 수태마에 고사하고 약도 수태마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별로 떨어다지고 그냥 하고도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저도 동성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6: 동성화초도 발효금균에 쓰고 있습니다.
2: 네.
6: 네, 이 약 쓰기에는 저는 뭔가 미량색이 있고 그리고 어지른 색이 나서 나지 경계가 없이 그리고 심장도 더 높고 그리고 숨차고에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위 소화도 잘해야 되고
2: 네.
6: 예, 전립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잘해야 나가지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이 또 위 소화해야 되고 예, 저 변비 있고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이래되는데 우리 둘 다 동성화초 지금 쓰고 있는데 둘 다 효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2: 네.
6: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0: 활동 좋을 때,
1: 예, 지금.
0: 꼭써가지고 계속 쓰려고.
1: 예, 지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 고혈압을 치료할 때에는, 예, 반드시 대사 기능 저하하고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이 부작용의 위험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예, 이때는 아, 우리 약물이 저용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조절하면서 치료하는 게 제일 보조입니다. 예,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하고, 예,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지금 주위에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저 물어보고는, 예, 이 환자들이 서로 물어보고는, 아, 이 약도 드셔보고 저 약도 드셔보고 약국에서 와서 이렇게 하죠.
2: 네.
1: 예, 이것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쓸 때는 꼭 우리 이 병원에 가서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진찰을 받으면서, 예, 우리 지금 근거가 있고 또 화합해보거나 신댄토 해보거나에 이런 근거가 있는 정황 하에서 환자분에게 맞는 이런 처방을 받아서 처음에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혈압은 성인의 수축기 혈압이가 140, 우리 우회 혈압이라고 하죠. 예, 이상이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이가 90 이하일,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은 더 흔해지면서 65세 이상로인 분들에게는 절반 이상이가 고혈압 환자가 됩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고혈압은, 왜서 중시를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뇌졸중하고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커집니다.
2: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당초 하차 발액염 분은 나도 먹는 한다는데,
1: 네.
3: 아, 이게 염증만 약이 좋습니다.
1: 네.
3: 하나 약을 먹었어. 먹어봐 사람은 아는 것 같단다. 먹어보면 예, 정말 이게 하나하나 그저 불편한 점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3: 네, 나도 그건 이 당초 하차 먹기 전에는 저기다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렇게 좋게 하는가. 근데, 이제 어서 먹은 지 한 반년이 되는데, 먹은 지는 그래 알았는데, 하나 없어지는 게 정말, 예, 다른 약은 다, 그저 단 거 먹던 게 좀 다 대체해놓고, 이 약 한 가지만 먹어도, 예, 점점 좋아진다, 정말.
1: 네.
3: 예, 그래서 우리 그 조카도 하네, 예, 한국 갔다 와서, 에이, 어디나 다 아프다, 지금. 그래서, 이거 먹어볼까? 저희는 말 아이들한테만 다 깨는 게, 이 약을 먹고, 먹어볼까? 내는 너무 좋다가. 먹어본 게 정말, 예, 정말 마가 같이, 뭐가 해본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먹어볼까? 정말, 예, 확실히, 정말 효과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랑 아프고, 또, 혈압도 높고, 그러던 게, 다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지금.
1: 네.
3: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래서, 그 조카도, 그, 아무래도, 이 약을 먹어야 되지, 아야 되겠다, 소리. 그래, 또, 아박소리.
1: 예.
3: 전화해달라서, 그러네, 지금 전화 안 드린다.
1: 예, 지금 활동용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예.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은 생명을

0: 우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정아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저기 이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많은 약을 썼습니다. 이 무릎이 그 풍수성 관절이고 또 이 심장도 더 후두두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밥도 못 먹어 잘 못 먹었댔습니다.
4: 네.
3: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이래. 이래 그다음에 많은 약을 썼는데 그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뿌리지, 쓸 때 뿌리지. 그래, 쓸 때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저, 동충하초, 이,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 쓰고 나선 거, 저, 강의하는 것도 다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그래, 저도 쓰기 시작했는데, 저도 한 반년 썼습니다. 그런 게, 예, 이 쓰기 전에, 이래 며칠 안 있을까, 손발이 찬 거 났고, 예, 또 이 혈압 조절이 잘 돼가거나, 예. 예, 영, 저, 언제 뭐, 아침에는 머리 휘잉 하던 게, 저, 이렇고, 예, 정말, 가면, 이, 무릎이 풍수성 관절이 돼서, 아, 그래, 아프던 것도 나사됐지. 이 허리도 이렇게, 저, 뼈가, 이래, 아프던 게, 예, 허리도, 이, 뼈 아픈데, 저, 영 좋습니다, 예.
4: 맞습니다. 이 관절이, 관절염하고, 이 염증성 질환, 자꾸 염증 때문에, 아, 좀, 인후도 불편하거나, 예. 이, 네. 좀, 눈에도, 눈에서도 자꾸 염증이 생기고, 눈곱재가 나오고, 이런 분들에게도 용 좋습니다.
3: 예, 예, 정말 그래요. 정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이제 눈곱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다 나왔어요. 눈도 안 좋아져, 환하게 잘 보입니다.
4: 예.
3: 예. 이래서, 아까 선생님, 저는 이번에 정말, 아유, 우대 용도 없습니다. 예.
4: 예, 현금 할인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예.
4: 그래서, 예. 예,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예.
4: 예, 연계하십시오.
3: 예.
4: 예.
3: 예. 선생님, 좀 아까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4: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노년이 이 혈압 조절만 잘하고 혈압, 고혈압만 잘 내려와도, 예, 여러 가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하고 사망률을 또 낮출 수 있다는 이런 연구적인 이런 입증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고혈압을 본다 할 때에는 그렇게 쉽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2: 네.
4: 예, 그래서 우리 특별한 이 고혈압의 특징을 보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혈압을 재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2: 네.
4: 그래서 좀 내세 있는 분들은 매일 중시하고 재고 하면은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되는 거는 방지합니다. 근데 4, 50대에서 한 번도 재 못 보고 하고도 언제 높다더라 하면서리 또 갑자기 이 출혈, 뇌출혈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2: 네.
4: 예, 때문에 수시로 예, 4, 50대부터 우리 잘 관리하면서 진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인 고혈압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때에는 수축기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뜻은 우리 위의 혈압만 높고 아래 혈압은 나는 일 없어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왜서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수축기 혈압은 점차적으로 오르지만 이완기 혈압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 경우는 로화로 인해서 혈관이 탄성이 떨어지고 점차적으로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래 혈압은 정상이고 우리 위의 혈압이 높은데 이런 거는 일 없대요 하는 분들도 있죠.

0: 예,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성인에 비해서 이완기 혈압은 낮고 소축기 혈압은 예, 높은 경우가 흔하죠. 예, 하지만 진단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소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 되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은 내가 고혈압이구나 이거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은 자율신경계 항상성 유지 기능이가 떨어져서 젊은 성인들보다 혈압 변동이 크고 기립성 저혈압 예, 갑자기 좀 일어나자면은 픽 돌아간다 이런 증상도 있고 또 식후 저혈압 예, 식후에 우리 혈액이가 이 위에 가서 모이면서 또 식후에 저혈압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예, 혈관 탄성이 감소되고 자율신경계 반응이 둔해지면서 또 수면 중에 혈압도 충분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인분들이 아, 집에서 재는 혈압하고 병원에 가서 재는 혈압이 또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재면서 평균 수치를 또 하고 증상을 결합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동반하기 쉬우면서 고혈압 치료에서 얻은 2차 예방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 반드시 치료하면은 이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은 예방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은 약물이 대사하고 배설이 늦어져서 부작용도 잘 생기고 또 오래 지속되는 점도 충분한 이런 특징입니다.
1: 네.
0: 예, 이 뜻인 즉 한번 혈압이 올라가면은 잘 내려오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은 예, 잘 낫지 않는 예, 회복기가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이라든가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또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서 혈관 탄성도 높여주고 혈액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으면은 혈액이가 순환하면서 혈관벽이 손상줍니다.
1: 네.
0: 예, 때문에 혈관 내벽이 손상받고 혈관 탄성은 점점 떨어지면서 동맥경화도 발생하고 예, 심내혈관 질환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본다 할 때에는 혈관 속에 있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면서 혈액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내려주고 또 동맥경화라든가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서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노년에는 치료도 중요하거니와 항상 예, 예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중노년분들이 쓰시면은 예,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예,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필요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이 항암작용도 하고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오랫동안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 쓰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는 동충하초를 쓴 다음부터 감기를 적게 하고 또 감기를 해도 인차 낫는다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종양 억제율이가 100분의 83%나 예, 이렇게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세균이 저항력하고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도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유행성 감기라든가 다른 이런 질병들이 예, 쉽게 걸리지 않거니와 또 한번 발생해도 또 잘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체내 효소 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한 각질도 제거해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가 아주 좀 특수합니다. 예, 그래서 동충하초 하면은 독소 배출에서 아주 좋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우리 동충하초 신장을 걸쳐서 체외로 배출될 때

0: 신장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직접 이 그 리뇨 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높여주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동충하초는 신장경하고 폐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특별히 신장 질환하고 호흡기 질환 치료에서는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생리 활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라든가 항세균, 그리고 염증, 그리고 당뇨 질환이라든가 또 종양 이런 질병 치료에서도 아주 다양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문적으로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우리 생물연구학자들은 아직도 동충하초에는 더 많은 효능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효능 외에도 직접 쓰시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은 효능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동충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우리 동충하초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이 충초산하고 충초소 그리고 다당류 등 이런 생리 활성 물질을 발효시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허약한 체질이거나 고령인 분들, 만성 질환으로서 장기간 고통받는 분들은 그리고 갑자기 큰 병을 하고 난 후에 건강 회복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개선을 또 가져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서 수용하는 이런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하고 호르몬 등 생리 활성 물질들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독 작용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병에서는 면역력이가 아주 중요하죠.
1: 그렇죠.
0: 면역력이 해결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때문에 지금 면역 체계가 일단 무너지면은 세포 손상을 받으면서 기능이 약화돼서 많은 질병들도 일으키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수명도 면역력이 약하면은 이 수명도 단축하게 됩니다.
1: 네.
0: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력을 높여서 선천 면역력하고 후천 면역력 동시에 증가시켜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데서도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기관지염이 있거나 기침가래가 낫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좀 효과를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 피는 동산 보내드립니다. 산과들의 꽃이 만발하는 풍경, 화산꽃들과 싱그러운 자연의 정취가 선율 속에 가득 담겨 마음까지 맑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명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런 조국 변강 보내드립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변강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 소식을 전해주던 따뜻한 모습과 정겨운 추억이 담긴 가요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인생을 값지고 보람차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가요. 한동의 작사, 임종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뒤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철 작사 디태호 작곡의 나그네 한 세상입니다. 담백한 가사와 부드러운 선율은 삶의 희노애락을 조용히 되새기게 하며 듣는 이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합니다.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홍영하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입니다. 넓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 희망 가득한 삶의 테두리를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여성 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리상각 작사 화성룡 작곡의 고양이 강물이 이어집니다. 흘러가는 고양이 강물처럼 끊어지지 않는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긴 이 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학성 작사 리아수 작곡의 연변 정가입니다. 연변의 상과물,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가 생생하게 담긴 이 노래는 고향의 연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아는 곡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연변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에는 늘 따뜻한 축복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명철 작사, 박지선 작곡의 축복의 노래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삶을 향한 진실한 축복의 마음을 노래한 가곡입니다. 김명철 한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재현 작사, 김태성 작곡의 내 조국 그 어디나 아름답네가 이어집니다. 조국이 상과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곳에 깃든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이 가득 담긴 이 곡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깨워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강렬 작사 리동의 작곡의 해변의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해변의 잔잔한 바다소리처럼 부드러운 선율에 아리랑 특유의 감정이 담겨 독특하고 아름다운 연민음악의 매력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이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렸던 연기 입간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리보시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내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의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의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라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

0: 약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공장 뚱어어죠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신 안에 대해 좀 문의하자고 드립니다.
0: 네.
2: 어지간 난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이긴 새끼 있고
0: 네.
2: 그리고 서변이 다 씁니다.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에 문의한다.
0: 벌써 노후에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빈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서면도
0: 자수
2: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보시안을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 정도만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0: 예, 예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을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저음 미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 침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침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닭갈질 한단 말입니다.
0: 네.
4: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0: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0: 약간 전문적인 건네 보신안이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 있고 경계이 까딱까딱거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장 것은 다 좋아지죠.
1: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자사 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먹게 하여튼 좀 얘기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면 예 그래 수고하시오 어느 때
2: 가라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코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0: 네.
3: 유령병에 걸린 곳이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예.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젖들고 이게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3: 알아서 받아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온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뭐인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순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또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 요추간 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

0: 중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록용입니다. 홍삼 록용 좋은 거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록용,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록용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록용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록용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근내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록용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폐 나쁘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오전은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록용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록용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연조직 위축거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근내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0: 선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현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 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고객님의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옆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만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그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벗어 그러던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2: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번 내지 혹시 두번 됐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잤다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았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백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

0: 머리가 자꾸 붓기던게 얻어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겨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조수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이깟님 뭐 구별수고 이거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폰에 시시검사인데 어제 환단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3: 구별이 제대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알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예,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그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1: 예,
3: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3일 왕청에서 대상건설 추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유능 정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건설을 경제사업의 첫째 가는 대사로 다잡아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을 건설해 중대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일찍 효익을 보도록 추동함으로써 실속 있는 대상 락착으로 현역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중저 왕청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최신 진전을 살펴보면서 설비 용량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는 미리 초급 반응, 쾌속 주파수 조절 및 전압 조절, 파동 평형 등 우세를 갖추고 있어 지역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당면의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작업 공정을 최적화하며 부지 평탄화, 물 전기 공급 부대 시설, 통신망 부설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쟁취함으로써 전력망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진일보 증강시켜 지방경제 사회 발전에 견실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흠의 귀버섯 식물 발효 대상은 주로 냉면, 효소, 만두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 1년의 건설을 거쳐 대상 1기가 이미 시험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생산 규모, 공예 절차와 주력 제품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시장 기회를 다잡고 2기 냉면, 애완동물 사료 등 생산 흐름선 건설을 서둘러 가동해 제품군을 1층 풍부해하고 제품 구조를 최적화해 다양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기능성 식품, 애완동물 사료 등 세분화 시장을 깊이 발굴하고 귀버섯, 연변소 등 연변 특색 자원에 의탁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며 연변 우선 등 온라인 판매 경로를 잘 활용하고 체인 상점, 애완동물 병원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해 더 많은 제품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무부질 유익균 옥수수 전 곡물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 및 기능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목전 작업장 정화 판벽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작업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물으면서 기업이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며 설비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작업을 다그쳐 생산 흐름선이 일찍 가동되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확실한 효익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 왕소미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블루베리, 풋 옥수수 재배 및 가공 판매에 조력합니다. 회사는 재배기지, 농산물 건조 작업장, 정밀 심층 가공 작업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면서 원료 레원, 생산 공예,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블루베리, 풋 옥수수 심층 가공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쳐 제품이 초벌 가공에서 정밀 심층 가공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1층 높여 제품이 더욱 잘 팔리고 기업이 더욱 좋은 수익을 거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삼 자작나무 수액 음료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제품 종류, 시장 개척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제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대,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기업 효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왕청현 료수화 100만 마리 산란계 중약 양식기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공사 기일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율을 제고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하길 바랍니다. 인삼닭 도축 및 정밀 심층 가공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인삼닭 계열 제품을 개발하며 제품의 친환경, 건강 등 특징을 두드러지게 해 더 많은 중고급 소비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바닥짐이자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현역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실하고 믿을 수 있는 의탁이 있게 되며 연변의 도약 주어를 다그치는 데 지속적이고 강력한 원동력이 있게 됩니다. 왕청현은 경제발전 추동에 대한 대상건설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자세와 난관 공략의 토지를 유지하면서 대상 유치, 낙착, 건설 등면에 공을 들이고 실속 있는 조치를 내놓아 더욱 많은 새 대상,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을 틀어주고 일상 배치를 강화하며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고 명세를 내오며 사업 책임과 기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각종 막힌 부분을 효과적으로 답하며 요소 보장의 병목을 없애는 듯 조력해 대상이 하루빨리 실물량으로 전환되고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상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발전 추세와 경영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시하고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에 료해하며 기업이 관심하는 용자 대출, 인력 및 에너지 사용, 시장 개척 등 면에서 정밀하게 시책해 확실하고 따뜻한 조치로 기업이 발전 신심을 진작하고 예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정밀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목표 지역의 산업 이전 추세와 기업의 투자 동향을 깊이 연구하고 투자 유치 산업도를 건전해하고 완성하며 지도 간부의 선두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을 함대하게 제정하며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자원, 원가,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정성껏 추천 소개해 기업가의 시선이 연변에 모이고 투자자의 신심이 연변에 남도록 함으로써 큰 대상, 좋은 대상 유치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유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왕청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일 우리소는 조항 제2생태환경부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2: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2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2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1건, 중점 사건 1건, 룡정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2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근년래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노후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체육기재, 휴식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 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 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 조사 등 행동을 펼쳐 로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로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 우환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한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령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세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대표들은 로계로 조제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승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 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장다허리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 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촌과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부민, 변경안정, 변방공고의 로승에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조화 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제2중학 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곤혹을 정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변제2중학교에서는 다차원적인 심리보호체계를 내오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나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전 심리 지도 수업을 개설하고 심리 교원이 압력 조절, 정서 통제, 긍정적 심리 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0: 다녀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주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위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장악하도록 돕고자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는 일전 연변 조의 병원과 손잡고 세계 금연의 날 조제 선전 및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호흡내과, 심혈관 내과, 신경내과 등 부문 전문가들이 함께 진료를 하면서 연초 위해성, 금연 방법, 심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 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호흡내과 보조인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 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 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 단계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1층 높이고 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요해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초 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길관광상품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책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선달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4: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4: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활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1: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4432559번, 1364432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에 있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아파트에 61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야시장도 가깝습니다. 연락번호 156-0050 9121번 156-0050 9121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1: 네.
2: 집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1: 네.
2: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가야 네.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지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고유 토지여서 명의변경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수고하세요.
1: 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알뜰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394470-9386번, 1394470-938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선풍금,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0: 부처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연결시는 도시 산업 발전과 청년 인재 성장 소요에 발맞추어 인재 주급 프로젝트를 전시 인재 발전 전략과 청년 연결 건설의 중점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재 유치, 정착, 양성, 지원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를 개선하며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인재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인재 발전 환경을 전력으로 조성했습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주택 보장 면에서는 기존 주택 활용과 새로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2,300여 채의 인재 아파트를 마련했고 다양한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재 구직, 취직, 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주거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와 고신기술개발구 전문인재 아파트 183채를 보유하고 있어 재직인재의 단기 주거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연결시는 청년 역참을 승격해 연기를 찾는 구직 대학생들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구직 비용을 낮추고 청년들이 연결해서 발전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전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1,845채의 고품질 주택을 선별해 다양한 계층의 연결 방문 인재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 구매 및 임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재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0: 밝혔습니다. 인재 정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면에서는 취업 창급 인재 월세 보조금, 일회성 주택 구매 보조금 등 정책을 통해 청년 인재들의 주거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는 향후 인재 사업의 총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인사부문, 주택보장부문 등과 협력하여 연동 사업 기재를 보완하고 정책 선전, 자격 심사, 보조금 지급, 아파트 운영 관리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반 주거 지원 정책이 세부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1: 위치는 대화원이고,
0: 네.
1: 파킹이며 43평선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0: 네.
1: 나는 139 4339 4745번입니다.
0: 4745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일전에 시장감독관리청국, 공업 및 정보화부, 민정부는 연합으로 보건식품 로인보호제고 전문행동사업방안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보건식품 로인보호제고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중로년 군체가 보건식품 소비에서 부딪히는 허위선전수법의 복잡성과 건익수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은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온 오프라인 보건식품 시장 운영 질서를 갈증 규범화하며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중로년층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방안은 보건식품 업종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괄하며 심사 비준 봉사 최적화, 엄격한 생산 관리 통제, 시장 질서 정돈, 고품질 발전 추동 등 4개 면으로 1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하고 3가지 초점을 견지하며 보건식품 전 사슬의 질의와 능력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조치 책임의 전면 시달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 우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각지에서 보건식품 생산 기업들이 심사 비준, 생산, 판매 및 마케팅 행위 등 전 과정과 전 고리로부터 착수해 기업의 주체 책임을 세밀하게 시달하고 확실하게 독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험 우환에 대한 점검 치리를 전개하고 전 사슬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돈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시장 질서 질의를 둘러싸고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사역 판매 등 분야의 허위 과장 선전 문제를 호되게 타격해야 합니다. 로인 군체의 소비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건식품의 가장 중요한 소비 군체로서의 로인 합법적 권익 소호를 전문 행동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학보급 선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다경로, 다절차, 다형식의 건강 지식을 보급하며 리성적인 건전 소비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주기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 효과 기제를 마련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업종 향상을 추동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명확히 제기하고 보건식품 기업의 능력 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쌍진 쌍승 프로젝트,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 관리 등 혁신 수단을 실시해 보건식품 업종의 품질 안전과 핵심 경쟁력을 전면 끌어올려야 합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피부를 보호할 것인가? 피부 관리에서의 세 가지 잘못된 인식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지만 항상 효과가 없고 심지어 관리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사실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잦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주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노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0: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집을 세르브입니다.
0: 네.
1: 제 집이 지는 바로 연립병원소도
0: 네.
1: 그 신흥관광 그 동쪽이 됩니다.
0: 네.
1: 예. 저 청소는 한 30평방 좌우되고, 저도 면적은 30평방 좌우되고, 청소는 3층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그 이후젠인데, 그 쌍가계실을 돌려 그런데.
0: 네.
1: 그리고 그 딴지알도 있습니다.
0: 네.
1: 딴지알도 그 한 부분이 있는데.
0: 네.
1: 그 교통도 편리하고, 그 소원도 오라고 가든 제품 다 구분합니다.
0: 네.
1: 환경소원도 조용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중고 같은 제품들이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는 그 쌍타임을, 그, 그다만 냉장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한국 국부성비 밥솥, 웨버로, 메치솔, 메치과, UND 등등.
0: 네.
1: 그리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중고 가구도, 저 뭐 옷장, 침대, 화장실 가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화장실이 뭐 무엇이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손대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0: 네.
1: 전기, 수도, 목공, 화공 입체가 다 가능합니다.
0: 네.
1: 장례인들은 그 무료를 해드립니다. 아래 연계 전화는 142-8797.
0: 879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영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연결시 종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결시 신흥광장 동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저렴하게 세웁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단칸방도 세를 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를 팝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물, 화장실에 물 새는 곳, 상하수도, 전기, 목공 등 손대기 어려운 곳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3: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캄카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외과 명서방은 이제 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원외과는 한 가게 124원인데요. 육식가게 첫째 70가게 드리는 이전에 60가게 60가게 많았는데 60가게 70가게를 드립니다. 퍼센트가 높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을 또 총액도에서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 손목 시계 이걸 또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회는 아주 특수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요.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 두 번째 우대활동 빼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 특점은 레이저 치료기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레이저 치료기가 너무 좋은 치료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혈관, 혈액은 눈에 직접 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지만 해도 레이저

0: 시로이기를 손목에다 딱 끼고 있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오상육부 그 어느 부분이든지 피가 나이가 들면서 한데 엉켜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전 그리고 심근 같은 걸 얻게 되는 것 아니 심근경색 같은 거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30분, 30분 끼고 있게 되면 혈액이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는 여러분들 잘 살리기시만 하면 완전히 노인성 질병 가운데 혈관성 모병이 큰 모병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걸 뭐 현미경에다 피를 하기 전에 피 한 방울 딱 그 뽑고 한 다음에 30분 후에 다시 피를 딱 뽑아서 현미경에다 딱 관찰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핍니다. 그 전에 피는 한 대 엉켜 다니지만 해도 한 번 레이저 이기를 차고 그 피를 뽑은 다음에 검사해보겠다 피가 한 방울 떨어져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이 맹서방 은약은 예, 넉달 넘겼었습니다.
0: 맹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죠.
2: 예, 나에게 백내장하고 녹내장 한 대 겸해가지고 예, 어쩌면 진단받은 지 한 5년 됩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수술, 연달에 수술해라는 거냐, 수술 안 나오고, 그냥, 보수적으로 약을.
0: 수술 안 하셨어요? 백내장 수술 안 하시고, 예, 녹내장도 수술 안 하시고, 예.
2: 약을 이렇게, 그냥, 저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 예, 이거, 저, 냉서방 눈약을 쓰면서, 걷기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전반 사회 100명을 물어보게 되면, 기본으로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눈병 치료 제품 성분 조합이 잘 됐습니다.
2: 예, 다른 약 쪽에는 그래도 안압이 도문도문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 약 쓰면부터는 예, 한 번도 안압이 올라가 갔습니다.
0: 예, 지금 안압이 얼마입니까?
2: 지금도 한 20대입니다.
0: 정상범입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이 눈알이 항상 깔깔하면 피 자꾸마지고 아프고 가랗고 하던 게 눈 중에서도 완전히 이렇고, 뭐, 눈이 아프고 옛날에는 그런, 안아도 올라갔지, 눈알이 막 빠진 것처럼 아프고, 이런 중에서도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완전 눈이 뭐, 이렇게 옛날에 눈을 자서 맑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 약 쓰면부터는 예, 뭐, 눈이 지금 뭐, 눈 아프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0: 노인성 안과 질병 가운데서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이, 녹내장, 침광이엔 그리고 항반변성, 그리고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이 몇 가지 가운데서 이 녹내장이 주요한 앞자리에서는 실명을 쉽게 하는 주요한 안과 질병입니다.
2: 예, 그래 전번 달에 가서 내가 또 검사도 한번 했는데 지금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만.
0: 시력이 올라갔어요? 지금 성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큰 치료인데 올라까지 갔다는 분들이 선생님 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시력이 올라갔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2: 예, 약은 확실히 소변 중에서 특수하게 효과도 좋습니다.
0: 여기 성분 자체가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잔투이라든지 찔레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다른 그 처방 안과 질병 치료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처방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자연적으로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래 이번에 이 활동에 또 며칠도 안 남았고 또 활동이 이렇게 좋은데
0: 좋습니다.
2: 예. 예, 오늘 저는 15시간 그 배달을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지루하게 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처열을 쳐주게 심장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쓰시게 되면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다른 기관에 도움을 줄지언정 영향 주지 않는 제품이 바로 눈병치료 명서방에 속하니까 눈은 아주 정밀한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면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고 눈을 치료한다는 게 이게 근본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제 싸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장에 써보던 중에 싸지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0: 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3: 나는 어째 그러는지 혈압조절에 아이들이 골이 항상 뛰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도 정시야에 났습니다.
0: 그렇죠.
3: 근데 이거 싸지원액을 쓴 다음에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골이 정신하고 시하던 일이 다 없어지고 예, 밤에 잠이 잘 오고 그리고 예, 이거 먹었는데 신기하게 밥이 맛있습니다. 내 원래 위주성염이 돼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그닥지 않았는데 이게 위병 이렇게

0: 이렇게 잘 치료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 감기도 아예 온다. 나는 여기 감기 오면 이때 또 감기 걸린다. 그럼 땡디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감기를 걸려도 걸린 사람도 튀어갔다도 또 제대로 한 이틀 지나면 일 없어진다.
1: 예, 사지원의 인삼도경이 5~10배 효과니까 인삼도경을 들어서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인데 이 제품이 인삼도경이 5~10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이건 실험 수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0: 정말 선생님이 설명이 딱 맞습니다.
1: 예.
0: 난 원래 인삼도경이란
1: 못됐죠.
0: 열이 나서 못 먹는단
1: 그렇죠.
0: 말입니다. 가슴이 더워. 그런데
1: 예.
0: 이거는 뭐 불량 반응도 없고.
1: 불량 반응을 제외한 효과죠.
0: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피랑 다 말쑥해서 어찌 이렇게 좋아졌는가 이랬습니다. 걔네 사지원에 먹은 게 이렇게 좋다고 이랬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얘네 또 민서방도 준다.
1: 예.
0: 이렇게 눈이 부에 아이 보니까 가서 검사하니까 병에 사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눈이 부연 게 잘 아이 보이고 얘 또 소지노 보기 쉽고 보고 나면 얘 또 잘 아이 보인다.
1: 그렇죠.
0: 유용이 애 난다. 그래서 얘 도인이란 보다 해도 잘 못 봤댔는데 이 명소방 쓴 다음에 눈이 환하게 잘 보이고 얘 눈에 피도 아이지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 나던 건 완전히 이렇고 얘 아, 용도 쓴다, 이 두 가지.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어서는, 우리 할도에 어서는
1: 며칠 남지 않았다고 지금
0: 예.
1: 공장 측에서 그래서 통지 예. 왔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 어쨌든, 내 오늘 바깥에 나갔다 우리 친구를 봤는데, 가는 이런 약을 아이 챙겨 먹었는데, 부위와나 얘 말도 없고 하고 합니다.
1: 바로 그렇죠. 나이가 들면
0: 이런 약 먹고 나니까 이런 근심이 없다니까.
1: 그렇죠. 이 사지원에 네. 드세요. 5년 10년 문제없습니다. 그러게다면 중풍은 내일이 뇌과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이 이거 얘 두 가지를 다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겐다.
1: 네,
0: 우리 아저씨가 같이 이 사지원액이 너무 좋아 같이 먹자고 얘 그래 전화 한 겐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사지원에 그 이거 짜수가 이 약이 정말 먹으니까 좋습니다. 감기 예방도 잘 되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나고 예. 그다음에 그 명서방 같이 쓰가는 명서방은 또 눈이 또 변해져 들어와서 예. 또 수술하라는 거 겁이 나야고 이거 뭐 그 뭐니까 명서방은 먹은 지 요즘 10달이 넘습니다, 선생님.
1: 예.
3: 눈이 진짜 좋아집니다. 이게 명소바에.
1: 그렇죠. 확실하죠. 예.
3: 아주 원래 같이 먹거나 이 둘이 딱 먹으니까 정말 진짜 이 체질이 좋아지고 군도 원래 거리 얼음지 난 것도 낫고 혈압도 조금씩 여름엔 좀 올라갑니다. 세긴 올라가도 50, 60여간은 올라가는데 혈압약을 조금씩 반합씩 먹지. 굉장히 이 국면에 들어서 지금 언영 더군지 오라는데 혈압이 올라가 간다. 이거 아주 원래 같이 먹을까?
1: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이게 사지대, 국제 사지대에 미국에서 열렸죠.
1: 그렇죠. 아주 잘, 양천공 8년 4월에 네. 국제 사지대가 열려서 사지는 전 세계적으로 명품에 속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예.
3: 인간의 약이 그게 사지대에 열립니까?
1: 그렇죠.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게, 예.
3: 그거 한 가지나 우리 생각에 다 이 약은 조금 먹어봐야
1: 믿을성이 강해지.
3: 확실히 좋습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1: 예.
3: 눈이 영, 시력이 올라가고 빤하고, 예. 어느 땅이 뭐 이렇게 다 보입니다, 선생님.
1: 예.
3: 그래, 이번에 뭐 사지원액 사는데 명서방 조금 더 먹자고 괜찮네.
1: 그렇게 하셔. 사지원액 식전, 명서방 식후, 이렇게 하게 되면.
3: 그렇게 먹습니다.
1: 예. 예. 완전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확실히 좋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선생님.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사지원액을 지금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틈을 쓸수록 모든 면이 다 좋아진다만 합니다.
1: 예.
4: 예. 하나하나, 이게 벌써 이게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하나하나 싹 없어지고. 항상 이게 그래서 사람이 거의 뭉텅하니 피곤하다만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어딘지 자꾸 오고 어제는 오다가 이제는 오다가 형 위드아이도 없고 다리도 이거 관절도 심하게 되는데 이제 꾸준히 쓰니까 정말 벌써 매기가 없게 탐합니다.
1: 예.
4: 살이 내날 그 안 넘어 가면 살이 나로나 이거 나면 안기 그 자꾸 안기 쉽지 예 당기 싫다만
1: 그럼
4: 근데 지금 이런 증세가 지금 하나하나 없어지면 소화도 잘 되고 다리도 관절 소화나 되게 이것도 지금 좋아지고 어쨌든 쓰면 쓸수록 이 약이 벌써

0: 어느 모든 기관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나.
1: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사실 원액이죠. 예.
0: 예.
1: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 잎이 20배, 인삼 녹용이 5~6배, 결국 미량 원소가 포함됐고, 엽산이 포함됐으니까, 나쁠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쪽으로만 우리 건강 장수, 이걸 보충해주는 예. 좋은 제품이 사실 그래. 원액이죠.
0: 그리고 또 있는 처방은, 우리, 집에서 식구들 쓰고 또 이 항우나 동생도 쓰기 어쨌든 이 나 먹으면 그만 나 병에 다 했다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이 약의 수요 수요에 많다 이때 거의 약에서 요약이 막 잘된다만
1: 아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이그이 약을 지금 한국에 붙여줘야 이번에 좀이 부활이 다 되나봐
1: 그렇게 하시죠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3천만 년이라도 많은데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싸라는 건 모래사자입니다. 지라는 건 가시나무란 말입니다.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인데요. 중앙텔레비 그 과학기술 그 10% 거기에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 봤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보고 와 맥의 그 사지 열매는 뺑 돌고 송곳 같은 그런 가시가 보통 작은 그 가시가 쪽쪽쪽 나온 게 아니라 송곳 같은 가시가 열매를 뺑 돌고 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생명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모세근이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수토류수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근이 많다는 것은 많은 땅속에 영양물질을 몽땅 흡수해서 과일을 여물게 하는 과일의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위항원들이 그 매일 먹는 식품이 일종에도 속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단백질이 여기에 18가지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40여 가지 그 미량 원소가 포함됐고 후노버스가 포함됐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게 되면 삼고증에 좋습니다. 삼고에 있는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분들은 기본으로서 이 제품 드시고 이제 우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병원이가 혈액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져서 이전엔 쩡하며 기침을 하고 가려하고 폐렴까지 어떤 게 이것도 해결받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종양을 막아주는 항종류 항아해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충족하게 소리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눈에 전혀 젊었을 때 똑같다 할 분들은 거의 0.1%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60~70대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서의적으로서는 그 염지를 네. 깎는 그런 각도지만은 이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2: 사람 사이, 이 관계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나을까 싶어서 노력해보긴 하는데요. 이해가 되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붙잡게 되는 사람이 있죠. 섣불리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래서 인연이 필요한 걸까요? 요즘 자꾸 나의 고마운 인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구호준의 수필 탑의 의미입니다.

도루에 꽃을 피웠다. 돌에 꽃이 피었다는 것이 아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속담은 그러지만 나는 속담을 현실로 바꾸는 그런 초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돌에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도루에 호접란을 붙여 키우고 그 호접란이 지금 꽃을 피운 것이다. 석부작을 만들기 전 먼저 선정한 건 당연히 돌이었다. 돌은 산수경석으로, 그것도 쌍봉에 골짜기가 잘 패인 녀석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녀석은 강의 돌이 아닌 바닷돌, 해석이었다. 해석이니 염분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돌을 맑은 물에 담그고 염분을 빼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 번씩 2주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맑은 물을 갈아주었다. 2주가 지나자 돌을 꺼내어 베란다에 놓고 햇빛에 일주일을 말렸다. 돌이 겉이 마르자 드라이기로 돌이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덮여주고는 거기에 다시 애기들 몸에 바르는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었다. 오일을 바르고 닷새가 지나니 이번에는 다시 솥에 넣고 끓여서 베이비 오일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화장실로 직행했다.

물은 다시 맑은 물에 담가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맑은 물을 바꾸고 2주가 지나니 다시 햇빛에 일주일을 말리고 드라이기로 굽고 애기들이 사용하는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또 삶고 화장실에 가고 같은 방법이 아닌 같은 행위를 세 번을 하니 3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대로 바로 식물을 붙일 수는 없었다. 해석이 속까지 마르자면 8개월은 말려야 한다는 것은 어설퍼도 수석인으로 살고 있으니 그만한 상식은 알고 있었다. 돌의 염분을 빼고 있는 동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석부적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걸 키우는 방식을 공부해야 했다.

작은 나무는 소나무가 보통이고 식물을 붙여도 원래 바위에서 잘 자라는 풍란이 다수였지만 나는 굳이 호접란을 선택했다.

고정나는 꽃대가 두 개니 꽃대를 고정할 철사를 접착제로 돌에 고정하고 호접난을 돌 위에 붙여주었다. 호접난이 돌 위에 자리를 잘 잡아주고는 뿌리는 비단잇기를 사서 붙여주었다. 돌 위에 호접난을 붙였다고 매일 물만 주면 꽃을 피워주는 것은 아니었다. 화분이 아닌 돌 위에서 살아야 하는 호접난에게는 영양이 필요했다. 잎에 분사하는 영양제를 사서 이틀에 한 번 잎에 분사해주고 뿌리에 주는 영양제는 사흘에 한 번, 물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 주는 걸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아닌 세월이 흐르고 꽃대에서 슬쩍 꽃봉오리가 나오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꽃을 한 번 피우면 3개월을 피워주는 꽃이요. 1년생 식물이 아니기에 몇 년이고 피워줄 꽃이니 기다림의 시간보다는 즐거움의 시간이 더 길다.

도로에서 이쁘게 웃어주는 꽃을 보고 있으려니 돌탑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 40대에서 50대가 되던 날, 이제 문단에 입문하려는 초보들에게 나도 무언가를 해줄 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단독방을 만들어 몇 사람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알고 있는 탑이란 돌 하나하나를 땅에서부터 열심히 쌓아가는 것이고 나도 탑이 아닌 그 탑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돌멩이가 돼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루에 꽃 하나 피우려고 해도 그 긴 세월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작가가 되는 것이 타인의 평가 한마디로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일까? 진정 탑의 의미는 도루의 꽃 한 송이 피우는 것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최고가 되어 빛을 뿌리는 것일까? 탑의 의미도 모르면서 탑을 두고 주절거린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있다. 이젠 탑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도루의 꽃을 피우면서 그 향을 가슴에 담으며 살아야 할 나이가 되나 보다. 구어준의 수필 탑의 의미 보내드렸습니다. 이 수필은 도루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처럼 인내와 정성이 만들어

하는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호접란 하나를 도로 위에 피우기까지 그 3개월의 준비와 8개월의 건조 과정, 매일 두 번의 물주기와 또 영양제 분사 등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아냈죠. 그 과정에 저자는 탑과 작가에 대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 지역의 탑이 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을 최고 작가로 착각하는 이들을 보며 필자는 진정한 탑의 의미를 되돌아보죠.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인내의 과정 없이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허상의 씁쓸함을 느낍니다. 결국 필자는 탑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도루에 핀 꽃 한 송이의 향기를 가슴에 담는 삶을 선택합니다. 빠른 성공을 좇는 시대에 인내와 정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따뜻한 메시지가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릴게요.

난 제명된 해이다. 그리고 내가 퇴직한 해이다. 제명된 해는 조심하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서류가 구저하게 보관이 되지 않아 42년 사업 연한을 두고 26년밖에 승인할 수 없다는 시인사국의 평가에 퇴직부터 3개월간 골머리를 앓게 하던 올해는 통풍도 발작해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며칠 지나 또 재발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그것도 한 번에 길어 닷새 정도였는데 열흘씩 연장되어 더 괴롭히고 있다.

이번에도 근 20일 메스껍고 혼미하고 까무러칠 것 같은 타는 통증을 견디며 10년 감수했는데 어느 날 붓기는 내리지 않았지만 진통은 많이 가라앉아 오랜만에 끌신을 신고 집 밖을 나갔다가 그만 삐끗하고 말았다.

곱하기 벌겋게 부어올라 통증으로 고통을 주었고 다리는 뻗은 대로 가둘 수도 굽힐 수도 없게 됐다. 다행히 약을 먹으면 붓기도 내리고 통증도 멎어서 몇 발자국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또 붓고 아파서 신음을 토했다. 더 차도가 없고 자꾸 반복되어 큰 병원에 실려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뼈가 끊어진 것이었다. 뼈 끊어진 채로 20일 고통을 씹어삼키며 고생했던 거다. 정신적, 육체적 생고생을 하며 7월도 지나갔다. 한때 수준급 운동원의 몸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수월이 부러진다는 말인가. 넘어도 앉고 삐끗했는데 골절이 되다니. 고향 쪽에서 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1970년 초에 연변 소년 대표팀 선수로 사평시에서 열린 길림성 운동대회에 참가해 2등 영광을 안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주 배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명성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가 시인의 명성이었다. 소식적부터 실면증과 땀이 나지 않는 질병으로 불편한 나의 몸을 잠들게 하고 편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단연 맥주가 최고였다. 물론 다른 약을 크게 써본 적은 없지만 맥주는 나에게 약이었다. 하지만 거친 세월을 재워온 맥주 역사는 적고 싶지 않다. 이제는 맥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통풍에 너무 혼나서 맥주의 추억조차 잊고 싶다. 통풍이 또 승냥이처럼 달려와 엄지발가락 마디를 물 것 같다. 통풍이 무섭다. 소름 돋는다. 나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 죽을 때까지 이 공포가 사라지지 말기를.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영양제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지나친 정신 건강은 인간의 수명에 치명적이다. 언제나 자신을 예비 환자로 생각하며 조심하면 병원 문을 출입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여섯 가지 진통 중에서 해산의 진통이 여섯 번째이고 통풍의 진통이 두 번째라면 여성들은 그 정도를 알 것이다. 첫 번째는 화상이고 세 번째가 골절이라고 하는데 시인이란 천영의 이 무슨 징벌을 또 내려 나를 깨우쳐주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통풍과 골절 때문에 지인들의 장례식에도 연속 세 번 참가하지 못했다. 문상객으로 마지막 길을 바래드리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뼈를 상한 데는 100일이 지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제 엿새가 지났다. 집에 갇혀 쌍지팡이를 짚고 아니면 두 손으로 밀고 다니며 몸부림은 못하고 마음부림 치면서 염불하듯 중얼거린다. 다 지나간다. 지금도 지나간다. 나이가 드니 나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정길의 수필 나이가 드니 나이가 보인다 보내드렸습니다. 퇴직과 골절이 함께 찾아온 저자. 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42년의 사업 연한 중에 26년만 인정받은 그 억울함, 그리고 통풍의 극심한 통증, 심지어 뼈가 부러진 채 20일을 견뎌낸 아픔까지 독자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네요. 젊은 시절 한때는 운동선수였던 자부심과 현재의 허약한 몸 사이의 대비, 그리고 맥주에 중독됐던 지난날을 고백하는 표현에서 후회와 반성이 느껴집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대목에서 필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풍과 골절로 인해 친지들의 장례식으로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다 지나간다는 중얼거림은 어쩌면 이 수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보인다는

독자들에게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0: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투데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테는 7곽 사시면 5곽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요즘 진행하는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아주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398원인데 원래는 20가게 20각을 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기본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20가게 25각을 드립니다. 5각을 그러니까 거의 한 가게 400원씩 하는 걸 5각을 더 평소보다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양천원의 지물으로 더 많이 가는 셈이 되죠. 그리고 지금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15가게 20각을 줍니다. 원래는 15가게 15각을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2,500원이 거의 또 더 평소보다 많이 가는 셈으로 되어 있어서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 그리고 백자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70원 좌우 이렇게밖에 가지 않습니다.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 501-77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실리눔이 포함된 OEC 한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0: 이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적성을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여기에다 배치하게 되었는데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셀레늄이 포함된 OEC 가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나는데 도움이 가고 결국 기억력을 촉진시키는데 우수한 이런 그 실내늄이 포함된 OEC 가루를 여러분들한테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아무튼 저희들 여기에서 드리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좋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짜로 주는 게 좋으면서 이런 이식은 완전히 타파해도 됩니다. 동인당에서 북경 동인당입니다. 다른 동인당도 아니고 그러기에 동인당은 전 나라적으로서 제약회사가 제일 일찍 들어선 이런 그 제약회사에 속하게 되어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히 기회로 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봉행하신 결과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도 있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면서 간과 콩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간과 콩팥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베타본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그래서 비대가에서 손을 다듬어던 게 지금 뭐 다듬어지 않고 서론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아, 그럼요.
2: 그리고 귀가 다 들리지 않던게 지금 귀가 다 들리고 있고.
0: 아, 그렇죠.
2: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조사했습니다.
0: 아, 그게 큰 효과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동맥경화가 풀리고 죽상경화가 해결받으셨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교수님 효과도 올까요?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 도어테이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0: 아, 그래요? 예.
3: 네, 이 도어테이 대한 순간에 이제 쓴 지 한 해, 두 달 열을 썼는데 이 약에 용서했습니다. 그럼 남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이 중간에 불어나서 손 쥐지 못한다. 꽉
0: 주먹을 쥐지 못하죠. 손가락이 불어나니까. 예, 예, 예.
3: 그래. 아침에 일하겠는데 그것이 이래 흐들들이 이래 무슨 걸 쥐지 할까요? 칼도 방전 못 쥐지 할까요? 자꾸 떨군다. 그래서 땅에다가.
0: 그게 큰 모험입니다. 중시하지 그래, 않으면
3: 예,
0: 안 됩니다.
3: 예. 예, 그, 손톱이, 어쩌든 좋지 않고, 손바닥도 하얗고, 그, 쥐, 영향을 얻지 못해서. 그래, 이 약 쓰시다가, 이거 먹고 바로 갈까? 바른 약이 좋을지라 나는 그 약.
0: 아, 예. 그래요. 예,
3: 손가락에다 그래서 가다리 두 번씩 계속 바르고, 이렇게 다음에 손가락을 양쪽을 이렇게 계속 문댄단 말입니다.
0: 예.
3: 한 두, 세 번까지 바릅니다. 그렇죠. 가다리 아침에 이거 바르게. 아, 그게 어쩔 수, 이거 중간 빼대 불어났는데 그게 어쩔 수 깔았습니까?
0: 그게 깔았는다는 게 보통 효과,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통은 되지만 해도 그것까지 깔았는 그 효과까지 본다는 것은 이 제품에서의 특수한 효과성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그래, 왜 쓰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손을 쥐다 못 쥐게, 어선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마자 손부터 벌써 나 이렇게 쥐는다, 어떤가 하고. 굉장히 손이 이렇게 어선이 주먹 됐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다행입니다. 난 이 약 먹었길래 먹고 바로 갈까요?
0: 그거는.
3: 효과 용도없습니다.
0: 그렇죠.
3: 어깨라니? 어깨도 영 아팠습니다, 선생님. 이 약 먼저 어깨도 아예. 날이 우릉 떠고서 이 다리 깨끗해서 싸는지 밤 11시 전에 못 잤습니다.
0: 예.
3: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비와 뒤에 아예 아프다 말입니다, 선생님.
0: 그렇죠. 큰 효과입니다.
3: 이게 또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이 기대기 아픈 건 어찌 아픈지 몰라도 이 어깨 둘러 그 허리, 목이 내 구부름 뒤에 이렇게 그 빼대 나왔지, 그 뭘까, 선생님. 예. 거기 고온 말고 이제 고온 말고 엄청한데 거기 다 아프다 누르면 아프지도 거기 자꾸 두드리지 뭐 근데 거기다도 약 바로 먹고 이제 그것도 이 누르니까 이게 수

0: 저도 불가스럽다 보니까나 예. 걔가 그게 무슨 배제 불안한지 어쩐지 붙겠는지 하여튼 이래 누르면 그 배제 차가졌다만 굉장히 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또
1: 경동맥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네. 해결받는다는 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예. 이야기 국가 반면 특허 받았으니까 좀 특수한 이야기 옳기서 옳겠구만.
1: 그렇죠. 예.
0: 예. 이번 우리 학교 얘기 좀 더 싸서 좀 한 포를 더 싸서 먹자고 그랬는데 예. 공공기관에 해야지.
1: 아, 그렇죠. 이제 금방 뭐 다 해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됩니다. 기본 백날은 한결 효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두 개 백날, 세 개 백날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일 겁니다.
0: 백날 아야 된다. 이제 석 달 아이 조금 아야 된다 말입니다.
1: 예.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눈을 콩팥이 나빴어요. 양 눈등이 다 붙이고 그래서 용 사변을 다섯 번째 못던 데 사변 아이 나가서 고생했습니다.
1: 예.
3: 예, 배다가 구부량 썼는데 이 돈이 아양 눈등이 붙은 게 다 내렸고 서두에 다섯 아이 보고 용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아, 대단하죠.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강강 콩팥이 예. 든든해지니까 여기 약분 종류가 좋습니다. 예, 성분이.
3: 예, 빙가리 소금닭이 꿀이 무지 가면서 예, 땀에나 파는데 소금닭이 꿀이 무지가 하지 않고 예, 땀에 좀 잘 됐습니다.
1: 놀랄만한 효과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좀 잘 됐고 예, 귀 잘 들리지 않는 게 귀 잘 들린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예, 선생님 동맥경화 혈치도 이전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이하 어렸다만 다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됩니다. 예, 예.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니까, 예.
3: 이렇게 보이든지, 반가지는 감이 나고, 다 잠은 못 자든지, 잠은 잘 잔다.
1: 맞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예, 이 혈당사설도 잘 됩니다. 당대사, 혈당사설이 잘 안 됩니다.
1: 예.
3: 근데 계속 정사입니다.
1: 당대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는 게, 나이가 드시면서 2형 당뇨 때문에 당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모든 정상 대사를 병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자방구복액이니까 당대사가 제대로 진행되니까 혈당 조절받고 지방대사를 제대로 간에서 완전히 그것을 간이 나쁜 분들은 기본으로서 지방대사를 잘 완성하지 못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누적되니까 배가 오히려 불러 간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대사까지 완성해서 혈지도 정상 이렇게 좋은 제품이 아주 드뭅니다.
3: 예, 나는 식선 혈타 계속 높아서 저녁에 뭐 용 아이 먹고 살았습니다. 땀을 이제 어찌 나는데 나는 머리 뒤에서 그렇게 땀이 찌그릅니다. 근데 일단 밥을 하면 제대로 먹고 혈당 조절하니까 땀이 좀 그렇게 찌게 나든지 아이 나옵니다.
1: 기혈부족입니다. 그게 다. 예, 예. 예.
3: 지금 또 머리 허리 연결만 했는데 지금 거기 밑으로 올라온 게 검은 머리 되어올라옵니다.
1: 그게 제 하소원한 성분 자체가 그런 검은 머리가 나고 검은 수염이 나가게끔 도와주는 역할하고 머리가 빠지던 분들이 오히려 머리도 많이 지금 잔머리가 밑으로부터 나오는 거 검은 머리가 나온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다른 약으로서 그렇게 대체되겠습니까?
3: 예. 선생님 길에 이리 헛바짝까지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1: 예, 열심히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해도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종합으로 좋아질 겁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혈압이 막 양대까지 올라가더니 어전에 반면 쓰니까 어전 혈압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어림짓이 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4: 그래요. 예, 이게 잠을 잘 잔다.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1: 예.
4: 그래요. 예, 심장이 그냥 두근다근 두근다근 하면서 맥박이 막 배를 올라가더니 어전 정상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놓고 예. 마음이 편안하고 잠 잘 자는 모양이다.
1: 예.
4: 그래 내 길에 지금 데골테 같이 쓰는데 나는 자골신경통이 좀 심합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안에서
1: 예.
4: 뱅뱅돌매 이랬는데 지금 이거네 석 달 쓰니까 예,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긴다. 바르고 먹고 하니까 예, 어전 바깥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예, 쓰던
1: 그렇죠.
4: 중간에서 계속 쓴다 이야기. 예, 너무 예. 좋게니까
1: 예.
4: 그래 오늘의 활동이 좋을 때 두 가지 배달받자 그랬잖아.
1: 열심히

0: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골대의 지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결국 백자반 구복액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두골대 수고했습니다. 나는 워낙 부수건설로 수한테 없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고까지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골대 선생님 설명 듣고 썼는데, 그거 묶고 바르니까 정말, 그래서 일어날 때도 재고 일어나고, 그래서 어디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예. 이 두골대를 묶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 아주 좋아서 어디서 눈이 다닐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두골대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위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간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관절통을 해결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뭐 시름 넣고 쓰세요.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서 보온 제품 투골대의 제품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집안에만 계시고 침대에만 계시고 늘 뭐 앉았다 설 때 계다면 100번 생각하고야 일어나고 땅을 짚고 기어다니다시피 이렇게 하던 분들 가운데서 완전히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 있다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그 칭펑텅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특히 중요한 여기에 이 제품이 명칭 가운데 활락 캡슐입니다.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잘 수통시켜서 막힌 걸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동통을 풀어주고 활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이라는 뜻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갔고 이 시장에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해도 발명 특허를 받은 그것도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전리효과지 아주 명확하게 있는 이런 제품 자체는 아주 희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풍한습을 몰아내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통 가운데서는 관절병 가운데서는 난치성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 마디마다 부어나고 그리고 통통이 심한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면 자가 면역계통은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하고 자기 절로 자기 볼을 치는 셈이 됩니다. 자가 면역계통을 파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계통이 강해야 모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겠는데

0: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마디가 부어나서 손목을 쥐기 손을 꼭 쥐기 바쁘고 주먹을 쥐기 힘들고 이랬던 게 이 부은 그러니까 관절 마디가 부은 건 이건 보통 부종이 생기에서 콤팥공동이 떨어져 생기는 부종하고 다릅니다. 보통 관절마디가 부어난다는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고 강호 수치가 높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발명 특허를 받은 그 류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으로 제기한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해결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제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흑겜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에 속합니다.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부선종의 콤파츠 양을 도와주면서 침간 역할을 합니다. 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흑개미는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성분이 저기 포함되어 있고 본초 강목에서 흑개미를 불러서 현마라고 불렀습니다. 우수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 6개 다리는 매 한 개 다리마다 매 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개미 다리는 근육이 너무 든든해서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흑개미 이런 특수한 근육으로 나타나는 관절통을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은 바로 흑개미라 하게 되었는데요.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바로 그 흑개미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흑개미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이 경추가 아파서 경추는 경추에 아픈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돌리기 힘들고 숙였다 폈다 하기도 힘들고 옆으로 돌렸다 뭐 돌려오는 이런 공동에서 많이 뒤떨어져서 동통 때문에 뭐 옆을 보자 하면 몸을 돌려야만 옆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어깨가 너무 아파서 50개 내려 하지만 해도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수고합니다, 선생님.
0: 아, 감사합니다.
2: 예, 내 백서방 후보의 애기에 물어보셨다고 그랬는데.
0: 예, 말씀하세요.
2: 예, 당뇨병이 그거 쓰면 좋습니까?
0: 좋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지금 우리 나이가 드셔서 당뇨병은 2형 당뇨를 하게 됐는데요. 2형 당뇨라는 것은 최악에는 나이가 드시면서 대사 불평형 때문에 생기는 이런 당뇨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서 당이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정상인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백자방 구복액이 우리 이제 펜토리에서 이야기 됐을 겁니다. 당뇨에도 좋고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데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보는 당대사, 지방대사를 유난하게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내 사기는 많이 싸서 어제는 한 달 반은 우리 아들을 먹였습니다.
0: 예.
2: 예, 그래, 글쎄, 당뇨에 좋은 거 내 물어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듣고, 선생님 광고를 듣고, 선생님에 싸서 먹였단 말입니다. 예. 견디 소변 찼으면 저녁에 찼으면 적어뒀습니다.
0: 예, 한 달인데, 예. 그렇죠.
2: 예, 예 한 달 반 되는데. 예. 그래, 그래서 내 지금 물어보는 게 더, 글쎄.
0: 당대사, 지방대사를 도와주는데 다 좋습니다. 예, 예.
2: 예.
0: 그렇대서 이거 예. 드셔서 뭐, 당뇨 치료를 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고 점차적으로 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 예, 그래 그 뭐니까 저 이 도수도 그냥 맞으면 먹어야 되지요.
0: 아, 예. 그렇죠. 예, 예. 원래 쓰던 그 양에서 점차적으로서 양이 조절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2: 예,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척추로 수술을 했는데 자꾸 허리 아파서 그래.

0: 근데 그 두걸 패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간거 했잖아.
1: 예, 그렇죠.
0: 예. 예, 걔 그거 수술을 병원에서 한 대도 그 발라도 효과 봅니까?
1: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 수술 받은 게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오히려 바르고 이거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수술 효과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3차로 또 동통이 따르고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습니다. 오히려 수술 받았다면 그런 분들은 수술에만 이거 하지 말고 수술했으니까 만사대길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0: 근데 선생님 그 수술했는데 한국에서 수술했는데 허리를 예 쓰지 못하고 그저 조금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한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 내 먹고 바르면 효과 많이 보겠는가 지금 이래 국리를 하느다가 선생님께 전화한 게.
1: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예. 예.
0: 그러니까.
1: 예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두걸테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접근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이 특허를 받을 때는 꼭 그 림상에서의 그만한 그 펑크이가 돼야 됩니다. 림상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이게 제일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림상 효과를 받침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두걸테에 속하니까 경추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리 다리 무릎 뭐 어느 관절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두걸테 이제 이 제품이 이분의 기회입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백자반 구복액은 하루에 한 번만 딱 자기 전에 드시게 되면 3, 40분 전에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해 과정이 필요 없어서 빨리 흡수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잠자기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딪히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실면증 있고 건망증이 강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몸이 허약해서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흰머리가 쉽게 나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조혈 공능이 떨어지던 분들 가운데서는 백자반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졌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합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끈기와 의지력,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고슴도치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성화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백두산 폭포수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도토리 도리가 살았어요. 도리는 봄이 되면 새싹을 틔워 큰 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어요. 주변의 씨앗들은 빨리 자라지 못한다며 조급해했지만 도리는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는 동안 꾸준히 힘을 키웠고 몇 번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봄이 왔을 때 도리는 힘을 내어 껍질을 깨고 새싹을 피웠어요. 천천히 자라지만 매일 조금씩 키를 키우며 결국 숲속에서 튼튼한 참나무로 자라게 됐죠. 그렇게 도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야 참 신나요를 들려드립니다.

방법으로 위험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려 가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고슴도치는 곤충, 열매, 새싹 등을 먹는 잡식 동물이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인데요. 겨울이 되면 추위와 먹이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고 몸속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고슴도치는 약한 동물이기에 함부로 만지거나 놀리지 말아야 해요. 친구들, 혹시 고슴도치를 보게 된다면 멀리서 관찰하면서 소중히 보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몸에 가시가 돋아있고 위험할 때 둥글게 말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동요 꼭꼭 인사드리죠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몸에 가시가 돋아 있고 위험할 때 둥글게 말리는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 거예요. 오늘은 성화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성화예요. 운동회 달리기에서 항상 뒤처져서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네, 성화 친구.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정말 속상하죠. 별이 언니가 마음을 담아서 조언해 줄게요. 달리기는 한 번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는 거랍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뛰는 연습을 하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송화 친구의 모습이 이미 용감하고 멋진 거예요. 별이 언니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달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밤하늘의 달은 어제는 둥그렀는데 오늘은 조금만 남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달은 자꾸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츰 차오르다 둥근 보름달이 되고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대략 한 달이 걸립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오늘 밤 달의 모양을 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세요. 아주 신기하게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햇님 달님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판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판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소금은 령자의 절친이므로 령자는 책임을 느끼고 박매와 함께 가게로 갔지만 소금은 가게를 닫았다.

사람에게 맡기고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소금의 집인 영경로로 달려가 보니 집은 텅 빈 채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박매는 령자를 끌고 전쟁이인 종대사를 찾아갔고 골목에서 종대사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매는 종대사에게 도도가 어디로 갔는지 간절히 물었고 종대사는 그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간단히 답했다. 박매는 도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종대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도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래라면 공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꽃나비에게 마음을 주고 꿀을 따볼 시간도 잃어버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도도의 행방을 물었고 종대사는 도도의 운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주의 봄 총재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유아 씨가 함께 동행했다. 봄 총재는 유아 씨가 이제 자신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고 유 총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아 씨는 도도가 정말 달아나 버렸는지 물었고 후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때 릉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고 그 남성이 외국인이며 앞에 있는 화원 호텔에 묵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리리가 중년 남성을 데리고 들어왔고 운전사 라 선생은 와인 한 상자와 와인잔 한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리리는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사업 친구이며 투자회사의 한 총재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방 안에는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요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이자 모두 잔을 들고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봄총재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회사 계획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리디와 한 총재는 매우 세심하게 경청했으며 곧 함께 소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령자는 릉홍을 보며 중국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왜 외국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했다. 릉홍은 왜 안 되는지 되물으며 외국인이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자는 그 외국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릉웅은 그래도 상해의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미소를 지며 아보의 못스러운 모습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의 조카가 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방금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릉웅은 즉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갈 선생은 조카는 회계사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정말로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흥분하며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아보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며 사람은 늙으면 온갖 괴로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릉홍은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화원 호텔에서 만난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고 자세가 바르며 온전히 복만 누리는 분이었다고 릉헝은 회상했다. 릉헝이 화원 호텔 로비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고 뒤에는 외국인 부하가 따라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릉헝에게 외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으셨고 릉헝이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냐고 물으셨다. 릉헝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으셨고 부하는 즉시 쿠션을 깔아드렸다. 할아버지는 늙었으니 오직 복만 누리려고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릉헝이 괜찮다면 앞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제안했다. 릉헝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릉헝은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어 함께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고 부하는 곁에서 늘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정원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을 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고 대략 45분 정도 두세 바퀴를 돌았다. 릉헝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로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릉헝도 좋아서 정말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릉헝이 미소를 짓자 할아버지는 불편을 끼치어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릉헝도 괜찮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물으셨고 릉헝이 고개를 끄덕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 할아버지는 숫자를 잘 기억하니 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외우겠다고 하셨고 릉헝은 번호를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2시에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흘째 점심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빨리 결론을 들려달라며 재촉했고 릉헝은 넷째 날도 2시에 산책을 하고 2시 30분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모두 네 번을 함께 산책했는데 할아버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니 릉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하라고 하셨다. 릉헝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릉헝은 자리에 있던 호생에게 추측해보라고 했고 호생은 외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두 나라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말을 잠시 멈추었고 갈 선생은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웃으셨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를 낮밤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봄 총재는 네 번이나 정원에 함께 갔으니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고 시간에 따라 여금을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보와 호생은 크게 웃었다. 유아 씨는 친척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릉자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릉홍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온갖

헛소리일 뿐 점점 황당해진다고 말했다. 릉헝은 자신은 그때 화원 호텔이 정말 좋다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높고 예뻤고 꼭대기 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릉헝을 34층 스위트룸으로 데려가셨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릉헝은 자신이 화원 호텔 최상층 방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이 상해였고 사방이 상해 풍경으로 가득했다. 릉헝은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릉헝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다시 상해에 오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릉헝은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전화를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들 말을 잠시 멈추었고 릉헝은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평생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죽어라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아 씨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풍경만 보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의심을 표했고 리리는 릉헝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지지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셨다면 분명 후하게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릉헝은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시 뒤 분위기가 바뀌어 주방 아주머니는 컵을 들고 술을 살짝 마셨다. 갈 선생은 령자에게 한 잔을 권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드니 몸 조심하라고 걱정했다. 령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갈 선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자신은 하녀처럼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당 개업은 원래 갈 선생이 주도했고 모든 비용도 갈 선생이 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후생은 자리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느끼고 급히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릉헝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자신과 갈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웃 사이였다고 말했다. 릉자는 이제 싸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갈 선생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식당을 열게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치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친구들 앞에서 특히 새로운 한 총재와 애국인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또 이야기하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한 총재는 사소한 일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고 봄 총재는 잔을 들고 령자와 릉홍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한 잔 마시겠다고 제안했다. 허생은 달 선생을 대신해서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했고 리리는 한 모금은 너무 적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는 함께 한 잔 마시자고 했고 리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마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갈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오늘을 먼저 유서연 씨의 봄을 읽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봄을 읽다, 류서연.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해년년 어김없이 순환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갔다. 내 발길은 거침없이 부근의 공원으로 향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은 강을 끼고 있어서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유람객들도 많이 찾는 쉼터이고 나의 지정된 산책지이기도 하다. 립춘이 퍽 지났는지라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병아리 가슴털처럼 노란 봄 햇살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매일 한 시간 산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공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 안에 켜켜

표에 쌓인 묵은 때들이 정화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공원의 익숙한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걷는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허드레일에서 해탈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유작작하게 건너라니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너무 정답게 느껴진다. 마음이 즐겁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마구 옷깃을 파고들던 매손 칼바람은 어느샌가 누그러졌고 겨운에 꽁꽁 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땅속 깊숙이 박고 있던 뿌리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머금고 많이 나긋나긋해져 새움을 틔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살짝 나뭇가지에 힘을 줘보니 아닌 게 아니라 꺾이지 않고 휘오듬이 활등 모양을 이룬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가지를 젊도록 보고 있노라니 저 남쪽에서 연분홍 치마가락을 휘휘 날리며 사뿐사뿐 봄이 걸어오는 소리가 내 마음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봄이면 삼라만상이 눈을 뜨고 만물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가 파릇파릇 피워낸 실록이 대지의 초록 비단 옷을 입히는 것도 신기하고 산에 들에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바라고 들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온 땅에서 저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겨울 뒤에 오는 따스함과 푸르름이야말로 봄이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 자연을 주관하는 조물주가 선물한 봄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래서 또다시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노라니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이 순간의 나이에도 그 어떤 새로운 열망을 가져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봄의 정취에 한껏 젖어 걷고 있는데 문득 땅에서 파란 색이 꼬물꼬물 자신의 미약한 존재로 봄을 알리고 있었다. 불이었다. 겨운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명을 틔우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담은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겨운에 마른 나뭇가지만으로 채워진 풍경을 보다가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신선했고 성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파릇파릇 고개를 내민 풀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겨운에 어두운 땅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여린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남 먼저 봄을 알리면서 온 땅을 뚫고 빠끔히 고개를 내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파란 풀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도 흔한 봄풀이지만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에 내심 감탄이 나온다.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고 무사람들의 어여쁨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한낱 평범한 풀에 불과하지만 대자연의 품속에서 나름대로 저만의 매력으로 조용히 봄을 알리고 이 봄날에 한 줄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풀이 한없이 돋보였다. 가장 평범한 풀이지만 꽃과 나무와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도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생명을 다하는 봄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일어서고 목마름도 오롯이 잘 견뎌낸다. 무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려 여지없이 바닥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불에 타고 햇볕에 시들어도 비가 오면 끈질기게 다시 머리를 쳐들고 우뚝 몸을 세운다. 풀은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틈새에서도 허기를 달래며 꿋꿋이 살아가는 완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는 풀을 무척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풀과 너무도 닮아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온다. 소박하고 평범하고 생명력이 강한 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누군들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지 않으려면 나는 살아오면서 어지간히도 많은 풍파를 겪었다. 허나 나는 생활의 역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얘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면 희망은 너를 안아줄 거야. 난 우리 딸이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닮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12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한 해였다.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에 일하러 갔다가 주의하지 않아 허리를 다친 나는 그 뒤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엉덩이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던 그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허리에 수많은 침을 꽂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허리에 뜸을 뜨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느라 혀를 깨물어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봄풀 같은 완강한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어린 나에게 용기를 줬고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셨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트팀없는 신념을 심어주었기에 퇴직을 앞두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생명력과 완강한 의지로 암과 맞서 싸우며 아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 200여만도 기꺼이 떠안았다. 살면서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봄풀 같은 의지력이 있었기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을 겪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은 그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좌절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회역할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 시각 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는 봄 햇살을 맞아본다. 불과 속삭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의 발표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척추를 세우는 풀의 지혜를 닮으리라 생각해본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이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바릇바릇 봄 색깔을 담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고 풀들의 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언젠가 나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나를 깨우쳐주고 세월을 깨우쳐주는 봄이 한없이 고맙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

겨울은 춥지만은요, 언젠가는 지나 또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봄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기, 시작이라는 뜻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곧 다가올 봄을 기대를 하며 이겨내는 것이 봄을 정확하게 읽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로 김호식의 고초 농사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초 농사 김호식. 5월은 꽃 피는 계절이고 파종하는 계절이며 푸름의 계절이기도 하다. 봄을 맞으면서 우리 고진의 산과 들도 푸름으로 짙어간다. 남세모는 대부분 5월 중순에 옮긴다. 너무 일찍 옮기면 땅이 차가워 모종이 잘 자라지 못한다. 남세 모종에서도 고추모는 질땅과 사질땅이 혼합된 땅에 심으면 좋다. 질땅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빠지지 못해서 고추모가 죽고 사질땅은 빗물이 땅속에 선배어 들어가는 반면에 가물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고추모가 말라 죽는다. 친한 지인이 빌려준 이 밭에 4년째 고추, 상추, 호박, 감자, 열콩, 도마도, 가지, 찰옥수수 등을 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추를 제일 많이 심었다.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지만 요즘은 고추를 심는 방법이 옛날과 많이

지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고랑을 파고 직파를 하여 심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고추물을 옮겨 심는다. 고추물을 심기 전에 먼저 이랑에 비닐을 씌운 다음 고추무 뿌리를 심을 만

흰색 비닐을 덮으면 잡풀이 막 자라 올라온다. 비닐을 덮는 일이 힘들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온 여름 김을 매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다. 6, 7월에는 김을 메고 돌아서면 또 잡풀들이 머리를 쳐든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김을 몇 번 매야 할지 모른다. 고추는 심수를 부릴 줄 아는 것 같다. 정성대로 가꾸면 고추가 잘 달리고 대충대충 가꾸면 잘 달리지 않는다. 자식들은 70세 넘은 나이 밭을 붙인다고 겪음내기로 말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힘으로 능히 다룰 수 있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 하기에 농사를 해서 절반은 남을 주니 자식들이 반대할 만도 하다. 하지만 나는 나눔도 일종 미덕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취미로 농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심은 유기농 채소라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처음에는 농사를 하면서 몸 여기저기가 쑤셔나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 조임을 하다 보니 몸이 튼튼해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도 얻은 셈이었다. 6월 중순에 들어서면 고추밭은 푸름으로 꽉 찬다. 고추잎 파도가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일렁일 때 내 마음도 따라서 설레인다. 6월 말이면 고추가 달린다. 아삭한 고추를 고추장에 푹 찍어서 밥 반찬으로 먹으면 세상 비옵니다. 된장을 올려 고추를 지어서 찰옥수수와 함께 먹을 때면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상이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고추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시기이다. 고추밭을 헤치고 보면 가지마다 익어가는 후함진 고추가 따닥따닥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때면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내 마음도 빨갛게 무르익어간다. 한해 고추 농사의 마무리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잘 말리오는 게 관건인 것 같다. 8월이라고 해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자주 오기에 고추를 너무 일찍 따서 말리우다 보면은 습기 때문에 썩어버린다. 재작년에는 못 모르고 8월 초에 익은 고추를 몽땅 따서 햇볕에 말리우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었다. 바로 고추를 들여봤지만 비를 조금 맞은 고추는 점차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400여근이나 되는 고추를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해는 고추 농사를 헛되이 한 셈이었다. 다행히도 후에 딴 고추는 잘 말리워서 고춧가루를 몇 근 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해의 실패를 경험으로 미리 익은 고추를 뜯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할 때쯤에 땄다. 고추를 따면서 썩은 것을 골라버렸지만 전해의 수확량에 비하면 꽤 많았다. 그래서 지난해는 고춧가루를 30여근이나 빻았다. 직접 고추를 내고 내 손으로 정성들여 말리웠더니 빻은 고춧가루는 색깔이 구워서 고추장을 만들어도 그렇게 먹음직스러웠다. 어린 시절에는 절인 고추를 밥 반찬으로 많이 먹었다. 어머니는 고추가 익어갈 때쯤 푸른 고추를 따서 절구었다. 맛이 들면은 통고추를 그대로 밥 반찬으로 올리거나 작게 썰어서 볶아 먹기도 했다. 지금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세월에는 세상 별미였다. 그때는 학교로 갈 때면은 도시락 한쪽 켠에 절인 고추를 반찬으로 싸가지고 다녔다. 어머니는 봄이 되면은 집 앞에 발을 찌으러 온 아주머니들한테도 절인 고추를 한 바지씩 나눠주기도 했다. 비록 생활 형편이 쪼들기는 해도 마음이 너그러웠던 어머니는 늘 호상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말했다. 나한테 있어 고추 농사는 무료함을 달래주는 삶의 별미기도 했다. 요즘은 인정이 메말랐다고 하지만 인정도 결국 스스로 각국에 달린 것 같다. 이 또한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수확한 풋고추를

나눠주면서 깨달은 도리기도 하다. 내가 수확한 남새들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에 정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인정이라는 것도 마치 고추를 가꾸듯 메마르면 밑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싱싱해지는 법인가 보다. 고추를 가꾸면서 나이가 들수록 움츠리지 말고 적당히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는 법도 배웠다.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더 쇠해진다. 나는 당뇨병 간경화, 추간판 탈출 등 병을 앓고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침마다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농사에 전념을 하니 건강도 유지되는 것 같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어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 얼굴도 빨간 고추처럼 아름답게 무르익어 간다고 여기면서 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두 번째 청춘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네.

0: 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날씨 걱정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매일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건강도 챙기고 잘 자란 고추를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성취감이 들기도 하죠. 다음으로 남홍란 씨의 잎새 푸른 백양나무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잎새 푸른 백양나무 남홍란. 지구에는 각종 나무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고 가지가 많이 뻗으며 몸체가 우중충한 도처의 흔하디흔한 백양나무는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고 경의를 품고 숭배하는 우상이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단수이다. 장춘시 고급중학교의 학교 대문 옆에 바로 하늘을 떠받치듯 우중충 서 있는 백양나무가 유표하게 내 눈에 안겨온다. 5층 높이는 착실히 되는 나무이다. 듣는 말에 의하면 이 나무들의 연륜은 100년도 넘는다고 한다. 100여년 동안 한 곳에 자리매김하고 서서 사거리 변화와 한 패, 또 한 패의 아이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기쁨을 인간들과 함께 공유한 백양나무는 해마다 아이들 숫자의 몇십 배만큼 부푼 가지에 잎새가 다닥다닥 열린다. 가관이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볼 수 있는 백양나무. 낮이면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고독이 엄습할 때 나는 일방적으로 백양나무에 정을 붙이고 속삭이면서 대화하고 고독을 풀고 희망을 털어놓으면서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듯 뚫어지게 바라보면 나무는 무시로 사라락 사라락 쏴쏴 바람소리를 내면서 귓맛 좋게 화답한다. 먼 친척보다도 이웃사촌이라는데 낯선 고장에서 이웃사촌도 없는지라 나는 백양나무의 감성을 쏟아부으면서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간다. 말할 줄을 모르는 백양나무는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과 벗으로 사귀면서 사는 게 인류의 명지한 선택이라면 식물인 나무도 역시 인류의 벗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봄이 오면 겨울 동안 들썼던 먼지를 떨치고 고깃비늘 같은 터덜터덜한 껍질을 헤집은 채 파란 눈을 빠끔히 뜨고서 밖에 세상을 구경하는 백양나무의 봉이 눈이 그처럼 귀엽다. 잎새는 인간 세상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믿음, 사랑과 련민을 품고 왕림한다. 하지만 천진하고 단순한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다. 조화 많은 천지 기후를 감안하면서도 백양나무 엄마는 잎새들이 은하수의 별처럼 무지 많이 열리도록 백방으로 부추기고 보호한다.

봄, 여름, 가을까지 엄마의 몸체를 덮은 잎새는 엄마를 아름다운 이팔 청춘 미녀로 치장해주고 세인들에게 자랑한다. 겨우내 딱 말랐던 단보릇도 입지 못했던 엄마는 봄이 오자 몸체가 부풀면서 풍성한 푸른색 실크 블라우스를 떨쳐 입은 귀티나는 마님으로 됐다. 잔잔한 봄비가 잎새에 스며들면서 시원한 냉수욕까지 마치고 햇빛의 강렬한 빛을 몸 전체로 받아안은 엄마는 청춘의 성열과 기백이 차넘쳐서 그토록 청신하고 싱싱하게 보인다. 백세년론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인류의 단신이 빠르게 찾아오고 늦은 나이가 되면 생육이 어려워지는데 백양나무는 백년이든 천년이든 관계없이 생명의 상징인 잎새들을 무한정 많이도 피워올린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밑동으로부터 하늘을 떠인 가장 우쪽 가지에 파란색 깃발처럼 날리는 잎새가 정확하게 내 눈에 안겨온다. 보기에 창공과 가까운 거리, 태양의 따스함을 가장 많이 향수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밑동잎이든 제일 우쪽 가지에 붙은 잎이든 색깔이나 크기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 백양나무 엄마는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먼저 난 자식, 후에 난 자식 쪽을 가르지 않는다.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하고 키워준다. 중심을 위주로 자기만 뽐내려고 곁가지들을 쳐버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높낮이와 좌우가 골고루 퍼져 웅이롭고 매력있게 위력을 과시한다. 나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리저리 춤을 추는 잎새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동쪽 바람을 등지고 서쪽으로 잎들이 기울 때면 햇빛의 반사에 무수한 은빛 붕어가 말랑말랑 뛰어노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동쪽으로 기울 때면 무수한 잔별 아기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몸으로 백여 년간 그렇게도 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모체의 위대함을 나는 백양나무를 통해서 느꼈다. 모체는 그토록 신기하고 성스럽다. 운동번개 불어치는 바람에도 가지에 잎새가 달린 채로 꺾이워서 땅에 떨어질지언정 잎새만 딸랑 떨어지는 일은 드물다. 잎은 모체에 든든히 매달리기 위해 고무줄 같은 끈질긴 줄기로 가지에 접착돼 있다. 여름이면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대끼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세월에 삭혀져서 뿌리 둥지 밑둥은 승냥이가 파먹은 양의 창자처럼 애처롭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됐다고 백양나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백양나무는 땅속 깊숙이 사면팔방으로 뿌리를 내렸다. 지신과 천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중간에 태연자약하게 하늘을 떠이고 떳떳하게 서 있다. 굴처럼 된 밑둥에 나는 귀여운 강아지가 비바람을 피하느라고 엎드려 있는 것을 봤으며 삐약병아리를 품어하는 암탉이 뜨거운 삼복볕을 피하여 낮잠을 자는 것도 보았다. 와글와글 끓고 있는 개미네 집도 보았다. 생령들은 100년 된 백양나무 뿌리 둥지를 제 집으로 삼고 비바람을 피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생태 환경의 수호 천사들이다. 백양나무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처럼 세월을 등에 지고 샛별 같은 애어린 잎새를 한 해 또 한 해 키워내느라고 등이 휘어서 하늘을 향한 것도 있고 또 엄마 가지와 아빠 가지 옆에 찰싹 들어붙어서 자라나고 있는 한 가정 울타리 같은 것도 보인다. 자식을 품어 안았던 모체와 잎새들의 동행과 상봉의 나날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가을 추위가 살금살금 나무 전체를 휘감으면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가을 여인의 눈길로 가을의 한 전경인 백양나무를 관찰한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날마다 무수한 잎새들이 빙글빙글 돌다가도 가로세로 꼰지면서 지면 위에 떨어진다.
세상에서 사유가 능단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감성을 느끼고 의로 애락을 감수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식물과 동물들도 아픔을 인지하고 비애를 느낀다. 다만 인간처럼 상봉하는 기쁨과 사별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속심이 깊은 여인처럼 그저 묵묵히 받아들인다. 바람의 방향과 강약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수많은 참새떼들이 날개를 파닥이면서 날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밤이면 현란한 가로등 불빛의 조화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나비들이 땅에 헤딩하면서 꼰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나무는 무관해로 지켜볼 뿐이다. 마치 이쁘게 단장한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는 대견하게 느끼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해 눈곱을 찍는 내 엄마처럼 말이다. 잎새들도 봄부터 가을까지 지켜주고 살펴주고 먹여주던 모체를 떠나기 아쉬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아찔러운 소리를 낸다. 모체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자식들을 빨리 뛰어내리라고 응원한다. 강추위가 들이닥치는 겨울이 오면 갸냘픈 잎새도 어차피 살아남을 희망도 조건도 없으니 말이다. 돌아오는 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꼭 떨어져 내려야만 하는 이유로 설복한다. 갈라지는 것은 재상봉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오늘 떨어진 나뭇잎들이 꼭 새 봄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고 샛잎 동생들이 태어나도록 릴레이 봉을 엄마에게 남겨놨다. 백양나무는 이렇듯 한 세기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100번도 더 되는 다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자식을 끌어안는 기쁨과 행복을 맛봤으며 이별의 아픔도 맛봤다. 마음 한 구석이 짠하고 그 위대한 모성애에 머리가 숙여지고 경이로움을 느낀다. 사람도 저 나무처럼 묵묵히 사명을 지니고 사계절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이다. 백양나무에 비하면 그 옆에 무더기로 피어난 이름모를 꽃풀들은 애잔하고 아름답다. 꽃을 바라보느라면 속으로부터 꿀맛보다 진한 향수와 감성이 올롱볼롱 괴어오른다. 갸날픈 빨간 꽃잎, 하얀 꽃잎들이 어느 날인가 뇌성과 비바람에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만 같아서 눈물이 울컥 치민다. 꽃잎처럼 어려진 내 마음의 발로다. 나는 이성을 찾으려고 다시 아름드리 백양나무를 쳐다본다. 애잔하던 감성은 대뜸 숭엄하게 변한다. 여린 꽃나무와 꽃잎에 비하여 터실터실 갈라터진 백양나무 모체와 파란 하트 모양의 잎새가 내 마음에 무한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까치는 광선이 제일 좋은 우까지에다 아예 집을 지어놨고 백양나무와 동행했다. 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잠새와 까치의 휴식터이자 먹이를 찾는 원천이기도 한 백양나무. 누가 가꾸지 않아도 무단하게 잘 자라는 백양나무. 나는 자식들도 저 백양나무처럼 한 곳에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뿌리를 대지에 튼튼하게 박으면 쉽게 뽑히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낙조가 곱게 물든 전형력 은회색의 청아한 하늘, 우중충 창곡 높이 걸려있는 백양나무와의 삼위일체,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듯 경관인 자연의 모든 것을 나는 그토록 사랑한다.

네,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곳에 꿋꿋하게 서서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기쁨을 함께한 백양나무는 이 사계절의 순리에 따라 묵묵히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백양나무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멋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배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사귄 호가복이 연결에서 대학입시 준비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동북촛불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긴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0: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 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 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4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0: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호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쉼터, 주택임대구매 보조금 등 지원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기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로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전모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0: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결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길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게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원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 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 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제일 우정유일 의리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 관광, 상업 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낙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 자격, 주방 위생 환경, 식품 가공 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률권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관리국 음식 봉사 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 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루게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0: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 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시장 감독관리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안전 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학업 수준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조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지대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혼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료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료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 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 역에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근일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결시에서는 연변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이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결시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0: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 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지를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내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로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 그리고 삼농사업에 유리한 정책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오늘 첫 순서로 농업정보입니다. 과학영농의 첫걸음 바로 알맞는 비료 사용에서 시작되는데요. 최근 주요 알곡작물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이 발표됐습니다. 시비로 증상과 친환경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네, 과학적 시비로 생산량 증가 및 친환경성 재고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자 최근 농업농촌부 재배업 관리사는 전국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농업농촌부 과학적 시비 전문가 지도서도와 함께 주요 알곡작물의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을 제정해 정확한 시비로 알곡 식용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권장 사용량은 주요 알곡작물을 대상한 맞춤형 시비 안내 표준입니다. 편찬 과정의 작업팀은 국내외 알곡작물의 선진적인 시비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년간 축적된 토양 측정 처방 시비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벼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알곡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한 생산지의 토양 비옥도 기후적 혹은 재배 모식과 생산량 수준을 대상해 과학적이고 합리한 화학비료 사용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비료 수요에 따른 공급과 정확한 보충을 실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시비에서 경험에 의거하고 사용량이 많은 원인으로 초래되는 영양분이 낭비되고 생산량이 높지 못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비 모식에 비해 권장 사용량은 구역과 류형을 나누어 진행하는 개량화한 관리를 강조하고 작물 품종의 특성, 목표 생산량이 높고 낮음, 토지 조건이 좋고 나쁨에 근거해 화학비료 사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한선 설정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양분 공급을 충족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과량의 시비를 통제해 화학비료의 류시를 줄이고 비료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권장 사용량은 실용성과 조작성을 두루 고려했는데요. 각지에서 당지 토양의 영양분 및 재배 습관과 결부해 시비 방안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농경지에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료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3대 알곡작물의 제철 화학비료의 리용률이 43.3%에 불과해 아직도 향상 여지가 있습니다. 과량으로 시비하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토질 퇴화와 수체의 질산염 함량 표준 초과 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이 실시는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조치로 됩니다. 각지 농업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기술 지도와 선전 양성을 강화해 정확한 시비 기술이 1000만 세대 농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이 시비가 알곡 증상과 환경 보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해에서 열린 국제식품전람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7개 기업이 참가해 조선족 특색 음식과 장백산 생태제품 100여종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해외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연변 특산물의 경쟁력 한번 느껴보시죠. 네, 최근 2026년 SIAL로 시야 국제식품 및 음료전람회가 상해 신국제박람회중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조는 7개 기업을 조직해 전람회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 장백산 생태제품 등 100여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조의 특색식품 장백산 인삼 꿀제품 품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해 수많은 국내외 구매자와 업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이행을 협상하며 시장 자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확장했는데요. 누적으로 100여 개의 대상이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해 연변 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및 시장 경쟁력을 1층 끌어올렸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는 요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 영향으로 올해 수확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알찬 열매로 품질은 오를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과 땀방울이 만들어갈 7월의 블루베리 벌써 기다려집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의 블루베리 묘목들이 왕성한 생장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는 농사 시기를 다잡고 가지치기 등 관리보호 작업으로 전면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관리보호의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양분이 낭비되지 않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블루베리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일부 블루베리 가지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올해 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요. 이 산량이 감소되면 양분이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어 열매의 품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힘을 내 정교화 관리에 몰두하며 품질 향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0일쯤이면 블루베리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향 소식 이어갑니다. 이 화룡시에서는 청년 교류 활동이 뜻깊게 펼쳐졌습니다. 김치 담그기와 잠고춤 체험 그리고 민족 단결 문화 교류 자담회까지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눕니다. 일전 공천단 화룡시위에서 청춘의 마음을 모으고 민속으로 단결을 이야기하다 주제의 청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는 화룡시 여러민족 청년가안부 대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 문화의 깊은 매력을 체험하고 민족 단결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광동천에서 특색 있는 민속체험과 문화교류 활동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연변의 민속음식 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경쾌한 장단에 맞춰 장구춤을 배우며 전통 춤 사이의 멋과 흥을 흠뻑 느꼈습니다. 민속 체험이 끝난 뒤에는 민속 단결 문화교류 자담회가 이어졌습니다. 공천단 화룡시위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곳곳에 우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과학영농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촌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 길잡이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농사로 돈 벌기 누구보다 간절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량 재배만으로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가들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1: 네. 최근 연간 나라적으로 전민 소득이 안정한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정책을 개괄해 보면 첫째로는 양식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벼, 밀 등 최저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네. 경작지 보호 보조금,
0: 네.
1: 1차성적인 종합 보조금
0: 네.
1: 등을 비롯해서 그 보조금을 지불하며
0: 네.
1: 주요 양식 작물이 원가 보험에 기초해서 그 소득 보험을 더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농촌 산업 발전으로 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특세 양식, 농산물 가공, 농촌 관광,
0: 네.
1: 전자상 거래,
0: 네.
1: 임하 경제
0: 네.
1: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주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합작사 선두기업이 농가와 연계해 농업 판매를 보장하고
0: 네.
1: 배당금을 지불하며
0: 네.
1: 취업을 틀어주며
0: 네.
1: 그 농가들에게 그 리익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또한 냉동 유통 및 전자상 거래 봉사점을 건립함으로써 판매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취업을 통한
0: 네.
1: 전민들이 소득을 보상합니다.
0: 네.
1: 여기는 가정봉사, 전기, 용접, 농기계 네. 등 무료기능 훈련 강습반을 대규모적으로 조직해 촌민들이 기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0: 네.
1: 노인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네.
1: 다음 그 농촌 공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여기는
0: 네.
1: 도로 보호, 호림, 전결,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마련해 촌민들이 집 부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넷째는 농촌이 그 유휴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유휴 자산이 리익을 창출해 촌민들이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는 경작지를 이전하거나
0: 네.
1: 합작사에 가입하여 리익 배당을 받게 하며
0: 네.
1: 유후 주택을 민박으로 혹은
0: 네.
1: 그 장코 스튜디오로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0: 네네.
1: 다섯 번째로는 금융 및 사회 보상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는 농업 관련 대출 확대, 소액 대출 이자 우대,
0: 네.
1: 절차 간소화,
0: 네.
1: 농업 보험 확대, 보상 기준 상향, 농촌 기초 생활 보상, 그리고 의료 양로 보험 수준 제고,
0: 네.
1: 빈곤 탈락 방지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 강화입니다.
0: 네.
1: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량에는 보조금이, 취업에는 일자리가,
0: 네.
1: 자산은 소득으로,
0: 네.
1: 재해에는 그 보험이,
0: 네.
1: 농민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좋은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바로 농사지어 돈을 버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식량으로 식량 재배로 소득을

0: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1: 네. 국가에서도 농민들이 식량을 재배하며 리익을 보고 희망을 갖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지원이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가격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0: 둘째는 예, 보조금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1: 네.
0: 경작지 보호 보조금,
1: 네.
0: 식량 생산 농가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이 모두 제때 전액으로 지급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재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1: 네.
0: 옥수수, 벼, 밀, 콩 등 네. 예, 주요 그 양식 작물이 그 완전 비용 보험과 예, 소득 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재해나 시장 변동이 발생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상기후가 빈번한 요즘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0: 네. 여기에는 예, 그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첫째는 적당한 그 규모로 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좋은 종자와 그 합리적인 경작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
1: 네.
0: 친환경적인 병충해 예방 조치를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을 높이면서 소득도 자연히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소득 증대입니다.
1: 그렇죠.
0: 건조, 저장 시설을 잘 활용하여 식량이 곰팡이가 끼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품성이 더 좋아져 가격도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 많은 촌민들이 농사만으로는 소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망설이고 있는데요. 정책 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 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현재 그 국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1: 네.
0: 현역 부민 산업입니다.
1: 네.
0: 쉽게 말해 농촌에 적합하고 농민이 할 수 있으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말합니다.
1: 네.
0: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
1: 네.
0: 첫째는 특색 있는 재배 사육으로 일촌 일품을 추구하며
1: 네.
0: 과일, 채소,
1: 네.
0: 가축,
1: 네.
0: 수산물을 특화,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는 농산물 가공으로 초기 가공,
1: 네.
0: 그 신선 채소 가공,
1: 네.
0: 포장, 건조, 네. 냉장 등을 통해 산업사슬을 연장하면서 가치를 몇 배 높인 것입니다.
1: 네.
0: 셋째는 농촌이 신산업으로 농촌 관광, 농가 레스토랑, 체험 농장,
1: 네.
0: 농촌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금도 기술도 부족하고 판로가 걱정되는 소규모 이 농가들에서는 그 어떻게 이 산업을 그 발전에 참여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0: 네. 여기서 그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민들과 연계하여 농민을 이끄는 것입니다.
1: 네.
0: 첫째는 그 농민 전업 합적사,
1: 네.
0: 가정 농장을 따라 함께 발전하면서
1: 네.
0: 통일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통일 판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는 그 기업과 연계하여
1: 네.
0: 주식 배당, 취업 고용을 통해 소규모 농가도 산업이 그 사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각지에서 그 냉동, 유통, 전자상 거래 서비스를 건설하여 운반할 수 없고 팔 수 없으며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는 어떠한 보상과 지원이 있는지요?
0: 올해 중점은 일자리 안정,
1: 네.
0: 기술 향상, 로임 보장입니다.
1: 네.
0: 첫째로는 대규모로 농민 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1: 네.
0: 가정봉사, 전기기사,
1: 네.
0: 용접공, 농기계 사용,
1: 네.
0: 요양보호 등 기술을 배워서 기술 일꾼으로 취직해 로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임금 체불 관리 강화로 농민공 임금 체불을 엄격히 처벌하여
1: 네.
0: 그 일한 대가를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셋째는 농촌 건설, 농촌 도로, 수리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현지 농민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족을 돌보느라 외지에 나아가기 어려운 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그 농촌 공익성 일자리로
1: 네.

0: 도로관리, 네. 산림관리, 환경미화, 네. 하천관리, 정책선전원 등이 네. 대부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전에 있는 공장도 좋고 그 가공업, 수공예품 등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 가정도 돌보고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셋째로는 농촌관광, 농촌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서비스 직원, 네. 분류 직원, 택배 직원, 네. 방송협조인원 등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일자리들은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사위에 그 집이나 땅을 활용해서 우리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0: 네.
1: 네.
0: 그 농촌주택 네. 경작지가 바로 그 재산성 소득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첫째 그 경작지입니다.
1: 네.
0: 유상으로 양도하여 임대를 받거나 합작사 혹은 그 기업에 출자하여 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주택기지와 그 유휴주택입니다.
1: 네.
0: 법에 따라 민박, 창고, 네. 전자상거래 방송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 네.
0: 빈집도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셋째는 집체 자산입니다.
1: 네.
0: 마을 단위 그 집체 산림지 공장 건물을 통일 경영하여 마을이 그 집체 경제를 키우고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일정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이 토지 경작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장기적인 투자와 소득 증대에 영향이 있을까요?
0: 네,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농촌 그 토지 2차 계약이 그 만료된 후
1: 네.
0: 30년 다시 연장하여 농민들에게 그 안심을 줍니다.
1: 네.
0: 농민들도 투자로 감행하고 혹은 토지를 개량하며 비닐하우스를 짓고 장기적인 산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1: 네.
0: 그 소득도 해마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농촌 금융지원 실속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0: 네. 여기서는 첫째 그 농업 관련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 네.
0: 양식 생산, 특색 산업,
1: 네.
0: 가정 농장 합작사에 그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소액 신용 대출이 더욱 편리해지며
1: 네.
0: 절차가 간소화되고
1: 네.
0: 금리가 우대되어
1: 네.
0: 농가의 그 소액 자금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1: 네.
0: 셋째로는 농업보험을 확대하고
1: 네.
0: 품목을 다양화하여
1: 네.
0: 생산량 소득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는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을 다루는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종합적인 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양식 재배에서는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1: 네.
0: 산업 발전에서는 플랫폼이 지원하며
1: 네.
0: 취업에는 일자리가 보장되고
1: 네.
0: 자산은 활용 경로가 있으며
1: 네.
0: 금융에는 서비스가 지원합니다.
1: 네.
0: 때문에 정책을 잘 활용하고 항목을 잘 찾아 성실껏 노력한다면 농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그 우리들의 생활이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내용 잘 분석해보면 촌민 소득 증대는 우리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조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0: 예. 네, 그 위에서 얘기하다시피
1: 네.
0: 우리 정책을 적당히 잘 활용해서 우리 네. 산업에서의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면 양식 재배에서는 양식 재배에 유관된 정책을 잘 활용하여
1: 네.
0: 그 우대 조치를 받도록 하고
1: 네.
0: 산업 발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1: 네.
0: 우리가 취업에서는 정책상에서의 이러한 우대적인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며 우리가 농업 자산은 정당한 활용 경로로 거기에서의 그 수입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항목

0: 그걸 찾아서 잘 이용한다면 우리 소득은 더욱더 늘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실시하는 첫 해인데요. 우리 성에서도 이 주황 1호 문건에 따른 실시 세칙이 발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0: 네, 올해 주황 1호 문건에서는 양식 생산량을 1.4억 근 수준으로 안정시키다고 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배와 밀에 대한 그 최저 구매 가격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최저선을 확실히 지킵니다.
1: 네.
0: 다음 그 보조금 강화입니다.
1: 네.
0: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경작지 보조금, 옥수수와 콩 생산자 보조금은 병시대로 지급됩니다.
1: 네.
0: 올해 양식 기름작물 재배 전용 대출 이자 보조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 네.
0: 만약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 보조금을 받아 대출 그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셋째로는 기술 그 지원입니다.
1: 네.
0: 올해 국가에서는 흙토지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들 현장에 보내서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1: 네.
0: 우수한 종자와 좋은 그 경영 방법을 사용한다면 단위당 수확량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주의 특색 산업을 말하자면 연변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특색 산업을 하는 분들 사양업을 하는 사람들 올해 소를 키우는 이 양식호들에 한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요?
0: 네, 연변소를 대상으로 원래 길림성에서는 두 가지 큰 그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육종 보조금입니다.
1: 네.
0: 핵심 그 사육장에서 매년 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 네.
0: 만약 그 양식호가 우수한 그 배아를 선택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기준에 도달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1: 네.
0: 둘째는 규모 보상입니다.
1: 네.
0: 년간 우수한 그 배아 500개 이상을 보급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40% 이상일 경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네.
0: 이외에 산업 자슬입니다.
1: 네.
0: 국가에서는 농산물 정밀 가공을 부축하게 되는데 소를 키우는 촌민들은 도축기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소고기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소에 대한 소사육에 대한 농가들에도 정책이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이 새농촌 건설과 더불어 농촌은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마을 건설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 수리도 좋고 화장실 개소 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0: 예, 올해 보게 되면 중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첫째는 기초시설입니다.
1: 네.
0: 농촌이 음료수, 전기, 도로 네트워크를 계속 정비합니다.
1: 네.
0: 우리 주 변경촌에는 우선 5만 개의 온실을 건설하여 채소 판매 및 그 저장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네.
0: 둘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1: 네.
0: 화장실 개조, 쓰레기 처리, 오물 처리가 중점이며 농촌은 그 도시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는 문화관광입니다.
1: 네.
0: 문화관광이 융합입니다.
1: 네.
0: 331 국경도로에 의탁하여 우리 주 소수민족 마을에서 중의학이 그 양생 및 빙설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있다면 민박 또는 농촌 체험 마을을 개소하여 정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마을 환경 그 개선에도 계획이 있고 지금 금방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일전에 국가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 체계 통과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은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 삼농사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그 유리한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메시지인지요?
0: 예, 이 의견은 취업 우선 정책을 틀어지고 도시와 농촌이 그 취업, 창업, 직업 양성, 권익 보호, 최저 보장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로무 유입지와 유출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쌍방향 이동, 평등한 고용,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0: 예, 이번 의견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가지.
0: 예. 첫째로는 도시와 농촌이 취업 기회 개발을 통과하고 현시와 향진이 그 취업 공간을 확대합니다.
1: 네.
0: 예, 편민 봉사, 문화 관광, 빙설 경제, 입국 경제 등 소비 분야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조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도시와 농촌 간이 균등화된 취업 공공 봉사 체계를 통과하고
1: 네.
0: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적이고 접근 가능한 취업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1: 네.
0: 지역 간이 그 로무 접목과
1: 네.
0: 취업 정보 매칭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색 있고
1: 네.
0: 평판이 좋으며 규모 있는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도시와 농촌이 교육 자원 배치를 통과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1: 네.
0: 로무 유립지와 유철지 간의 협력을 통해
1: 네.
0: 양성을 실시하고
1: 네.
0: 예, 기술 공업 학원이 농촌 저력층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는 예,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통과하고
1: 네.
0: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상주 지역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함으로써
1: 네.
0: 호적, 신분, 연령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합리한 제한이나
1: 네.
0: 취업 차별을 제거하고
1: 네.
0: 사회보험 제도를 보완합니다.
1: 네. 네.
0: 다섯째는 예, 도시와 농촌이 빈곤층 취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며
1: 네.
0: 재빈곤 방지 대상자와 지원 정책을 떠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1: 네.
0: 도시와 농촌이 취업 최저 보상 정책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삼농사업 관련 유리한 정책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 정책적 지원 아래 우리 주 농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희망이 꽃피는 터전으로 우리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을
1: 네, 그렇습니다.
0: 다 배웠죠.
1: 예. 예. 한번 쭉 그 뒷부분은 사실은 그냥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쭉 예. 두 번 정도를 예. 해서 사실은 또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해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뒷부분이 생각 안 나죠. 그렇죠.
1: 그런가요?
0: 앞부분은 이미 확고하게 막 배워냈다면은 예. 한 차. 번쩍 네. 들어가 견유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괜찮아요. 연애나 싹 죽어라 하는데
1: 예, 예.
0: 그렇죠. 예. 뒷부분이 좀 아리송해요.
1: 그렇습니다. 후회되기가 싶고 그렇습니다. 예. 또 박이 또 생각보다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천천히 맞춰가셔야 돼요. 예. 잘하실 수 있습니다.
0: 한 초상도 어려운데 새 초상이 왜 말이냐.
1: 그렇습니다.
0: 그냥 뒷부분에 네.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네. 뛰어들어가 네.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어제 또 전화 참여 시간에 네. 한 분이 이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우리 집에 별로 여기까지 왔어요. 새 초상이 왜 말이냐까지. 예.
1: 그러셨구나.
0: 예, 애청자분이 오, 하셨어요. 예. 아우 너무 잘 윤 여사님이라고 꽃타령 잘 부리시던
1: 예,
0: 분이.
1: 예. 아이고 예. 잘하시던 분.
0: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판소리를 예. 은근히 또.

0: 조용하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네. 잘 배우셨어요.
1: 예. 아유, 어려운 소리를 또. 네. 예. 제가 어제는 조금 좀 일이 조금 많아서 네. 못 들었고, 오늘은 가서 꼭 한번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1: 무조건 거기까지 그럼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1: 예. 그 전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좀 괜찮으신지 네. 네.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또 아니리 부분부터 이제 극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저희 반소리는 사실은 1인 오페라 네. 극이거든요. 그저 혼자서 1인 다역이라 그래서 혼자서 춘향 모친도 되었다가 춘향이도 되었다가 또 이도령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을 정말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리 부분부터 극에 쓱 들어가셔서 네. 그 준영 모친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요 준영 모친은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영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영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자,
2: 그때요 준영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영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람싸움 허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뒤.
1: 잘하십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너무 좀 점점 좀 심각하게 빠지시거든요. 이야기하듯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좀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활동 범위가 너무 반경이 너무 좁으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게 좀 무섭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 그때요 준양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2: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죠.
2: 저것들도 사람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사 기르시니 준양 모친이 동전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잘하셨습니다.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번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갈게요.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예, 하나, 둘.
1: 중앙방 영창 앞에.
0: 그렇죠.
1: 가만히 올라서.
0: 하나, 둘, 셋.
1: 길을 개고 들으니 청량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하나, 둘.
1: 소량 모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1: 어간 마루 서쪽 올라.
0: 하나, 둘.
1: 두 손뼈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0: 그렇죠.
1: 한 초상도 어려운디 새 초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하나 둘 셋.

0: 지야?
1: 어머, 저 학생분은 지난 시간에 못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다 암송까지 하셨어요.
0: 가사 한 번 안 보시고.
1: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2: 네. 얼마나 반복해서 들으셨을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박을 살짝 어떻게 들어가셔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전반 흐름이 소리 이면을 표현하시는 게 어색하지가 않으세요. 네. 아주 아주 재밌게 잘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 소리를 하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양모친의 마음을 좀 읽어내시면 이렇게 막 좀 힘이 좀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힘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복만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노는 양은 너도 저거 나도 저지야. 이 정도 말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너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이 아직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뒷부분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소를 하시면서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 부분은 굉장히 좋으시고 정령한 이별이로 문화가 이제 다 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쌍창문 번쩍 열고부터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네.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3: 쌍창문 번쩍 열고
2: 무거우시죠? 뭔가 지금 끌려가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쌍창문 번쩍 열고 지금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아니라 띄워서 훅 뿌려주세요. 쌍창문 번쩍 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0: 뛰어
1: 뛰어 으로 치지 마시고 뛰어 아래로
0: 뛰어
1: 들어가
0: 들어가
1: 그렇죠 하나 둘 주먹 쥐어 딸겨 누며 자 하나 둘
0: 주먹 쥐어 딸겨 누며
1: 그렇죠 야요년아 쓱 죽으라 내가 일상 말 허기를 야요년아
0: 야요년아 쓱 죽어라
1: 여기서 포인트를 드리려면 야요년아 쓱 죽어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자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네, 속으로 야요년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 말 흙이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야요년아 쓱 죽어라 하자니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선이 안 맞는 거죠. 미리 먼저 떨어지세요. 처음에 야요년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말 허기를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미리 속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 음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떨어지세요. 미리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자
0: 야요년아 쓱 죽어라 말허기를
1: 그렇죠
0: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1: 그렇죠
0: 후회되다 시끄기에
1: 좋으세요 후회자
0: 후회하고
1: 후하고 뭔가 막혀버렸죠 아니라 호흡이 계속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 하고 여기서 막혀버리셨거든요. 사실은 가슴이랑 목은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기다리시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제 여기서 휴식하시려고 해요. 아니라 후회 되기가 쉽

0: 과헌만 먹지 말고 염벌 새 알려서 계속 호흡이 나가게 했어야 돼. 자 후회 자
1: 후회
0: 후회
1: 후회
0: 아 이음절이에요. 그러면 후회 자
1: 후회
0: 그렇죠. 호흡하시고 네.

0: 달려서.
1: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어디서 쉬어주셔야 되냐면 후회 하고 꼭 더듬숨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듬숨을 안 해주시면 두의 부분이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후회 되기가 쉽기에 호흡하시고 택택 호흡하시고 와혼 맘법 호흡하시고 찌 말고 까지 그러면 택과랑 목 뒤에 택 과혼 맘법 찌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더듬숨을 쉬실 때 절대 더듬숨이기 때문에 그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사실은 수업을 할 때는 택과헌 맘법 찌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2: 과장되게 해야
1: 거기서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세요 하면 안 하시거든요. 네, 호흡을 하세요 하면 기억이 안 나시나봐요. 네. 그래서 인식적으로 제가 그 호흡할 때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그걸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과헌 맘법 지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 호흡선을 까먹으시니까 택 과헌 맘먹 지말 이렇게 해서 기억이 좀 되시게 하는
2: 그 방법도 좋네요.
1: 예, 제가 수업할 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예,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후회되기가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후회 되기가자
0: 후회되기가 쉽겠기에 과혼만 먹지 말고
1: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신 거죠. 잘하시네. 절대 호흡을 저처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호흡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후회되기자
0: 후회하시고 되기가 쉽겠기에 대과

0: 봉황 같은 짝을 지어서 정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뜻인데 지금은 봉황 봉황 잡죠. 안으로 땡기지 마시고 소리가 내 몸 밖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리 뒤에 있어야 돼요. 봉황 붙어버렸죠. 나랑 봉황 같은 짝을 지어자.
1: 봉황 그렇죠. 같은 짝을 지어
0: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내 눈앞

0: 그렇죠.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그렇죠. 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둑숨을 저처럼 아까 그렇게 쉬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절대 그 점을 잊지 마시라고 제가 과장해서 해준 그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 호흡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0: 예,
2: 네, 그렇죠. 우리가 그 필기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선생님께서 방금 아주 조금 더

0: 더 거창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걸 예, 생각하면은 예, 어느 부분이 호흡 부분인지 예, 잘 알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율동으로 몸으로 네, 그렇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2: 기억에 남죠, 오래.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야요년아 석축을 네가 일상말 허기를, 그래서 소리가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야요년아 습축어라 내가 일상말허기를 해서 정말 그 화가 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마음을 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목이 나올 때 야요년아 습축어라 나는 먼저 떨어져야 되거든요. 창자는 기다리지 마시고, 듣는 분은 오죠 한참 있다가 떨어지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별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앞에 뭐였죠? 별일 났네.
2: 별일 났네. 땅땅.
1: 예, 조선병 땅땅. 별일 났네. 또 먼저 떨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늦어버립니다. 그럼 소리배가 늦어지거든요. 박이. 예, 그래서 지금 잘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먼저 떨어지세요. 미리 떨어지세요. 예. 너무 어려우실까요?
0: 아니, 그
1: 너무 무거운 표정이라서.
0: 그 춘향전 이게 이야기를 지금 한 장면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요.
1: 예.
0: 야, 그때 그 배우가 막 넋두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판소리가 예, 정말 하나로 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소리의 변이.
0: 아, 그걸 예, 생각하면서 넋두리.
1: 그렇습니다.
0: 춘향 엄마가 예, 그 기생인 처지인데 예, 신분이 기생인데 네가 감히
1: 예,
0: 양반 자제랑 그 사귀었나 이게.
1: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0: 예, 그러니까 예, 그 애탄이 예, 아 근데 너무 딱 그 박선 선생님이 이야기 노래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속에 막 우리가 지금 그 주인공 돼 옆에서 지금 향단이 됐나요? 옆에서 보는 것 같아. 예.
1: 네. 아이 참 그래서
0: 너무 재미지게. 아니 그래서 예, 판소리를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예, 정말 맛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막 그 극중 속에 우리가 막 이 살아있는
1: 그렇죠. 예, 그렇죠.
0: 주인공이 같아 예, 보이고
1: 그걸 살려 주셔서 정말 1인 오페라 극이라고 해서 예,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예, 꼭 잘 배우셔서 그렇게 표현을 어느 대목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아유 배웠다가 예, 이제 예, 나중에 하셔야죠.
1: 아 그렇죠. 예. 꼭 하셔야죠. 그럼. 욕을 또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준영 모신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이도령이 예 그렇게 또 하거든요. 이도령이 지금 이러고 지금 준영이랑 지금 이러고 앉아서 둘이 어떡하냐 이제 효제해야 된다 예, 이러는데 준영 모신이 갑자기 문을
0: 무릎 번쩍 들어가시는
1: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감히 우리 딸이랑 헤어져?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죠.
0: 예.
1: 뭐 헤어진다. 그러니까 헤어질 거면 나를 죽이고 향단이도 죽이고. 향단이는 무슨 죄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매번 이 대목을 할 때마다 왜 향단이를 죽이지? 예. 그래서 나도 죽이고 향단이도 죽이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는 못 간다. 살려두고는 가지 말라. 예, 예.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자는 거죠.
0: 네, 그렇죠. 예,
1: 그렇죠. 그래서 그 춘향 모친이 만류하고 싶은 이도령을 정말 만류하고 싶은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어법이죠. 네. 정말.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3: 준양 모친이 나온다.
1: 그렇죠. 근데 준양 모친이
0: 준양 모친 자국해놨어.
1: 오늘 좀 잠을 좀 덜 깨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준양 모친 지금 네, 자다가 비몽 사몽해서 네, 기운이 그래도, 없어서 하는 그래도 거예요.
1: 상처물이 아직 머리를 그렇게 반듯하게 빗지는 않으셨지만 준양 모친이 나온다. 그렇죠? 나오면 내 몸에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은 준향 모친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자꾸 땡기지 마시고. 자,
3: 준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3: 준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명한 이별 히로구나.
1: 그렇죠. 하나 둘.
0: 준향 모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간 마루 석적 올라.

0: 하나 둘
1: 안초상도 어려우니 제초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하나 둘
1: 쌍창문 번쩍

0: 그렇지야.
1: 그렇죠. 오, 잘만 하시네요. 잘만 하시네요.
2: 중간 부분이 막 헷갈려지기도 한데.
0: 예, 박 때문에, 박자 네.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2: 그렇죠.
0: 그래서 꼭 들어가는 부분을 끝마치고 그다음에 엇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네. 그 네. 선생님이 완창을
0: 예.
2: 처음부터 완창을 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좋죠.
2: 네.
0: 예.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루어지니 준양모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준양모치니 나온다 준양 모친인다 온다 아 던딜 비춰놓고 상처벌이 행주지마 부력이 없이 나온다 아.

우산도 어려운디 새 초상이 웬 말이냐 쌍창문 번쩍 유

0: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후에 되기가 쉽기에 과헌만 먹지 말고 여하염불세 알려서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두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오시고 아우 오, 대단해요.
2: 선생님도 하셔.
3: 네?
2: 선생님도 하셔.
1: 저는 지금.
2: 깨미 따라.
1: 열심히 못해서.

0: 그래서 뭐 하실 수 있을
1: 거예요. 따라 듣자 그만
2: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0: 어디까지 괜찮으실까요? 어디까지 괜찮으신 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2: 네? 한윤재나 쓱 죽어라까지는 어떠시죠?
3: 쓱 죽어라?
2: 예, 예.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4: 거기 지금 예. 공부 못해서 그저 우리 영정이 김학생처럼 정말 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2: 아유, 잘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야, 어떻게 사설 읽고 다 암송을 했을까요? 저분은 늘
0: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듣고 네. 노력을 하셨을지를
4: 모범 학생이
0: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우신데 그거를 정말 반복해서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4: 하니까
0: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아니면 네. 해보실까요?
1: 스승님. 네.
0: 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실까요?
4: 해보죠.
0: 자, 네.
4: 자, 그때의 춘향머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4: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난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썸 허나보다
0: 그렇죠.
4: 울음이치 장착 이뤄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0: 시구!
4: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4: 허!

0: 씨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빵 영창 앞에.
0: 그렇죠.
1: 만히 올라서
0: 쉬고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량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하나 둘.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1: 어감마로 섭정 올라.
0: 그렇죠. 하나 둘.
1: 두 손 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0: 그렇죠. 하나 둘.
1: 한 초상도 어려운디 제 초상이 웬 말이냐.
0: 얼씨구. 하나 둘.
1: 상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춤목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1: 하연연아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 허기를.
0: 그렇죠.

0: 좋지야.
1: 어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아유 잘 받으시네.
0: 네. 아유 이쪽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2: 또 어려운 거 받으셔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또 하시면 너무 잘하시잖아요.
0: 솔직히 아... 제 방송은 못 들었죠. 연습을 못해서.
2: 연습을 못하셨는데도 네. 이렇게 잘하시는 거면 진짜 잘하시는 거.
0: 부끄럽죠.
2: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특히 그 내려오는 부분을 미리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두손뼉 땅땅 별일 났네 를 빨리 오시더라고요. 보통 거기는 잡혀서 좀 이렇게 있으시다가 하시는데 빨리 바로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잘 가르쳐 주셨어요.
2: 역시 잘 하시네요.
0: 역시 잘 가르쳐 주셨어요.
2: 네. 네. 어떻게 좀 잘 어려우신 부분이 좀 많으실까요?
3: 많습니다.
2: 아, 그러세요?
3: 시간이 많이 흘러야 좀 숨이 배지.
2: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박자부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는 그 효과인데, 하시다 보면 그 효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들여서 잘 또, 예,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연습을 하실 적에 더 미래시일까 해서.
0: 그렇죠.
2: 예.
0: 그 반소리를 처음 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예. 그 우리가 등이 넓어지는 소리
2: 그렇죠
0: 뭐 열고 이 부분이랑
2: 그렇죠
0: 그렇죠
2: 예 그렇죠
0: 그다음
2: 번쩍 열고
0: 예 그렇죠 가만히 가만히
2: 올라서
0: 그렇죠 이런 부분이랑 야 이거 저 시간에 되면 뭐 단누구나 소리
2: 그럼 제가 억울하죠. 그러면
0: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려운 시간이 걸려야 돼요.
2: 그렇습니다.
3: 반복하면
0: 그렇죠
2: 그렇죠 그겁니다.
3: 네 소화기 바빠요. 뚱말뚱함해지
0: 그렇죠.
3: 네 같기도 하고 또 네.
2: 근데 이럴수록 크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0: 아주 예. 자꾸 들어보시면은 예. 아 이게 그런 소리구나 이 알 귀가 예. 열려집니다.
2: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김 여사님 좀 불러보시죠.
3: 말고 그다음에
2: 여염을
3: 염을 이것은 이제 예. 요어 이렇게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2: 예.
3: 긴조제 그게 아이들 때.
2: 아 그 부분 앞에 먹지 말고 앞에 먹지 말고 요 뿌려주세요. 여염을 새 알려서 여가 아니라 뿌려주세요. 그렇죠. 새 알려서 뿌려주세요. 그렇죠.
3: 예.
2: 그렇습니다. 알려서 그렇죠.
3: 그다음에 이게 지체도 놓아갖고 이게 쭈루룩
2: 예.
3: 이거서
2: 아마
3: 하모양으로 내려간다
2: 말입니다. 지체도 놓아갖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서러워서 서로 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면이잖아요. 그래서 지체도 놓아갖고 나는 살기 싫다 춘향아 이 정서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체도 놓아갖고 인불도 놓아 같은 복망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 해 노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는 부분인데 선율로만 가면은 그게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로 가셔야 돼요.
0: 네.
2: 춘향 모친이 그 정서로 가셔야 돼요. 네. 내가 뭐라 했어 지체도 정말 너랑 같고 인물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봉황 같은 그런 사람을 둘이 그런 사랑을 하면 참 좋으련만 이게 지금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라는 그 막 내가 뭘 했어 지금 막 뭐라 했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율적으로 다가가시면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거기 바꿀 때도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노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0: 이런 건 넣어야 되겠네요.
2: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했어 이겁니다. 네, 그래서 표출을 해내야 되거든요.
0: 네.
2: 여기서도 점잖게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이게 아니거든요. 너와 같은 봉황 같은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꼭 그 정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3: 그다음 선생님 주먹지어 딸기네요. 주먹지어도 예. 이렇게 조금 들어가죠.
2: 돌려서 들어가죠? 직선으로 안 들어가죠?
3: 아니 주먹지어 예. 그 전에
2: 예예예 예.
3: 이게 무슨 이렇게
0: 방으로
3: 하길에 배를 뿌나
2: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쥐어 딸겨놈이. 호흡소리를 다 연구를 하셨네.
0: 호흡소리. 이걸 연습 많이 하세요.
2: 정말 굉장한 건데.
0: 주먹쥐어.
2: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그 주먹쥐어 아. 그 어간이 그 어.
2: 그렇죠.
3: 어떻게 하는지.
2: 아. 똑같은 정서입니다.
0: 감정 처리죠.
2: 예. 호흡소리를 저는 네, 호흡소리. 좀, 시간이 거의 그렇죠. 괜찮은가요?
0: 네.
2: 호흡소리를 저는 한 개 호흡손으로만 좀 이렇게 풀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계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하는 분이 정서가 수백 가지의 정서가 있는데 똑같이 숨소리는 적게 내야 되고 뭐 이거는 소리 이면에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막 울고 불고인데 어떻게
0: 한 소리는 그 무대 그렇죠? 예술이잖아요. 네,
2: 그렇습니다.
0: 설창 예술이니까 연극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극하는 주인공이 되었다가 소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도 다 넣으면 정말 그렇죠. 그 현장감이 충분하죠.
2: 예.
0: 그래서 이런 것도 넣고
2: 그렇습니다.
0: 와,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억지로 나는 게 아니라
2: 그렇죠.
3: 그러니까
0: 입장이 되어서 나는 거예요.
2: 그렇죠.
0: 예. 야,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3: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그 배리 불어놨다 말이야.
0: 배리 불어놨다. 화가 났어요.
3: 소리 나온다 말이야.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연변무 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

0: 작가 중 준영 모친이 나온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판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판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소금은 령자의 절친이므로 령자는 책임을 느끼고 박매와 함께 가게로 갔지만 소금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소금의 집인 영경로로 달려가 보니 집은 텅 빈 채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박매는 령자를 끌고 점쟁이인 종대사를 찾아갔고 골목에서 정대사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매는 정대사에게 도도가 어디로 갔는지 간절히 물었고 정대사는 그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간단히 답했다. 박매는 도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정대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도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래라면 공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꽃나비에게 마음을 주고 꿀을 따볼 시간도 잃어버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도도의 행방을 물었고 정대사는 도도의 운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주의 봄 총재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유아 씨가 함께 동행했다. 봄 총재는 유아 씨가 이제 자신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고 유 총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아 씨는 도도가 정말 달아나 버렸는지 물었고 후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때 릉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고 그 남성이 외국인이며 앞에 있는 하원 호텔에 묵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리리가 중년 남성을 데리고 들어왔고 운전사 라 선생은 와인 한 상자와 와인잔 한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리리는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사업 친구이며 투자회사의 한 총재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방 안에는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요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이자 모두 잔을 들고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봄 총재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회사 계획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리리와 한 총재는 매우 세심하게 경청했으며 곧 함께 서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룡자는 릉홍을 보며 중국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왜 외국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했다. 릉홍은 왜 안 되는지 되물으며 외국인이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자는 그 외국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릉홍은 그래도 상해의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릉홍은 미소를 지며 아보의 못스러운 모습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의 조카가 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방금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즉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갈 선생은 조카는 회계사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릉홍은 정말로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흥분하며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아보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며 사람은 늙으면 온갖 괴로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릉홍은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화원 호텔에서 만난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고 자세가 바르며 온전히 복만 누리는 분이었다고 릉홍은 회상했다. 릉홍이 화원 호텔 로비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고 뒤에는 외국인 부하가 따라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릉홍에게 외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냐고 물으셨다. 릉홍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으셨고 부하는 즉시 쿠션을 깔아드렸다. 할아버지는 늙었으니 오직 복만 누리려고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이 괜찮다면 앞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제안했다. 릉홍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릉홍은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어 함께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고 부하는 곁에서 늘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정원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을 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고 대략 45분 정도 두세 바퀴를 돌았다. 릉홍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로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릉홍도 좋아서 정말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릉홍이 미소를 짓자 할아버지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릉홍도 괜찮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고개를 끄덕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 할아버지는
숫자를 잘 기억하니 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외우겠다고 하셨고 릉흥은 번호를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2시에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흘째 점심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빨리 결론을 들려달라며 재촉했고 릉홍은 넷째 날도 2시에 산책을 하고 2시 30분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모두 네 번을 함께 산책했는데 할아버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니 릉홍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하라고 하셨다. 릉홍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릉홍은 자리에 있던 허생에게 추측해보라고 했고 허생은 외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두 나라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말을 잠시 멈추었고 갈 선생은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웃으셨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를 낮밤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봄 총재는 네 번이나 정원에 함께 갔으니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고 시간에 따라 여금을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보와 호생은 크게 웃었다. 유아 씨는 친척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룡자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능홍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온갖 헛소리일 뿐 점점 황당해진다고 말했다. 릉홍은 자신은 그때 화원 호텔이 정말 좋다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높고 예뻤고 꼭대기 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릉홍을 34층 스위트룸으로 데려가셨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릉홍은 자신이 화원 호텔 최상층 방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이 상해였고 사방이 상해 풍경으로 가득했다. 릉홍은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릉홍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다시 상해에 오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은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전화를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들 말을 잠시 멈추었고 릉홍은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평생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죽어라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아 씨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풍경만 보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의심을 표했고 리리는 릉홍이

하기를 믿는다고 지지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셨다면 분명 후하게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릉흥은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시 뒤 분위기가 바뀌어 주방 아주머니는 컵을 들고 술을 살짝 마셨다. 갈 선생은 령자에게 한 잔을 권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드니 몸 조심하라고 걱정했다. 령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갈 선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자신은 하녀처럼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당 개업은 원래 갈 선생이 주도했고 모든 비용도 갈 선생이 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후생은 자리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느끼고 급히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릉홍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자신과 갈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웃 사이였다고 말했다. 령자는 이제 싸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갈 선생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식당을 열게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치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친구들 앞에서 특히 새로운 한 총재와 애국인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또 이야기하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한 총재는 사소한 일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고 봄 총재는 잔을 들고 령자와 릉홍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한 잔 마시겠다고 제안했다. 호생은 갈 선생을 대신해서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했고 리리는 한 모금은 너무 적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는 함께 한 잔 마시자고 했고 리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마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갈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 입간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근중 황제가

0: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예.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공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악요 제약 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악요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신 안에 제가 좀 문의를 받게 됩니다.
0: 네.
2: 어찌나 난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경 색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 염자 자 났습니다. 그냥도 닦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냐 모니한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성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도
0: 자수
2: 구멍이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거 내봤어 하는 썼던 한도 합니다.
1: 네.
0: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정도마의 공장이 더 자원돼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1: 예? 예, 동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지하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지하공장.
0: 네, 지금 선생님 또 예,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저는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다달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1: 예,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네.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이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니까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에 자꾸 닭갈치를 한단 말입니다.
3: 네.
1: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3: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네 보신 아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파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1: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하여튼 개인 얘기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코업에 대한 답을 봅니다.
1: 네.
4: 유생병에는 이 근육 고시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1: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예.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젖들고 이게 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4: 알아서 좀 받아봐라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대, 이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마이다. 이것만.

0: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추간반달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견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오전은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뇌조직 위축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손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2: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대통령이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벌써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2: 예.
3: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다음에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본사변이 영 작았는데 다이어트 포즈 봤어요.

0: 나 밤사벤은
1: 밤사벤 잤던 사람들이 이약 쓰고 많이 나사렀단 분들 죽지 않습니까?
0: 오, 그래도 이뭐 구하여 쓴다부터 밤사벤에 아 정말 한번 내지 두, 혹시 두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1: 예.
0: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약에 꾸준히 좀 먹자 그런다게 효과 좋으니까.
1: 이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전화 받겠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두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벅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시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붙이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시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입간 냉목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폰에 시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단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4: 그런 대단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하는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웃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랬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고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철 작사 디테어 작곡의 나그네 한 세상입니다. 담백한 가사와 부드러운 선율은 삶의 희노애락을 조용히 되새기게 하며 듣는 이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합니다.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홍영하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입니다. 넓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 희망 가득한 삶의 테두리를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여성 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리상각 작사 황성룡 작곡의 고양이 강물이 이어집니다. 흘러가는 고양이 강물처럼 끊어지지 않는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긴 이 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학성 작사 리아수 작곡의 연변정가입니다. 연변의 상과물,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가 생생하게 담긴 이 노래는 고향의 연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아는 곡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연변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에는 늘 따뜻한 축복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명철 작사, 박지선 작곡의 축복의 노래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삶을 향한 진실한 축복의 마음을 노래한 가곡입니다. 김명철 한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재현 작사, 김태성 작곡의 내 조국 그 어디나 아름답네가 이어집니다. 조국이 상과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곳에 깃든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이 가득 담긴 이 곡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깨워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강일 작사, 리동의 작곡의 해변의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해변의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운 선율에 아리랑 특유의 감정이 담겨 독특하고 아름다운 연민 음악이 매력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일상을 뒤로하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곳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람소리, 사람 냄새, 낯선 길로에서 마주치는 작은 행복들. 네, 우리의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개할 관광지는 바로 중국 사천성의 성도입니다. 40분 동안 딱딱한 여행 가이드처럼 평범한 라료라는 게 아니라 마침 내가 직접 성도에 살면서 매일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편안한 이야기 형식으로 성도의 모든 매력을 풀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번쯤 가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정말 한 번 가면 잊지 못하고 두 번 가면 빠져버리고 세 번 가면 정착하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도시인데요. 중국에서도 최고의 여유로운 도시, 먹고 놀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느긋하고 따뜻한 사람 냄새 가득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의 기본적인 위치부터 간단히 얘기해 드릴 텐데요. 송도는 중국 남서부 사천성 주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천 분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형이 평평하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후가 매우 온화한데요. 겨울은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적고 여름은 무더위가 심하지 않고 습한 편이라고 합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물이 넉넉하며 자연이 풍요로워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의 역사는 정말 깊습니다. 무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도인데요. 크게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발전해온 도시입니다.

삼국시대 때는 청나라의 수도였고 류비, 제갈량 등 유명한 인물들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문인 학자들이 모여들어 문화가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는 역사 유적이 정말 많지만 그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송도에 대해 알아보자요. 송도의 가장 큰 매력, 바로 먹거리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송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매운 음식이죠. 사천 요리인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송도의 음식은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얼큰하고 감칠맛 나며 향이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사천 요리의 특징은 마라이죠. 이 마는 화끈한 느낌, 라는 매운맛이라는 뜻입니다. 후추의 화끈함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사천식 샤부샤부입니다. 성도 사람들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죠. 성도의 밤거리에 가면 거의 모든 식당에 샤부샤부 냄새가 진동합니다. 큰 소태에 사천 특제 마라소스를 끓이고 고기, 채소, 해산물, 두부, 당면 등 뭐든지 넣어 먹는 건데요. 친구들이랑 모여 앉아 뜨끈한 샤부샤부를 끓이면서 술 한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성도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저녁입니다. 특히 겨울에 먹는 샤부샤부는 정말 몸까지 녹아내리는 느낌입니다.

단 피면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면발이 쫄깃하고 고기 으깬 거, 참기름, 고춧가루, 파 등을 넣어서 비벼 먹는 면 요리입니다.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폭발하고요. 길거리 간판대에서 파는 단피면이 오히려 더 맛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마파두부도 사천 요리의 대표 주자죠. 두부에 고기 다진 거 마라 소스를 넣어 볶은 요리인데 부드러운 두부와 얼큰한 소스가 어우러져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수수냉면, 사천식 만두, 골목튀김 등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는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일주일을 먹어도 안 질릴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성도의 음식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가면 먹는 여행을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매운 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차 문화도 정말 깊은 도시죠. 성도 사람들은 차 마시기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데요. 성도 골목골목에 찻집이 정말 많은데 나무 의자에 앉아 값싼 차를 마시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찻집에서 장기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사람들도 친구랑 차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혼자 온 사람도 책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느긋한 삶의 속도인데요. 다른 대도시처럼 바쁘게 달리지 않고 현재 순간을 즐기며 천천히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들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성도시 청량구에 위치한 무후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국시대 청나라의 명재상 제갈량을 기리는 사당인데요. 성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목이 우거지고 전통적인 중국 건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옛 삼국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무호사 안에는 제갈량의 유물과 역사 기록이 전시되어 있고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서 산책하기 최적이랍니다. 그리고 진리 고성도 꼭 가봐야 할 곳인데요. 성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고성인데 옛 성도의 골목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돌길, 전통 가옥, 골목 가판대, 수공예품 가게, 전통 음식점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치 시간이 멈췄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관광지이지만 상업화가 너무 심하지 않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겹고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진리 고성에서 저녁 노을 질 때 산책하면 정말 분위기가 최고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강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전설적인 수리시설로 기원전 256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천 분지의 농사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도강원 주변은 산과 물이 아름다워서 풍경이 정말 멋지고요. 역사적인 의미도 깊어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네, 성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참대곰이죠. 성도는 참대곰의 고향입니다. 성도 시내에 있는 참대곰 기지 연구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참대곰 보호 연구 기지인데요. 귀여운 참대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기 참대곰부터 어른 참대곰까지 대나무 먹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정말 사랑스럽기만 한데 특히 아침 일찍 가면 참대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참대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성도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도의 자연 풍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청성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요. 중국 도교의 발원지 중 하나로 산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고 절경이 이어집니다. 등산하기도 좋고 시원한 바람과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룡락산도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변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휴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성도는 시내에서는 도시의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만 나아가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이제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성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 사람들은 정말 정겹고 느긋하고 밝고 인심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도시지만 바쁘게 살지 않고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길에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식당에서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이야기 나누면 정겹게 대해주는 분위기가 짙은 사람들입니다.

청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정말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후에 차 마시고 저녁에 친구랑 샤브샤브를 먹고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교회로 나가서 자연을 즐기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답니다. 경쟁 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성도는 정말 힐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여유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성도의 밤 풍경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시내 중심가인 춘소로는 밤이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고 쇼핑거리로 북적이며 골목길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밤에 강가를 산책하거나 골목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친구랑 밤거리에서 간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성도의 밤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또 송도는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시내에는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요. 버스 노선도 많고 택시도 저렴합니다. 교외 관광지로 가는 버스나 기차도 자주 다니고 송도 국제공항은 국내외 노선이 정말 많아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정말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송도는 사계절 내내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공원이 아름답고 여름은 덥지 않고 습하지만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고 가을은 단풍이 예쁘고 날씨가 맑고 겨울은 추워도 눈이 잘 오지 않고 따뜻해서 샤브샤브를 먹으며 여유롭게 보내기 좋습니다. 언제 가도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라서 계절 상관없이 방문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40분 가까이 송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냥 정보를 라려란 게 아니라 마치 송도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셨는지요? 송도는 정말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삶의 여유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맛있는 것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보다는 정겹고 편안한 도시를 좋아하는 분,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바쁜 삶에서 잠시 쉬고 싶은 분,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성도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한 번 가면 그 느긋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빠져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네, 성도를 소개하면서 돌이켜볼 때 성도는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삶을 느끼고 그곳의

네, 오늘 이렇게 40분 동안 편안하게 성도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직접 성도에 가서 직접 그 느긋한 오후차 시간을 느끼고 뜨끈한 샤브샤브를 먹으며 귀여운 참대곰을 보고 성도의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2: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부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그리움도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중한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보물상자 속에 오늘은 어떤 빛나는 보석이 새겨지고 계신가요? 하나 초작사 허소라 작곡의 리예화 가수가 부른 인생 보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신나게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조덕진 작사, 황석기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와 당신 차차차를 전해드립니다. 차차차,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이 경쾌한 리듬. 두 가수의 익살스럽고 사랑스러운 호흡이 그대로 살아있는 신나는 곡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고향 풍경 속에 언제나 마을 하늘을 정겹게 날아다니던 청제비 모습을 노래한 가요. 허도 작사 문룡덕 작곡의 박연영 가수가 부른 고향의 청제비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여러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시나요? 혼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는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혼잣말을 만담처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반대로 혼자 있으면 마치 무건수행을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 가끔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면벽수행을 하니까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고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부러 혼잣말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허전하거나 누군가가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독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부클럽을 한번 떠올려 주시죠. 어떤 이야기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갈 곳 없는 혼잣말들이 모여 정다운 대화를 펴내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연애부터 결혼에 골이 나기까지 부모님의 반대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셨나요? 더구나 그 반대의 원인이 나의 가치관으론 차마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면 우리는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령 결혼에 골이 냈다 하더라도 이후의 생활에 또 적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결혼에 골이 난 32살 여자입니다. 그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결혼이었어요. 5년의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는 제가 남편과 평생을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가장 든든한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아빠였어요. 도대체 남편의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빠는 단 한 번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를 했는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침묵과 퉁명스러움으로 일관하는 아빠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저는 그대로 물어본들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빠가 항상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물어보았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죠. 아마도 사위의 직업에 대해 남다른 기준과 또 원했던 그림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인이거나 혹은 평소에 동경하던 분야의 직업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고 나자 역설적이게도 제 안에서는 이 남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겠다는 오기가 샘솟았습니다. 겨우 직업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품과 성실함 그리고 저희가 보낸 5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려는 아빠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일종의 반발심이었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선택권을 아빠의 고집에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빠 혼자만 유쾌하지 않은 오묘한 기류 속에서 저희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다행히 결혼 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더 성실했으며 저희는 서로를 아끼며 작은 신혼집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나갔죠. 아빠의 반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듯 저희의 일상은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친정집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지없이 깨지곤 했어요. 결혼만 하면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만 주면 아빠의 마음도 서서히 풀릴 줄 알았어요. 자식이 이토록 행복해하는데 그 고집을 언제까지나 피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정교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남편에게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남편은 장인어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 주 전부터 고민하며 아빠가 좋아하신다는 고급 전통주와 영양제 세트를 준비했어요. 친정집 거실에 들어서며 남편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아빠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턱 끝으로만 대충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아빠는 고맙다는 인사치레 한 번 없이 선물은 거기 두고 가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장인어른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빠가 무뚝뚝하게 굴어도 먼저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려 했고요. 주말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낚시나 등산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사위로서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아빠의 그 단단한 빗장도 열릴 것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죠. 명절과 집안 행사가 반복될 때마다 돌아오는 건 변함없는 냉담함이고 이제 남편은 많이 지친 듯 보입니다.

이점을 바꾸어서 저였어도 지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 일일까요? 이쯤 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남편을 밀어내는 진짜 이유가 정말로 남편의 직업 때문일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빠가 보이는 태도는 단순히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어쩌면 아빠는 지금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딸과 그 딸을 데려간 사위에게 서리 없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빠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나 고성이 오가지 않으니 조용해 보이지만 밑바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뒤에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희 부부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고 친정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원망만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아빠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그늘 아래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반발하며 아빠라는 거대한 존재를 의식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작년 5년을 만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직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인생의 일손이는 더 이상 친정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선택하고 일군 남편과 나 우리 두 사람의 가정 역시 제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거든요.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빠와 남편의 불편한 관계라는 이 외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정작 아무 문제 없던 저희 부부 사이마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남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평생을 고집스럽고 투박하게, 하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어 했던 아빠였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당시 자신이 내렸던 결혼 반대라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30년 넘게 고수해온 가장의 자존심으로 차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이토록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막상 사위 앞에 서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 본래의 날카로움 뒤에 숨어버린 것일지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와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과 그 방법을 몰라 혼자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도 딸을 시집 보내고 사위를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이니까요. 미안하고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투명스러운 침묵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뿐인데 그게 사위에겐 거대한 냉대로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위가 찾아올 때 따뜻하게 한 번만 웃어주라고 아빠에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사이 괜찮아지겠죠?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갈등의 열쇠는 사위가 아닌 딸이자 아내인 사연자만이 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빠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툴고 지쳐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명확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편에게는 그동안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시고요. 부부 사이의 서먹함과 고립감부터 걷어내보세요. 그런 다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아빠에게 그 누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니 사위를 마주하면 한 번이라도 웃어주라고 말하며 아빠의 자존심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의 서툰 마음은 따뜻하게 안심시켜드리되 내 가정을 지키는 방패는 단단히 쥐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아빠의 랭대가 대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당분간 친정 방문을 줄이는 등 영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남편의 자존감과 독립된 부부의 세계를 우선적으로 수호하시는 걸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화가 진행됐다고 해도 바로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각오는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주계화의 글입니다. 나만의 풍차를 찾아서. 요즘은 전자책을 보는 데에 푹 빠져버렸다. 종이로 된 책도 좋지만 전자서적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수시로 볼 수 있어 좋다. 오늘 점심도 웹사이트에서 보통의 것이 좋아라는 책을 한 권 샀다. 눈에 띄는 제목들이 보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마음이 끌리는 제목들을 보면 더 빨리 읽고 싶어 책도 더 신나게 펼치게 된다. 사자마자 냉큼 읽어 내려갔다. 좀 전에 눈길을 끌던 제목부터 찾아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써내려갔는지 단숨에 읽었다. 마음을 끄는 그림들에 대한 짧은 감수들을 심플하게 적은 글이라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 더 좋았다. 글에서는 구석구석 평범한 일상들에서 얻은 행복을 소리 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목길, 지하철역,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서 행복을 찾는 짓궂음도 있었다. 잘 모르는 낯선 일들을 마주쳤을 때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마치 예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정답게 다가왔다. 오래전에 나도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다.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낯선 길에 나섰다.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곳,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생경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이 주는 어떤 푸근함이 있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다. 평소에 나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 낯설음이 어쩐지 어색하고 싫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체험한 낯설음에는 불편함이 없어 너무 인상 깊다. 내가 사는 곳에 익숙한 음식이 아닌 현재의 맛에 듬뿍 배인 매콤한 음식을 맛보는 것이 좋았다. 지역

억양이 다분해 한번 들어서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은 말들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좋았다. 한참 돌고 나니 배가 출출해 났다.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다.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가 조금 앞에 자그마한 음식점이 보여 찾아 들어갔다. 장식도 간단하고 상도 고작 서너 개밖에 없는 음식점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좋았다. 들어설 때부터 미소 지으며 반겨주는 주인의 모습 때문일까. 뭘 드시겠어요? 사람 좋게 생긴 음식점 주인이 메뉴판을 앞으로 건네주었다.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내 억양에서 외지 사람임을 알아차린 듯 주인이 벌씬 웃으며 말했다. 여행 오시나 봐요. 이 계절은 날씨가 맞춤해서 오는 사람들이 보근했어요. 우리 집 인기 메뉴는 물고기거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때는 11월이었지만 난방이라서 햇살이 포근했고 날씨가 북방처럼 차지 않았다. 주인의 웃음에 이끌려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그거로 주세요. 손님은 혼자니까 1인분으로 드시면 되겠어요. 고객으로부터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속셈이 많이 보이는 장사꾼들과 달리 생각지도 못한 1인분까지 챙겨주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더 가슴에 와닿았다. 손님에 대한 정성어린 마음이 돋보여서인지 그날의 음식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다. 그릇을 굽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음식점을 나섰다. 낯선 곳이지만 고향처럼 푸근한 느낌이 또다시 갈마들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낯선 거리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내가 사는 곳이 없는 그곳에만 있는 그 무엇을 사고 싶었다. 그러다가 마음에 수확되는 기념품을 찾았을 때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었다. 하기야 나라는 외지 유람객의 눈에는 낯설음으로 안겨오겠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가장 평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때 나는 낯선 곳에서의 낯설음을 무작정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다. 낯설음이라는 매개물이 있어서 유난히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자주 낯선 곳을, 낯선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에스파네 세르반테스가 그려낸 돈키호테. 만년까지도 기사의 모험을 꿈꾸며 자신만의 풍차를 찾아 나서는 돈키호테. 비록 그의 모험은 실패했지만 그의 용기와 낯설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가히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돈키호테를 떠올리니 어쩌면 나의 삶에도 낯설음이라는 세 글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나는 새로운 사물을 처음 접할 때는 짙은 흥미를 느끼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저도 모르게 흥미를 잃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고 보니 낯설고 색다른 것을 동경하는 한편 자꾸만 익숙한 것에 더 기대게 된다. 자료를 뒤져 모순의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사람이 뇌는 낯선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을 찾게 된다고 한다. 지금은 눈만 뜨면 변하는 세상이고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상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대의 라고자가 되기 마련이다. 문득 서머셋 모음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은 어떤 책보다 흥미진진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이다. 이 말을 떠올리는데 가슴이 설레인다. 세상이라는 벅찬 책을 덜컥 받아 안았지만 이 심오하고 버거운 책을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냥 읽으면 인침 질리고 따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키호테처럼 나만의 풍차를 찾아보면 어떨까? 나만의 풍차는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만의 풍차를 찾는 관건은 아무래도 낯설음인 듯 싶다. 사실 낯설음, 낯설게 하기란 말은 러시아의 시클롭스키가 주장한 것으로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돼 잠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도 너무 친숙해 익숙하기만 한 일상의 것들을 나

0: 낯설게 만들어 기존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색다르게 느껴지게 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을 한결 더 살맛이 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낯설음을 찾아 나만의 풍차를 찾아 이제라도 서툰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끔씩 훌쩍 떠나는 물리적 거리의 여행도 물론 좋다. 하지만 굳이 그런 여행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안온함에 만족하지만 말고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변신도 해보면서 나만의 풍차를 찾아보련다. 익숙함에 포근히 안주하고 잠들어있는 나의 뇌에 부단히 새로운 자극도 줘보자. 언젠가 드라마를 보다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완전 색다른 캐릭터로 나온 것을 보고 그 낯설음에 매료돼 심취된 적이 있었다.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저런 반전 매력이 있네 하고 드라마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이 또한 낯설음의 매력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낯설고 새로운 곳이 난다. 그처럼 내 마음에도 인테리어를 다시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평소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보고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했다. 가끔은 서점에 가서 자신의 취향이 아닌 전혀 다른 분의 서적들을 뒤적여보고 평소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가 운동도 도전해보고 홀로는 각이 저어드는 영화관에 혼자 가서 새로 상영된 영화도 보고 용기 내어 새로운 모임에 참가하고 듣기만 하던 청중으로부터 발언자가 되어보기도 했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역할도 시도해보니 어느새 말라가는 밥알 같은 마음이 전보다 튼실해지는 것만 같았다. 우리말 속담에 고이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아내란 현실이 언젠가는 발목 잡는 덫이 될 수도 있고 낯설음을 찾아 나서는 작은 시도들이 훗날 인생 역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나만의 풍차를 찾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서툰 도전임에도 나만의 풍차를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멋진 일일지도 모른다. 저 멀리에서 손짓하는 풍차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보자. 훗날 돌이켜보면 후회 없는 멋진 도전이고 선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돈키호테의 시대는 지나갔어도 자신만의 풍차를 찾아 나서던 돈키호테는 충분히 멋진 이미지로 오래오래 남아있지 않는가. 꽤 따가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드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서 인터넷 도서를 뒤적이다가 핸드폰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끄적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나름 의미 있는 순간일 듯 싶다. 내 코끝을 감도는 청신한 공기도 가끔 얼굴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도 가끔 어디선가 풍겨오는 한 줄기 꽃내음도 다 좋다. 문득 한 줄기 미소가 피어오르며 저절로 입귀가 올라가는 것 같다. 오늘도 우연히 평범한 일상에 낯설음이라는 조미료를 살짝 가미한 것은 아닐까. 뒤늦게야 느끼면서 나는 바람의 숨결을 훅 들이마신다. 상쾌한 바람이 너무 좋다. 가슴속이 뽕 뚫리면서 후련해진다. 나의 작은 일탈, 나의 낯설음 만들기, 평범한 일상에 쨍하고 나타난 이런 느낌을 찾아 오늘도 나는 나만의 풍차를 찾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마음의 갑옷을 만들고 성장의 길에 힘을 실어주는 육아서적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순조롭게 자라다 보니 작은 좌절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고 선생님의 꾸지람에 감정이 무너지며 또래와 다툰 뒤 자기 비하에 빠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는 육아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아이가 좌절을 마주했을 때 갖는 심리적 견디는 힘, 자기 조절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으로 평생 함께하는 핵심 심리 소양이자 아이가 성장의 풍파를 이겨내고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갑옷입니다. 번홍생이 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은 아이의 심리적 나약함을 해결하고 과학적인 좌절 교육을 실천하는 권위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아동성장 현실에 기반하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전문 리념을 융합해 아이 성장 속 다양한 좌절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했습니다.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육아 방법을 제시하며 부모가 좌절 교육의 오류를 벗어나 아이가 좌절 속에서 용기를 내고 성장하며 강한 내면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현대 가정 육아에서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회복력 키우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대리와 사랑,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아이는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받아들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견디는 힘이 약해 조금 불순한 상황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육아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좌절은 아이 성장의 필수적인 길이며 좌절을 겪지 않은 인생은 불완전하고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홀로 견디게 하는 잘못된 좌절 교육 방식과 모든 것을 보호해 좌절을 막는 과도한 사랑 방식을 배척합니다. 온화하고 과학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좌절을 바르게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극복하도록 이끕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성공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패의 아쉬움을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 락관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부모가 좌절 교육의 핵심 의미를 깨닫고 육아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대리와 과도한 사랑을 반대하고 부모가 과감히 내버려 두고 아이에게 적당히 고난을 겪게 하며 스스로 시도하고 실수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도록 격려합니다. 로동은 최고의 좌절 교육 길이라 강조하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며 좌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회복 탄력성 기르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자신감은 아이가 좌절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책에서는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다루고 아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이끕니다. 또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자신감의 근원이라 강조하고 과도한 비교와 비판을 피하며 아이의 노력과 발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좌절 속에서 자기 비하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면이 나약한 것이 회복 탄력성 약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락관적인 태도를 기르며 심리적 견디는 힘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심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또 여리고 마음 약한 아이의 문제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며 좌절 속에서

당황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용기는 아이가 좌절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체육활동으로 의지를 단련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승리 의지를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실패 뒤에도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며 굽히지 않은 끈기를 갖도록 이끕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천 속에서 길러져야 합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고 좌절을 성장의 선물로 여기도록 지도합니다. 부모가 적절히 좌절 상황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보호와 끈기를 배우며 실패를 용기 있게 마주하도록 합니다. 생활 속 작은 단련을 통해 아이가 역경에 익숙해지고 심리적 압력에 견디는 힘을 키워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핵심은 아이가 좌절 속에서 성장의 힘을 얻고 관용, 반성, 자기 개발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비판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가 허영과 질투를 벗어나 환경에 적응하고 나눔을 배우도록 이끕니다. 좌절은 타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매번 좌절 경험이 자기 완성과 성장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장은 결국 사회를 향합니다. 책에서는 아이의 인생관, 경쟁의식, 협력의식을 세우고 의사소통, 성실, 재정관리 등 종합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경쟁 압력에 대응하고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마음으로 좌절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습 실증, 시험 불안, 인터넷 중독, 사회 공포, 행동 지연 등 아이가 자주 겪는 문제에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상적인 좌절 상황을 정확히 분해하고 과학적으로 지도해 부모가 아이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 아이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부모에게 이 책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육아 보물서입니다. 좌절 교육의 오류를 벗어나 일부러 고통 주거나 무조건 보호하는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과학적인 좌절 교육 관념을 세워줍니다. 아이에게 이 책의 교육 리념과 방법은 좌절을 바르게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격려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심리적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학교 시절을 지나 사회에 나간 뒤에도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락관과 끈기를 유지하며 좌절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해 내면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쉽고 빠르게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이유식을 가르치는 코너 속의 코너 영양만점 레시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콩나물, 소고기 물은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기 2, 60대는 씹는 연습을 잘해야 뇌 발달에도 좋고 나중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데 콩나물 줄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씹는 연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시금치는 뿌리가 선명한 분홍빛을 띈 것, 잎은 곧게 뻗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줄기는 통통하면서 짤막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잎이 좁고 긴 것과 넓은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잎이 넓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손질할 때는 뿌리를 바싹 잘라서 데치면 뿌리를 통해 영양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데친 다음에 손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콩나물은 줄기가 짧고 통통하며 잔뿌리가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줄기는 하얗고 콩나물 머리 부분은 노란색이 선명한 것이 좋으며 무르거나 시들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먼저 시금치를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잘게 다져줍니다. 콩나물은 줄기만 데쳐서 잘게 다져줍니다.

0: 흰물을 뺀 소고기도 삶아서 한김 식히고 잘게 다져줍니다. 시금치와 콩나물, 소고기, 찜밥을 넣고 물 혹은 육수를 부은 다음 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인 뒤 밥알이 퍼지고 다른 재료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저어가며 끓이다가 완성되면 불을 꺼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룡,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농촌의 정취와 소중한 정, 아름다운 우리 농촌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용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일랑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모두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하는가요? 김매화, 김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 바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문준 작사 전승길 작곡의 인생의 동반자 보내드립니다. 리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가장 그리운 곳, 바로 정이 깊게 맨 고향입니다. 고향의 풍경, 고향의 공기, 고향 사람들의 정이 모두 생각나는 노래, 1960년대에 창작된 장작성 유용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순아 작사 작곡의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힘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함께하는 세상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라는 존재가 있죠. 곁에 머물러준 소중한 친구를 그려보며 한동어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기념일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세계 환경의 날은 우리 모두가 지구의 현황을 요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5일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창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빛은 쨍쨍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의 평균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양 복사의 변화, 지구 궤도의 변화, 화산 활동 등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류 활동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배출, 토지 이용과 도시화 등이 포함이 되죠. 료해안대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섭씨 1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섭씨 1도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이미 인류 생산 생활과 생태계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전파되고 여러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야생작물 품종의 유전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해보세요. 과자 봉지, 음료수병, 빨대, 일회용 포장지 등 플라스틱은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지만 한 번 함부로 버려지면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 세계에서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와 바다 거북 그리고 고래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세 번째는 동물과 식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서 매일 7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이미 지구에서 사라진 거죠. 생물 다양성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꽃동산을 보내드립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소중히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풍부해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전체 1%도 되지 않습니다. 양치질하거나 샤워할 때 항상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종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사엄마 슈퍼맨 아빠를 보내드립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를 태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해불은 제때 끄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주세요. 대기 모드로 두어도 전기는 계속 소모된답니다. 햇빛이 밝은 낮에는 불을 켜지 말고 가능한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아야 합니다. 찬 공기가 나가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버려진 자원을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면 새로운 옷이나 가방, 운동화로 다시 제조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환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닐봉지 대신 천으로 만든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비닐봉지 하나만 줄여도 1년이면 365개의 비닐봉지를 아끼는 셈이죠. 또한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갈 때는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나 불수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대가 필요 없으면 빨대를 받지 않는 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 병아리를 보내드립니다.

환경을 지킴에 있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에 핀 예쁜 꽃을 함부로 꺾지 마세요. 그 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약 1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700g의 산소를 내보내는 자연의 공기 청정기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산에 갔을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모두 환경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임서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용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빠 모습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단순히 하루만 지구를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집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며 푸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된답니다. 한설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광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빗방울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 장춘의 명의로 불려오는 서장승 주임 이사를 특별 요청해가지고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서장승 주임 이사는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야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림상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의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장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의 특색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보는데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중의 내과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들에게 늘상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잠들기 바쁜 완고성 실면, 소갈, 흉비, 심통, 기관지 천식에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0: 갑상선 질병에 대한 마저 연구도 깊은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도 병증들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말도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 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자골신경통, 접근통, 주근통이라 합니다. 이러한 말도 골관절 교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저리거나 아파나는 이러한 병증도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반복성이 강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말로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하고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란소 낭종이라든가 유선 낭종, 유선 결절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이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문진을 하는데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요즘 우리 문진에 나가보면 중노년 분들이 머리가 늘상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밥맛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난 분들이 뇌의 공열 부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략 10% 내지 20% 정도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호수가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소약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에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조에 현저히 감소되면서 뇌조직이가 산소가 모자라고 혈이 모자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분들을 보게 되면 공작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이가 항상 딸립니다. 주의력이에 집중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가 현저히 감퇴되고 늘상 말죠. 사지가 마비되거나 저리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혹은 말죠. 안과질환이 발생한 것처럼 무엇을 봐도 말죠. 모호해지는 이러한 말죠. 증상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단잔식 노췌시 상태가 나타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끙스에 이러한 병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우리 림상에서 어떤 질병들이 이렇게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세를 보이는가 우리 오늘의 시간 내서 하나하나의 연구를 해봅시다.
1: 네, 문자가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선생님 저 오늘의 그 뭔가 길태순이 박윤덕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우리의 집에 아저씨의 곰팥이 아이 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0: 예.
2: 그래, 오늘 또 예약해주세요. 예.
0: 예, 어디니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꼭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올해 윗빈지 두 번 약 갖다 먹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4: 저는 태중의 박처 주임한테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저는 항상 이 배가 차고, 예.
0: 예.
4: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0: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내기가 없고, 예. 그런 것도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녁을 두 번 저다 먹었습니다.
0: 예.
4: 예. 그래, 그거는 다 치료가 잘되고 한데, 다른 방면을 또 치료하려고 또 좀 여유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만가, 예. 이 걸 때도 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0: 네, 예, 예.
4: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뻥 해지고, 예.
0: 예.
4: 빙빙 돌면서, 예. 그래가지고, 서리. 좀 어떻게 좀 받아, 방청. 돼가지고 좀 치료받으려고 서리 또 예약 더 하려고 또.
0: 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네,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에, 다음과 같은 질병들에서 말이죠.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말이죠. 집중되지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나타납니다. 동맥경화 하는데 동맥의 주경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약에는 혈관 내배기가 말이죠. 예, 방콰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연병병원이나 조의병원에 디젠중신이 있는데 이런 디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에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방콰르 형성됐다고.
1: 네.
0: 이 방콰르가 말이죠. 혈관에 말이죠. 협착증을 자아내거나 두사의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뇌에 말이죠. 공급하는 혈액 유동이가 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예, 아프거나, 이러한 말이죠. 예, 폐단이 나타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저번에 그 길태 중의원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 위축성 위염 때문에 두 번의 점약 가져다가 지어서 먹었는데 이거는 지금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트름나고 배붓고 하던 게 그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좋아졌습니다.
0: 네.
5: 이제 예,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이래 좀 보약도 좀 지어서 먹을까 해가지고
0: 네.
5: 예, 그래서 그랬다. 우리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이 되지에?
0: 네,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5: 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6: 저는 관절을 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0: 예.
6: 어제 그렇게
1: 네 여보세요.
6: 네, 그렇게 저희 무슨
0: 어제 네. 말씀 잘 아야 되는구만요.
6: 아이 뭐야 다 무슨 약 썼으면 좋을지 몰라 그랬다.
0: 예, 어느 의사를 보이겠습니까?
6: 아, 숙원장 원래 원장이 환자인데.
0: 예.
6: 요즘은 발을 서지도 못하겠지 아파서 걸지 못하겠습니다.
0: 그 수원자를 말이죠. 찾아봤습니까?
6: 아, 요즘 못 봤습니다.
0: 예, 그럼 한번 보이시오. 진맥도 해보고. 예. 예.
6: 아, 그래 뭐 좀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0: 아, 그 치료 방안이 이렇습니다. 예.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예.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때론 또 맞아 정맥이

0: 떨어지게 되면 중소의 결합 방법으로 또 댄디도 놔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거는 이사가 환자를 본 다음에 결론 질 문제입니다.
1: 네.
0: 예, 소원 잘 보이시오. 예, 예. 네.

0: 네, 되는데 요새 어째서 오후에 조금 약 먹었는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1: 예.
0: 오지름증이 좀 많이 나면서 영맥이 없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요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약이 떨어져가지고 효과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질라 지금 한번더 가자고 예약하셨습니다.
1: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가.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제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둥둥둥 뛰지. 그래서 약간 무슨 소리 나도 그래서 아 심장도 놀라서 이래 쿵쿵쿵 막 밤을 쏘는 것 같고 이래서.
1: 예.
3: 네, 그 약을 썼는데 좀 낯선 것 같아요. 그 한 번 더, 그 약을 한 번 더 써봐서, 그, 저, 이제 그 이사 이름 뭐였는가? 아이고, 그 이름도 이랬버렸어요.
1: 박용덕 선생님입니까?
3: 아이, 제일 저, 낙순 선생 이름 뭐라는가?
1: 여러분입니다. 박용덕 선생도 있고, 박창호 선생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강철수 선생도 있고, 어느 분 보였습니까?
3: 시가
1: 그냥 시가...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3: 네, 네, 네. 가서 내 그 차도 보면 되지.
1: 그렇죠,
3: 시가,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오. 예.
3: 예, 연락됐습니다.
1: 예. 오전에 네.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위궤양이 있어서 예, 좀 아프고, 아프다 하면은 예, 식은땀도 나고, 식도에도 막 아픈 것 같습니다. 예.
1: 예.
4: 그래서 한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예, 좀 두 번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랬더니만 예, 좀 요시간에 예, 좀 변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예, 오늘도 그 박형호 주임 이사 선생님께 요약하겠습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두 분 수고 많습니다.
1: 예.
5: 저는 관심병으로 한국에서 한 8년 동안을 치료를 받았어요.
1: 예.
5: 아, 그런데도 뭐, 점점 악화돼가지고, 뭐, 그쪽에서 치료받을 때는, 1년 동안 말도 못했어요.
1: 예, 심했구나요. 예.
5: 그래가지고, 지난해 6월달에 와가지고, 그 실태 중에서, 장촌에서 오신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5: 신나고 11월달부터 연속, 3개월 썼어요.
1: 예.
5: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5: 3개월 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문가 관심병이 발전 안 하고.
1: 예, 그래요.
5: 아,
1: 예.
5: 이렇게 신기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1: 예.
5: 그래, 너무 고마워서, 좋은 이사를 소개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는 바입니다.
1: 예, 응당한 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아,
5: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5: 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 예, 상담하겠습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6: 예, 제가 더 머리가 아파서 띠띠 뻣뻣하면서 어제 좀 미승미승해서 전번에 뭐 동네에서
2: 네
6: 이태도 이사 용안 이사 왔다면서 가끔 가봐라서 한번 내가 약을 썼습니다.
1: 네.
6: 근데 한번 쓴 게 어제 그렇게 소식이 없더라고요.
1: 그래서 어느 분은 보입니까?
6: 아, 저 장촌에 없는 이사를 봤어요.
1: 예.
6: 이런 게 한 열흘 좀 넘으니까 좀 낯선 게 좀 알게요.
1: 예, 그래서, 예. 여든가 관계됩니다. 예.
6: 예. 그래서 그, 모공에도 효과 좀 있으니까 지금 또.
1: 오늘부터 문진합니다. 예.
6: 오늘부터, 예.
1: 연속 이틀간에. 예. 그래, 한번 보여보십시오. 예.
6: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친구는 저번주에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친구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 더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오늘 그 강철수 선생님 예약 되겠습니까?
1: 네, 어떤 정황입니까?
4: 저번 주에 허리를 삐끗 해갖고 다친 게 뭐냐 뭐 걸지도 못하고 막대도 막 못 가고 그래진 게 치료받고서 정말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가서 좀 치료받으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오전에 되죠.
1: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매일 수고 많아요.
1: 예, 예.
5: 나 저 주원자의 저 환자인데, 저번에도 예약하고 오늘 심내 혈관을 내서 전 여러 번 보였어요.
1: 예, 예.
5: 이제 오늘 또 약을 줘야 되니까, 아니.
1: 예,
5: 또 가겠는데, 예. 좀 해줘도.
1: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십시오.
5: 수고하셨으세요.
1: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예.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러한 말저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어이, 네, 전화올까?
1: 예, 맞습니다.
6: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는 예, 이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예, 조금 치료를 하느라 했는데 좀 장착이 되지 못해서 오늘 무슨 전문의 온다 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데.
1: 예, 그냥 오십시오. 오늘은.
6: 예. 예. 수고하죠.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혈관 빼기가 예, 쉽게 말죠.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게 되면, 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뇌에 말죠. 공급하는 혈이가 말죠. 모자라게 되면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관심병이라든가 예,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예, 심혈실상에 예, 예, 심장이 뛰는 것이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죠. 예.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예, 그와 반대로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게 되면 예, 혈액이 말이죠. 예, 공급이 딸립니다. 맥이 없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더 심할 때는 윈죄랍니다. 번져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동맥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조직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뇌 공급하는 말이죠. 혈액이가 딸립니다. 공혈 부족이라 하는데.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7: 저는 장편에서 소주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그 머리가.
2: 네. 여보세요.
7: 예.
2: 네. 머리가 아픕니까?
7: 예. 네. 보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1: 예, 예.
7: 변비도 있고 해서 소주임 보였는데 소주임이 한 이야기가 머리에 병이 중하다가 했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저기 배워했는데 2주까지는 큰 변화가 없던 게 3주부터.
1: 네. 예, 알만합니다. 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7: 예, 예. 그래서 3주부터 더 아프던 게 4주부터 지금 많이 나가져서 지금 오늘이 이번에 오늘이 가게 되면 5주째 되는데 또 보이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늘에.
7: 예, 두 사람 이야기해서 동생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됩니다. 예.
7: 예, 예.
2: 네.
7: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리고 또, 예, 모든 원인으로, 예,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머리가 아픈 데는 말이죠,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머리가 어지럽다, 아프다 할 때는, 예, 환자분들이 꼭 병원에 오셔서, 예, 예, 오늘은 말이죠, 우리 서주임이가, 예, 장춘에서 특별히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진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죠. 명의들 보신 다음에 보인 다음에 도대체 내가 이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맥이 떨어지고 죽이래기 말죠. 내려가는데 집중 못하겠는데 무슨 말이죠. 원인으로 무슨 질병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꼭 말이죠.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상응된 말이죠.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습니다. 예,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말이죠. 증세를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보통에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어지럽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 기억력도 또 떨어지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말죠. 예, 영향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말죠. 또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인 또 말이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아주 말이죠. 민첩하고 말이죠. 사유가 말이죠. 빨리 돌아가던 것이 이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이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반응이 더뎌지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말이죠. 자연히 말이죠. 우울해집니다. 이것을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로 말이죠. 우울증 이런 병증이 말이죠.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걸 말이죠.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거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질병을 또 말이죠.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라든가 경추병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이죠.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인천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8: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이 상무연이며 주당이 사귄 호가복이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대표팀 대 심양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종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틀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틀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 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 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4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한 건입니다. 이번에 접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2: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 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오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쉼터, 주택임대구매보조금 등 지원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기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로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전모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결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로계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 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원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 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제일 우정유일을 이념하에 앙양

0: 멋든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 관광, 상업 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락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 자격, 주방 위생 환경, 식품 가공 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률권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6개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 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 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 안전 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0: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학업 수준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1: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지대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0: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부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료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료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그늘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길시에서는 연변 1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2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길시 1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질을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매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노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네,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리겠습니다. 왕청 훈촌에는 큰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탐스러운 붉은 빛깔과 달콤한 향기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바로 복숭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숭아는 예로부터 장수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피부 미용과 로화 방지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로화를 늦춥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혈액순환 개선과 빈혈 예방입니다. 복숭아에는 철분과 구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생성을 돕고 특히 여성들이 철분 보충이나 철결핍성 빈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를 빼는 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방지하며 변비 해소와 대장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산 과다를 중화시켜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의 저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복숭아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잼, 샐러드 등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꼭지 주변이 노랗게 익었고 살짝 누르면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당도가 높고 신선한 것입니다. 다만 복숭아의 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제거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한 개 이내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한 향기와 건강을 선물하는 우리 복숭아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수험생의 하루는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책상을 정리할 때까지 머리를 쥐어짜고 시간과 싸우고 자신의 한계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싸우는 병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에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자 최종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단순히 아프지 않는 방법을 넘어 우리 수험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수험생은 장시간 앉아 공부하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을 넘어 학습 효율과 성적 그리고 대학 시험 당일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예, 사실 우리 수험생들은 장시간 이렇게 앉은 자세로 공부하니까 움직이지 네. 않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 중리에서 또 사람 좀 움직여야 몸에 양기도 생산된다 하는데 네. 근데 또 학생이니까 뭐 시간 볼 때 움직여서 그렇죠. 또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예, 시간에는 그래도 앉은 자세로 공부하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 수면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좀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어떤 불규칙한 이런 식습관도 겹치면서 우리 사실 신체가 정신적 이런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몸이 아파서 뭐, 그렇죠. 뭐 감기 왔다 뭐 이런 것보다 이 정신 상태가
0: 네.
1: 예,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야젠캉 상태에 네. 이런 그렇죠. 데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야젠캉 상태는 우리 평시에 예, 주의하고 습관돼야 이것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시험 치는 요즘은 이제 6월 7부터 7부터 치는데
0: 네.
1: 요즘에는 오늘부터도 보니까 천기예보도 보니까 비가 좀
0: 네.
1: 오고 그것도 사람이 해가 쫙 나면
0: 그렇죠.
1: 뭐 정신 상태도 좋고 하는데
0: 네.
1: 벌써 날씨 흐르면 어떻게 하면 다운이 되잖아.
0: 예. 네.
1: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을 주의하고
0: 네.
1: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불안 이런 거는 뭐 이런 음악 들어도 좋고
0: 네.
1: 예, 그리고 요즘부터는 제 생각에는 굳이 공부를 그냥 책 보고 전에 느끼자고 이거 써놓는 하지 말고
0: 네.
1: 했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수면 11시 전에는 자고 예,
0: 네.
1: 이렇게 해서 우리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고 정신적 건강 유지에 우선으로 놓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집중력, 기억력,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무엇이며 어떤 음식에 풍부한지요. 또한 이 수험생이 자주 접하는 인스턴트 단 음식이 뇌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사실 우리 집중력하고 기억력 이런 피로 회복에 도움되는 그 핵심 영양소는
0: 네.
1: 이렇게 우리 자주 말하는 오메가3
0: 네.
1: 예, 예. 그리고 지방산, 지방산
0: 네. 네.
1: 예, 그리고 우리 비타민 B,
0: 네.
1: B 그 维生素 B
0: 네. 네.
1: 있잖아요. 뭐 네. B, B4 이거 다 합해서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 就是 那个钾, 한钾 드셔야
0: 네.
1: 되고 예, 그리고 철분 铁,
0: 네.
1: 예, 그리고 단백질,
0: 네, 네.
1: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가 뭐 굳이 우리 그 보건품 뭐 그런 거 싸서 먹기보다 우리
0: 네.
1: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많이
0: 네.
1: 이게 포함되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0: 사실 오메가3는 우리 등 푸른 생선, 그러니까 深海鱼, 요게 깊은 바다에 그런 물고기, 그런 생선을 자주 먹고, 네. 그리고 쨍고, 쨍고는 네. 많잖아요. 무슨 그렇죠. 여러 가지 허터, 그리고 우리 봄에 무슨 영 여러 가지 합해서 파는 것도 네. 지금 많고 하니까
1: 종합으로
0: 네, 네, 그런 아니요. 것을 네. 있고 그런 건 사실 우리 간식으로 챙겨줘도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뇌신경 세포에도 이런 것이 좋아요 쨍고 예, 사실 우리 자주 보는 가래톳이 네. 생김새가 보면 우리 뇌 그 조직과 아, 비슷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그거 자주 먹어도 우리 뇌의 이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우리 비타민 B는 사실 우리 계란
1: 네,
0: 또 많이 있고 채소 그리고 이런 쨍고라고 통곡 무슨 빵도 네. 지금 쨘마이
1: 통밀 빵
0: 그런 게 있잖아 이런 네네. 이런 데가 B가 많고 아.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계란 또 노란자 시간 사실 노란색이가 우리 B 있어 B R 네. 노란색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그래서 이 어떤 애들은 노란자식 먹기 싫어하는데 네. 노란자식도 먹어주면 더 이렇게 도움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은 우리 바나나에 많이 있어요.
1: 아, 예, 마그네슘은 바나나.
0: 예, 예, 예. 네, 네. 그 샹저 이 바나나도 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파 그 껍질이 푸른색일 때는 또 어떤 작용하고 네. 좀 노랗기 때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바나나는 푸른 것부터 마지막 까맣게 된 것까지
1: 그렇죠.
0: 그냥 다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1: 검은 반점이 딱딱 지키잖아요.
0: 딱딱 있고 그리고 완전히 검기 돼서 우리 어떨 때 보면 버리잖아요.
1: 네네.
0: 예,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뭐 채소나 할 때 단 이렇게 그렇지. 사탕가루로
1: 설탕 대신 예, 할 수 있다.
0: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도 좋대요. 예, 그러니까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1: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0: 예, 제가 어제 네네. 한 봤는데 네. 뭐 해봐도 실험해봐야 되겠죠.
1: 그렇죠. 예. 사실 그 꿀도 지금 설탕 대신 넣는 그 집들이 많아요.
0: 예, 근데 꿀도 우리가 꼭 그 좋은 꿀 설탕 넣지 네. 않은 이런 그렇죠. 꿀을 찾아야 되는데
1: 네.
0: 예, 근데 지금 많이 설탕이어서 파는 꿀도 많으니까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뭐 좀 비싸더라 해도 예, 꿀, 그 사탕가루 아연 이런 꿀로 하고
1: 설탕 넣지 않은
0: 예,
1: 꿀
0: 그리고 네. 이제 또 그 이 인스턴트 음식 네. 예, 저도 처음엔 인스턴트 음식이가 뭔가 한가 사실 就是 콰이 찬 뭐 네. 이런 수도 네. 만들어 놓은
1: 라면도
0: 거잖아요
1: 좋고, 네.
0: 예,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1: 네.
0: 예, 근데 이런 음식은 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또 떨어뜨려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1: 네.
0: 예, 사실 우리 이런 작용이가 우리 머리에는 더 이 뇌세포에는 영향치니까 네. 쉽게 우리 졸리고 네. 그리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이런 거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과도한 이런 당분은 뇌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적게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이런 단 것만 먹으면 어떨 때는 게으려도 저하되지만 충동성도 네. 증가된다 해요. 예,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더 네. 처리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음식은 좋게는 먹지 마라.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의에서도 이런 것은 다 만든 음식이니까
1: 네.
0: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그냥 이 사계절 이렇게 사계절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야채나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런 음식을 위주로 하면 몸에 또 우리 사람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 네. 그러네요. 사실 오메가3 하면 그냥 노인분들이 그 드셔야 되는 필수품으로 알았는데요.
0: 네.
1: 우리 학생들한테도
0: 네,
1: 이것이 참
0: 머리를 많이 쓰니까.
1: 그렇죠. 네. 네. 네. 모든 음식이 좋다는 거는 좋으니까요. 우리 등푸른 생선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요. 아마 가족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정도는 생선을 애들한테
0: 네, 사실 생선
1: 그러니까 네네.
0: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도 뭐 네 발 가진 네네. 것보다 두 발 가진 게 좋다. 나 두 발 가진 것보다 발이 없는
1: 네, 맞아요.
0: 물고기가 사실 발이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면 인스턴트 음식은 급격히 혈당을 올려주는 이런 원인 때문에 될수록이면 삼가하고 우리 종합적으로 영양을 골고루 균형 잡기 아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그러면 혈당이 불안해 불안정해져 오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죠. 이 아 바쁜 아침 수험생이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뇌를

0: 깨우는 아침 메뉴와 식욕이 없을 때 그 대처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사실 우리 아침 식사를 그러면 혈당이 불안정해져가지고 우리 네. 어선 학습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 중약에서는 아침 우리 8시 9시 이때는 우리 위경 비피증, 네. 위증 이거 네. 그러니까 몸에서 제일 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제일 좋은 시기인데 네. 이때가 우리 음식 안 먹으면 원료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침은 잘 먹어라 하는데 네. 사실 우리 다 아침에 뭐 애들은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하면 사실 진짜 그렇죠. 일어나 뭐 하기가 네.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에서 이제 말했던 통곡물 빵 네. 이런 쨍고마 네. 무슨 빵에도 좋고 혹은 우리 뭐 만두 뭐 이런 것도 다 되니까 네. 예, 여기라 계란 네. 예 그리고 바나나 네. 예 그리고 여기라 우리 또 요거트 그러니까 이 츨나이
0: 예 요거트 예,
1: 네. 우유보다 츨나이가 더 좋거든요. 예. 발효 했습니다.
0: 발효 식품이다.
1: 예, 예, 예, 네, 그 네. 소화에도 좋고 우유는 좀 찬 성질을 가져가지고 네. 네, 우유는 별로 건강하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 츨나이라가 우리 쨍고 지금은 보니까 츨나이하고 쨍고 같이 한 이런 츨나이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안에, 네, 네, 알갱이가 네. 있는 과일도 네, 있고 네, 견과일 네,
1: 이런 네. 것을 하고 그리고 네. 사실 우리 현미밥도 아침 이때 먹으면 좋아요.
0: 네. 네
1: 현미밥이랑 두유 네. 이제 우유를 못 먹으면 우리 두유는 그 금콩을 하는
0: 그렇죠. 거죠.
1: 네. 여기라 예, 그리고 여기 또 달걀 이렇게 네. 조합을 해가지고 예, 이것도 우리 영양이 풍부합니다. 여기라 네. 과일은 매일매일 바꿔서 네.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어떤 분들은 애를 과일 많이 먹이고 싶으니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과일을 다 주는데 그러지 말고 계신 하루에 그래서 한 가지 과일만 네. 밥 먹고 먹으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요즘 시험생들 때는 이 과일을 제 생각에 요즘에 날씨도 흐리고 이러니까 네. 뭐 수박 같은 이런 거는 주지 말고 네. 왜냐하면 쉽게 설사할 수 있으니까. 네. 예, 뭐 사과든 이런 좀 칭다하는 네. 이런 과일을. 예, 제 생각에 요즘 그 앵두도 많이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앵두 한 알, 두 알, 세 알 이런 거 먹어도 네.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에는 하고. 예, 네. 그리고 너무 또 평상시에 안 먹는 음식을 요즘에 아 시험 친 해서 좋은 거 해준다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평상시가 똑같게
0: 그렇죠.
1: 예,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식욕이 없을 때는 네. 너무 무겁고 기름진 음식보다 사실 정말 식욕 없는데 뭐 고기 같은 거 밥도 느끼하고 먹지 못하잖아요.
0: 네.
1: 이럴 때는 가벼운 우리 그 이렇게 채소 네. 샐러드든가 뭐 네네네. 이런 거나 예, 과일을 먹기 싫어하면 이럴 때는 과일 주스로 해서
0: 네.
1: 주고
0: 네.
1: 예, 사실 과일은 그래도 생과일로 먹으면 좋은데 진짜 식욕이 그렇다
0: 그렇죠.
1: 할 때는 물을 먹기는 헐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 이럴 때 주스로 해줘서
0: 네.
1: 먹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난 기상 후에는 꼭 한 10분간은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예
0: 네.
1: 같이 애가 하기 싫어하면 부모들 네. 같이 해줘가지고
0: 그렇죠.
1: 예 활동 좀 해야 식욕이 계속
0: 그렇죠.
1: 될 수 있습니다.
0: 네 식욕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그 뇌를 깨우는 아침 메뉴에 대해 자세히 네,
1: 사실 움직여 보면
0: 예,
1: 또 깨나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일로 말하면 움직이면 양기가 깨난다,
0: 네.
1: 일어난다 해서
0: 그렇죠.
1: 움직여줘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밤 늦게까지 공부할 때 흙이 지면 무엇을 먹어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고열량 고당 간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이유와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야간 간식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야간 공부할 때 사실 배고프다 하고 아들이
0: 네.
1: 하는데 예, 이럴 때는 우리 단백질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
0: 네.
1: 예, 이 집중력에는 집중력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런 그 고热量 뭐 이런 고당 그냥 뭐 함보 같은 이런 짜지 이런 거는 애들이 야식에 잘 먹잖아요.
0: 네.
1: 그건 또 뭐 늦기까지 또 배달이 되니까
0: 네.
1: 쉽게 그거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가 더
0: 아.
1: 예, 급변시켜. 사실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이 젊은 이 나이에 당뇨병이 오는 것이라 물어보면 무조건 可乐, 지츠, 한보
0: 아.
1: 이런 걸로 쭉 이렇게
0: 그렇죠.
1: 예, 주식으로 해서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몸의 이도수, 인슐린 그 분비를 이렇게 촉진하기 때문에
0: 네.
1: 예, 더 우리 이 사실 그런 거 먹으면 더 졸리고 더
0: 그렇죠.
1: 자극이
0: 없어요. 네. 네.
1: 그래서 우리 이 밤에는 소화 이 사실 부담으로 이런 숙면을 방해하는 이런 나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네. 거 자제하고

0: 추천하려면 40 건강한 약 지금 40 달걀 먹어도 돼요. 네. 네. 네. 배고프다면 애들이 네. 뭐 따라와서 배고프다면 달걀 하나 먹어도 네.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말한 쨍고어 네. 예, 이런 것도 먹고 예, 네. 수완나거든 바나나 네. 네. 두유 혹은 이런 거 아니었죠 우리 사실 당근 호어버를 네. 먹어도 네. 되고 예, 어이 같은 이런 거 먹어도
1: 요즘 예. 당근 어이는 제철에 거 많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우리 네. 이 먹으면 사실 포만감은 오잖아요. 네. 들어가서는 사실 채소나는 들어가면 이게 좀 오래 좀 씹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뇌에는 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이제 소화 부담이 적어서 네. 예. 숙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사실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자라도 같이 해도 네. 사실 밤에 야식 먹는 집이 지금 많잖아요.
1: 그렇죠. 예.
0: 네. 네. 귀신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지금 그냥 뭐 减肥 한다 해도 체중도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1: 아 그렇네요. 뭐 이러한 음식은 조금 그 간식으로 야간 간식으로 먹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우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수면 전 루틴, 스마트폰 게임 사용 제한, 호흡법 등 우리 수면을 돕는 비약물적 방법 무엇일까요?
0: 예, 사실 시험 전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이 그렇죠. 아주 많죠.
1: 네네.
0: 예, 사실 이럴 땐 우리가 먼저 고정된 이런 수면 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예, 하나는 우리 자기 전 한 시간 전에 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아. 예, 근데 샤워할 때 시간은 길지 말고, 네. 그냥,
1: 그냥 샤워.
0: 예, 샤워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보던 그 책을 보지 말고, 평시에 독서할 수 있는 이런 뭐, 예, 그 다른 이렇게 공부하고 관계없는 네. 예, 이런 독서를 네. 가볍게 해도 되고
1: 네.
0: 예, 이래서 우리 뇌를 이완시켜야 돼요.
1: 아.
0: 사실 우리 뇌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뭐 하나 하면 쭉 그거 생각하니까 얘가 한참 변할 수 없어요.
1: 아.
0: 원래 우리가 억지로 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다시 하면 얘 뇌도 다른 데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어떨 때 무슨 자꾸나 생각하다가 그 탁 그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인차 그
1: 그렇죠.
0: 나쁜 일을 잊어버리죠.
1: 잊어버리게
0: 예.
1: 되죠.
0: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어떻다가 좀 아주 좀 고정된 이런
1: 네.
0: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임은 최소 1시간 전에는 네. 사용하지 말고 좀
1: 네.
0: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애하고 이것은 약속하고 하면
1: 네.
0: 이게 습관이 되면 애가
1: 그렇죠.
0: 자기 전에는 무조건 그거 안 놓고
1: 네.
0: 사실 어릴 때는 말 잘 들으니까
1: 네.
0: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좋고
1: 네.
0: 예,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 보지 말란 건 우리 이 스마트폰은 빛이 있잖아요. 랑광.
1: 아, 네.
0: 예, 이 랑광이가 사실 우리 잘 수 있는 그 투입의 수란 것을 더 저하하니까
1: 아.
0: 사실 우리 투입의 수가 있어야 사람이 잠들기 쉽거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1: 네.
0: 쉽게 우리 자란들은 어떤 때도 보지 말고 들어라 멀리 쳐놓고 음악을 들어도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래도 잘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래서 또 어떨 때는 잘 수 없잖아요.
1: 네.
0: 예, 그렇다고 또 수면제 먹기는 좀
1: 네.
0: 그렇고 하는 우리 그 호흡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 복식 호흡 방법이에요.
1: 네. 복수
0: 호흡이 예, 예, 벨로 호흡한다는
1: 아.
0: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예,
1: 네.
0: 입을 담고 코로 이렇게 시치하고
1: 네.
0: 예, 그다음에 이 입으로 내쉬는 걸 코로
1: 예,
0: 들이쉬고 입으로 내보낸다. 예, 이런 호흡을 한 5분간 반복적을 하면
1: 네.
0: 우리 몸의 그 교감신경,
1: 네.
0: 교감신경 얘가 좀 안정되면
1: 네.
0: 예, 그런 불안감도 사라지고
1: 그렇죠.
0: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방의 온도도 그래서 22, 24도로
1: 네.
0: 유지하고 예, 좀 약간 어둡게 조성하는 이런 방면으로 있잖아요.
1: 네. 네. 복식 호흡 하느라 하면 교감 신경이 네,
0: 사실,
1: 참으로 중요하죠.
0: 네, 네. 사실 우리 화나고 뭐 이럴 때도 다 기실 우리 그 교감 신경이가 영향받아 하니까
1: 그렇죠.
0: 이럴 때도 우리 이렇게 센시치 후치하면 진짜
1: 네,
0: 도움이 돼요.
1: 심호흡.
0: 네,
1: 네, 우리 장시간 앉아 공부하면 척추, 목,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고 혈액순환 저하로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우리 수험생이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책상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네. 사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 척추, 목, 어깨, 허리 부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어도 여기는 좀 힘을 그렇죠. 줘야 네네. 제대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삐뚤썩이 앉아있으면 더 네네. 이렇게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좀 더 핫돼가지고 움직여야 네.

혈액순환도 네.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뇌나 이 산소 공급이가 부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네. 사실 스트레칭은 우리 목을 또 사실 이렇게 옆팔로 뭐 앉아서 네. 좌우로 이렇게 네. 근데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0: 이 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렇게 입장을 하고 쓱 목이 쓱 두까지 예. 하고 나 반복적으로 입장을 또 이렇게 하고
1: 네. 예.
0: 이것도 하고 나면 이렇게 펴보면 아주
1: 그렇죠. 시원해질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1: 네.
0: 그리고 발목을 앉아서 움직여도 되고
1: 아, 예. 발목.
0: 발목 그렇죠. 손목을 하면 좀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데
1: 네.
0: 발목을 이렇게
1: 그렇죠.
0: 들어가 대도 되고 달리고 예. 그리고 네. 손은 손가락 주먹 댔다 폈다
1: 예. 그것도
0: 이것도
1: 좋네요.
0: 다 좋고
1: 네.
0: 예.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좀 펴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해 우리 팅슝 소프
1: 네.
0: 이런 동작을 해도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이 근육이 긴장이가 풀어지면
1: 네.
0: 예. 더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1: 네.
0: 우리 잡으름도 안 오고
1: 그렇죠.
0: 예.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1: 그렇네.
0: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시간은 40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1: 네네.
0: 한 5분 동안 이렇게 이런 거 해도 또
1: 그렇죠.
0: 예. 도움이 됩니다.
1: 5분간 스트레칭이 4,50분의 집중력을 예. 할 수 있는데 좋은 조건 되죠?
0: 예.
1: 네. 우리 두통, 소화불량, 무기력, 불안, 우울감 등 수험생 스트레스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무엇인지요? 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참고 넘기는 것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네,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이 스트레스 나타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신체적 증상으로 뭐 두통, 소화불량,
1: 그렇죠.
0: 그다음에 유경련이 많이 왔거든요.
1: 네네네.
0: 애들이
1: 예.
0: 그리고 무기력 매우
1: 네.
0: 없다 하고 그다음 눈도 피로하고
1: 네.
0: 근육통도 있고 이랬는데
1: 네.
0: 사실 어떤 때 우리 부모들은 아 얘가 정말 무슨 병이 왔나
1: 네.
0: 근심하고도 병원에 와 검사하자
1: 시험 칠 때마다
0: 예.
1: 배에 아파하는 애도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사실 이것이가 뭐 진짜 가가 어디 정말 아픈 것보다
1: 네.
0: 이 스트레스로
1: 예,
0: 정신적 증상으로 사실 얘네가 지금 불안감
1: 네.
0: 예, 그리고 초조함 특히 더 심하면 우울감도 있고
1: 네.
0: 집중장애도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약간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1: 네.
0: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고3 때는 제가 그거 보니까 이 부모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 황제를 대하는 그런 대신처럼 있어야 된다는
1: 네.
0: 게 그것이가 예,
1: 네.
0: 그런 비유도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이거 참고 넘기면 우리 호르몬 불균형이 오니까
1: 네.
0: 이거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이러면 우리 면역력도 저하되고 만성 피로도 있고 심리적 불안이 또 있고 하면 진짜 이제 그 신체적 증상들이 그냥 유지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신체 건강보다 정신적 이 건강을 중요하고 애들을 좀 뭐 너무 또 아 하지 말라 괜찮다 너무 이렇게도 말하지 말고 또
1: 네.
0: 해야 된다 뭐 그거로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1: 네.
0: 애 심정 범위수를 맞춰서
1: 아.
0: 해주면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이 부모 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1: 네 그렇죠
0: 예, 예.
1: 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시험 직전 감기 장염 대상 포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수칙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사실 수면 부족 이 영향도 불균형하고 스트레스는 이게 다 우리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쉽게 감기 그다음에 장염 그리고 대상 포진 다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할 때 오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시험 직전 이런 질병을 예방하자면 생활 이 수칙은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으로
1: 아.
0: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이상 수면을 확보하고
1: 네.
0: 예, 밤을 샤오미 공부를 하는 것을 삼가하고
1: 네.
0: 예, 그리고 둘째는 우리 균형 잡힌 식사로 이제
1: 네.
0: 말한 채소, 과일, 단백질 이런 것을 충분히 섭취하고
1: 네.
0: 그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식을 좀 줄여야 하고
1: 네.
0: 예, 그리고는 세 번째는 틈틈이 환기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손위생 이 손 요즘에 이 손위생도 지켜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래야 우리 세균 감염을 사실 우리 스마트폰 매일매일 보고 손은 씻어도 그 스마트폰을 닦는 사람은 별로
1: 그렇죠.
0: 예, 적을 것 같아요.
1: 네네.
0: 다.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그런 그 알코올 있는 그런 걸로 다
1: 네.
0: 닦아주고 손 이 위생을 지켜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는 네 번째는 우리 스트레스 관리로 네. 불안감을 낮춰주고 네. 예.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 예. 네, 너무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가 이상적이라 하던데요. 우리

0: 수험생 자녀에게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수면과 운동 습관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1: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위에서 다 말했지만 네. 너무 과식도 하지 말고 굶주림도 네. 좋지 않잖아. 너무 배고파.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등등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예, 그 이 포만감이라면 이제 위에 말하던 우리 이 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네. 그리고 단백질 전 이런 단백질 네. 그러니까 계란, 두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싸지 않은 음식이가 우리 몸에는 더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 기름지고 자극적인 이런 음식은 예, 소화 부담을 주니까 삼가해야 네. 하고 네. 수면 습관은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네. 예, 기상하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운동도 하루 10분 내지 20분 뭐 네. 밖에 못 나가도 집안에서 가볍게 그렇죠. 하도 해도 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혈액 순환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0: 네.
1: 예, 요즘에 와서 뭐 또 한 시간 두 시간 더 공부해서 뭐 성적이 나는 것도
0: 맞죠.
1: 아니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데 사실 이것을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잘 되지 않아요.
0: 제가 지금
1: 예, 애가 책 한 번 더 보는 거 보면 아 그때 보는구나 좀 안정감이
0: 또
1: 나고
0: 또 도움된다.
1: 예, 머리 아이들과 또 애들 본 신도 또 그렇죠. 네, 하늘에도 더 봐야 괜찮겠다 네. 하는데 네. 사실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0: 네. 우리 바쁜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건강관리 황금률 세 가지만 뽑아주겠습니까?
1: 예, 하나는 규칙적인 수면.
0: 네.
1: 예,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고, 예, 세 번째는 조수 틈틈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신체 활동.
0: 네.
1: 예, 사실 간단하죠.
0: 네. 예. 이 세 가지 규칙적인 수면 꼭 잠 잘 자고 영양 섭취 아마 부모가 해줘야겠죠. 네. 예.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신체 활동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연변중의병원의 최주임 이사께서 내놓은 그런 황금률 세 가지인데요. 건강관리에 꼭 이 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부모님들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1: 네, 사실 이거 말하기 전에 이제 그 건강관리 세 가지 지킨 것도 있고 우리도 네. 중의에서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0: 네.
1: 좀 불안감 이럴 때는 우리 예전에 또 말했지만 이 내관혈 있잖아요.
0: 네.
1: 예. 네, 네, 세 손가락 이렇게 하고 네. 또 심줄 어간 여기 있는데
0: 네.
1: 여기를 자주 눌러줘도 네.
0: 이 발목에서 세 손가락 넣고
1: 네, 세 손가락과 네. 우이 네. 여기 심줄이 두 개 있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그 중간이면 딱
0: 아,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를 눌러줘가지고 사실 우리 쉽게 긴장해야 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0: 네.
1: 예, 이런 애들은 여기를 자주 눌러줘도 되고
0: 눌러주고.
1: 예, 우리 또 침구에 침전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를 네. 침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0: 아.
1: 예,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아, 이렇게 하고 혹시 그 시험 침대 들어가면 너무 영향받을까 봐 할 수 않고 손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그건 침무 여기라 꺾고 있는데
0: 네.
1: 진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0: 네.
1: 혹시 또 시험 칠 때
0: 그렇죠.
1: 그런 게 영향받으면 완전히
0: 그게 필요한 분들은 다른 시험에서
1: 예.
0: 뭐 해보고 좋으면 그걸
1: 예.
0: 할 수 있죠.
1: 그거 이렇게 내관혈 하면 좋고 예. 이런 이 내관혈이가 진짜 좋은 혈이래요.
0: 네.
1: 예. 우리 수면 잘 안 돼도 좋고 긴장하고
0: 네네네.
1: 그리고 밥맛이 없고
0: 네.
1: 이럴 때도 이게 쓰이 좋고
0: 네.
1: 예. 두 번째는 우리 또 얼씨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귀에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쉬웨이라 이렇게 마이도 하는 이런
0: 네.
1: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 이런 거 해도 이 불안한 이런 거 해소할 수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샹낭이라고 있는데 안선수임의 샹낭. 제가
0: 네.
1: 왜 이거 말하니까 어제가 한 애가 왔는데 아, 제하고 예전에 이런 수임의 샹낭 자기 전에 자지 못하면 그거 냄새 맡고도 좀 잠 잘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나가서 이전할 때 나눠주고
0: 네.
1: 이래고 팔지
0: 네.
1: 않았거든요.
0: 네.
1: 어제 그 애가 왔는데 자기 아니고 자기 친구가 올해 고3인데 자기가
0: 네.
1: 그거 해주고 싶다.
0: 네.
1: 아, 그래서 어제 불씨를 없지 않게 내 저한테 예전에 하던 나머지 있으니까
0: 아.
1: 그것을 해서 줬죠.
0: 네.
1: 사실 그거 냄새 맡아도 이 자지 못할 때는
0: 네.
1: 잘 수 있거든요.
0: 예, 아.
1: 그래서 저한테 아직 조금 있으니까 쉬어든 부모들은 와서
0: 네.
1: 해서 전에 해도 괜찮을
0: 그렇네요.
1: 것 같아요.
0: 오늘 이 방송에서 정말 부모님들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꼭 연변중의병원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서
0: 네.
1: 사실 이제 또 수험생 하던 데는 말하자면 사실 지금은 제일 힘들고 이 지친 순간은 모두 다 계신 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쌓여가는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0: 네.
1: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0: 네. 애들 가면 또 이거 보라도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기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네네. 스스로를 믿고 네. 불안감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자녀의 성적보다 건강과 그렇죠.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주시고 예, 과도한 기대와 압박보다는 따뜻한 지지와 격려로 네.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함께 힘내서 이 힘든 수험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정말 오늘 뇌관혈 그 마사지 또 향낭도 수면에 도움되는 향낭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수험생들 시험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정말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따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수험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리함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균형입니다. 잘 자는 것이 공부이며 잘 먹는 것이 전략이며 잠시 멈추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는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의 건강은 포기가 아니라 최종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점수를 바꾸고 하루의 컨디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 수험생이 몸과 마음이 가장 빛나는 상태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